0: 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에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희중입니다.

0: 요즘이 오이지 담글 때군요. 오이지를 담갔다는 댁이 많습니다. 아, 오이지 좋죠, 여름에.
1: 그럼요, 맛있죠. 네. 뭐, 그냥 물에 담가서 먹어도 되지만, 꼭 짜서 무쳐 먹어도 맛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접으로 담궜죠. 접이면은 오이가 100개예요.
0: 아이고야.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담그고, 소금도 또 좋은 거, 뭐, 간수 뺀지 뭐 간수 빼서 뭐 3년 6년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네. 그렇게 담그셨는데 오이지 하나만 있어도 여름 반찬 걱정은 덜었죠. 근데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이 계절이 소금을 한창 생산하는 계절인데 염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0: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요.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닿는 염전이 늘어나서 전라남도 신안 같은 경우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염전이 34%나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반이 줄어든 지역도 있고요.
1: 아, 참 맑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람과 햇볕에 반복해서 증발시켜서 소금의 결정을 계속 키우고 밀대를 계속 쓰면서 일하는 모습. 뭐 우리야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는데 아 이거 앞으로 좀 고민할 지점이 많겠네요.
0: 네, 역시나 기계화, 자동화가 답이 되려나요? 우리 소금이 좋은 거야 세계가 아는 일이고 우리 천일염은 먹는 소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온갖 이미용 제품, 약품에도 들어갑니다. 아, 우리 소금을 지키자는 말씀에도 귀 기울이면서 소금을 만들어주시는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들께도 또 감사드리며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4: 네, 토요일 여성시대입니다. 정말 소금 없이는 안 되는데.
2: 안 되죠, 안 되죠. 또 영중이... 우리 소금이 끝맛이 달달해요.
4: 네.
2: 소금이라 짜기만 한 줄 알면 안 돼요. 이게 잘 빠진 소금은 끝맛이 달짝지근해요.
4: 아, 네. 그렇군요.
2: 네. 네. 그 세계에 어떤 나라나 자기네 소금을 또 내세우는 그런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금 핑크 솔트 이거 맛있다 최고다 뭐 그렇게 자기네 소금을 있죠. 다 내세우더라고요.
4: 맞습니다. 염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렇죠.
2: 유감이죠.
4: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뭐.
2: 근데 소금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살 수가 없죠.
4: 네.
2: 네.
4: 그에 대한 또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예. 네.
4: 자, 토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북 구미시 안동길에서 김경선님이십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시 안동길. 나는 천생산 아래 벼농사를 짓는 오래된 마을에 살고 있다. 기존에 살고 계시던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요즘 들어 한 가구, 두 가구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 부부도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이사를 왔다. 대부분의 이웃들이 반겨주셨지만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없진 않았다. 그래도 10년 넘게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은 까마득하다. 그동안 마당도 가꾸고 과실수도 심었다. 봄이 되면 텃밭에 상추와 오이, 가지를 심었고 늦가을에는 양파를 심어 봄에 수확하는 대로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난생 처음 꼬챙이처럼 생긴 과실수 묘목을 마당에 심을 때는 저게 잘 자랄까 싶었다. 그런데 웬걸 한 해는 대봉감이 풍년이요. 또 한 해는 대추나무가 풍년이었다. 석류나무도 금방 자라서 그때그때 놀러온 지인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올해는 살구나무가 주인공이다. 몇 해 전부터 살구가 무지 달다. 그리고 또 엄청 많이 열린다. 우리 집 살구나무는 마당 입구, 그러니까 골목길 바로 앞에 서 있다. 누구든지 오가며 찜해 두었다가 한두 개 맛볼 수 있는 위치다. 여기는 뭐 설이 이런 개념이 없다.
2: 오.
4: 마음껏 따가서 맛보신 후에 그때 그 살구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신다. 살구는 수확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런데 키 154cm인 내가 혼자 딸 수는 없고 무조건 남편 도움이 필요한데 남편에게 바쁜 일이라도 생기면 살구에 벌레가 꼬이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주민분들께 드시고 싶은 만큼 따가시라 했더니 한결 수월하게 살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따뜻해서 그런지 살구가 더 달았다. 하지만 열매가 많지는 않았다. 남편은 한 주 지나면 금방 물러지겠다고 지금 따서 나눠드리겠다 해서 그러라고 그랬다. 대신 내 거는 좀 남겨두라고 했다. 드신 분이 살구가 달다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다섯 개 정도 따서 매일 먹었다. 새콤한 맛 15%, 달콤한 맛 85%.
2: 와!
4: 자연이 주는 있는 그대로의 단맛이다. 하루는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옆집 어르신이 담벼락에 붙어서서 우리 집 쪽으로 지팡이를 휘젓고 계셨다. 아유, 위험한데 왜 저러고 계시지? 싶어서 다가갔더니 할아버지가 빙 돌아서 이번엔 반대쪽으로 걸어가신다. 아하, 할아버지 집은 우리 집보다 지대가 낮다. 그래서 마당에 떨어진 살구를 지팡이로 당겨서 가져가시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날은 너무 바빠서 어르신을 찾아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를 등교시키고 들어오는 길 할머니를 만났다.

0: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 살구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떨어진 거 줍지 마시고 다음엔 그냥 편하게 따가셔도 돼요.
1: 아이고, 영감이 이 집 살구가 너무 맛있다고. 여기 살구만 찾아. 아, 고마워.
0: 할머니는 정말 며칠 후에 양푼을 가져와서 살구를 마음껏 따가셨다. 이제 올해 살구 열매는 안녕이다. 내년에는 어쩌나 모르겠다. 너무 맛있어서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거다. 우리 부부는 시골 마을이 좋아 이사를 들어왔지 농사가 주업은 아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타지역을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집 과실수나 밭작물은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한 어르신은 약치는 걸 도와주시고 한 어르신은 가지치기를 도와주신다. 남편도 어깨너머로 배워놨다가 집에 올 때마다 부지런을 떤다. 현관문을 열면 어떤 날은 배추가 있고 어떤 날은 감자가 있다. 맛있게 잘 먹는다. 골목길에서 누군가
1: 아 배추 먹었어?
0: 물어보시면 아유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인사한다. 나도 슬쩍 어르신 현관 앞에 오이 몇 개 가지 몇 개를 가져다 둔다. 지나가는 분께 오늘 오이 반찬 해드세요 하고 건넨다. 시골 마을 생활에 불편한 점도 분명 있지만 그냥저냥 이렇게 사는 게 소소한 행복 아닐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낄 수 있어 좋다. 바람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히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아유 참 좋다. 집안에 이렇게 유실 수가 있으면.
0: 그러게요.
1: 그렇잖아요.
0: 네, 그걸 또 그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시네. 그리고 뭐 다른 논작물들도 이렇게 함께.
1: 그러게 네, 상추, 하시고. 오이, 가지, 양파, 뭐 대봉감 있고 대추 있고 석류 있고 세상에 야. 살구 있고.
0: 이게 여름에 특히 그 살구가 새콤한 맛뿐만 아니라 달콤한 맛이
1: 85%면 진짜 아. 양지 바른 곳에 있나 봐요.
0: 그러게요.
1: 유실수들이 예. 이게 볕을 많이 쬐면 달달하잖아요. 한 나무에서도 또 당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0: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
1: 네, 그렇죠. 네.
0: 아 제가 그런 거 따는 거에는 참 제 키가 참 유용할 텐데. 그죠?
1: 그래요. 김경선 씨의 경북 구미시 안동길에 가서 한번 따보세요.
0: 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좀 신중하게.
1: 아, 그렇지. 이제는 좀, 아유, 좋아요. 네, 가져 그러지 말고.
0: 아, 신중하게 네. 하겠습니다.
1: 여름엔 또 먹을 게 얼마나 풍부합니까? 오디, 뭐, 옥수수, 감자, 복숭아, 살구. 아이고 참 시골 인심이 정겹죠. 이렇게
0: 그러게요.
1: 같이 나누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0: 어디야? 구미시 안동길에 사시는 우리 김경선님.
1: 네.
0: 요즘엔 뭐 시골 인심도 퍽퍽하다 변했다 하는데 그래도 그 동네는
1: 네, 좋죠.
0: 보기 좋습니다.
1: 서리는 안 됩니다. 네.
0: 예, 예. 네.
1: 도둑질이에요.
0: 서로 나누는 거야. 네. 뭐 알고 한다지만 그렇죠. 이게 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건 진짜 도둑질이에요.
1: 그게 도둑질이지. 농산물 그거 다 애써 가꾸신 건데 그걸 그냥 우습게 알고 따가시면 재미없죠. 그래놓고 이제 아니 이게 남의 담장 안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따가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 요새 시골 인심이 말이야.
0: 아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죠.
1: 왜 이렇게 형편 없어졌어? 이러고 가드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편지도 받았어요. 그 시골 인심의 문제가 아니지.
0: 예.
1: 도둑질이거든요.
0: 모르는 사람 거 따가는 건 도둑질이죠.
1: 그리고 무슨 나물이나 이런 것도 남의 야산에 들어가서 그거 다 인자가 있는 산이거든요.
0: 네네.
1: 그거 마음대로 따가고. 꺾어가고 그것도 참 그렇지 허락한 사이끼리만 나눠 먹는 거죠.
0: 그렇죠. 그 동네 주민들이 네. 이렇게 하시는 거지.
1: 그렇지.
0: 네. 서리는 안 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최경옥님이 주셨어요. 지인과 함께 자영업을 하다 보니 수십 명의 직원을 만나고 또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고객님들께 치이고 높은 물가에 치이고 여기저기 몸에 잔병이 생겨 또 건강에 치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에휴 가게 그만할까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사장님 버텨주세요. 견뎌주세요.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하며 응원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0: 이 고비 또 한번 이겨내자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1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언니 도와주세요 손 내민 말 한마디에 5년이 넘도록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자영 언니. 꼼꼼하고 성실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친구 같은 동생, 늘 호탕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는 착한 우리 선미. 부각단원이라는 본업이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벌써 1년 넘게 일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겠다며 30분 일찍 출근해 최선을 다해주는 예쁜 우리 유나. 사장님 생일이라며 몸보신 시켜준다고 백팩에 백숙 재료를 사갖고 와서 땀 뻘뻘 흘리며 손수 생일상 차려주고 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현승이. 직원들 빈자리는 언제나 대타로 띄워주고 회식 때마다 분위기 업 시켜주며 모두를 웃게 하는 우리 승현이. 2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알뜰하고 또 센스 있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미소천사 연우. 잘생긴 외모의 컴퓨터 박사, 그리고 성격 최고인 우리 가게 비주얼 담당. 왜 연예인을 안 하지 싶은 멋진 우리 진후. FYD라는 활동명으로 앨범을 내고 가수 데뷔를 한 유일한 내 1호 연예인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게 되는 우리 재룡이. 그리고 까르르까르르 웃음이 많아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꿈 많은 우리 막둥이 아영이까지. 기본 몇 년씩 일해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나의 복덩이들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엔 오늘이 바로 대청소하는 날이라며 다들 찡그린 얼굴 없이 가게를 치워주고 명절에 출근 못한 저에게 세배하는 사진을 찍어 새해 인사를 전하는 참으로 귀한 아이들이에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보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도 행복을 예약합니다. 사랑하고 고맙다고 평소에 많이 표현하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해봅니다. 우리 복덩이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1: 네. 야, 하시면서 회식.
0: 직원이. 오. 직원이 꽤 많으세요.
1: 네.
0: 그죠? 자영 언니, 선미, 유나, 현승이, 승현이, 연우, 진우, 재룡이, 아영이. 오, 이게 웬일이에요?
1: 자영업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직원분들. 네. 예,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아시고.
0: 다 파악하고
1: 이게 다
0: 계시네.
1: 관심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으시네요. 회식 사진 궁금해요. 보내주셨,
0: 야.
1: 아, 이렇게 짠하고 있는 장면이고. 아, 여러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0: 야, 푸짐한 회식이다. 진짜 맛있겠다.
1: 오, 피자, 족발, 보쌈, 막 이런 거 다 시켜가지고. 떡볶이에.
0: 뭐 다 있다. 야, 어떤 분은 사이다를 마시고, 네, 어떤 분은 그냥
1: 뭐 맥주 드시는 분, 드시고, 물 드시는 분, 네, 뭐 다양하게.
0: 다 각양각색으로, 예, 원하는 걸 드시네.
1: 좋다. 아, 이러면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얼마나 가족 같고 좋아요, 그렇죠?
0: 아, 최고죠. 직원분들한테는 네. 최고지. 이게 보세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보다 훨 길어요.
1: 그렇죠.
0: 몇 배 길죠.
1: 맞아요.
0: 잠자리에 들면 그냥 그대로 끝이지 뭐. 저녁 후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 정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1: 이렇게 많은 시간 함께하는, 예, 그 직장 내 직원들끼리 사이 좋으면 최고예요.
0: 그렇죠. 회식 분위기 그 사진 한 장에서도 사이 좋아 보이는 그런 뭔가 분위기가 확 전해지잖아요.
1: 네. 야, 저기 그 막 여러 잔들 물잔, 뭐 맥주잔, 사이다잔 보면 아, 저런데 내가 매기처럼 한번 들어와. 아, 무슨 소리야. 다 통일해야지. 에? 다들 저기 맥주 따라. 어? 파도 한번 타. 누구 한 명 연애 없이 말이야.
0: 10년 넘게 근무하신 직원도 있고 착실한 기업이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선물은 김경선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최경옥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네. 김현철의 동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 맑고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가 32도로 무덥겠고 대구 29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자외선까지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한낮에는 실내 활동이 좋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구간 밀리고 당진분기점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장인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옆집 변호사.
1: 영 답이 없어 보이는 법률 고민도 영차 영차 열심히 노져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영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예. 더 이상 영하지 않은. 예. 50을 향해 가고 있는 영변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0: 아니요. 또 영화죠. 영화셔서 아, 영변이기도 하고 젊어서 영변 맞아요. 또는 영차 영차 노져서 영변. 네. 네.
1: 영을 네. 영영 놓지 말아요.
3: 아,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누가 보면 엊그제가 서른 같은데 예. 진짜로 지금 올해 48인데 네, 50을 아, 바라보고 있네요.
0: 그렇군요.
1: 아직 영해요. 늘 영해야지.
3: 믿고 가겠습니다. 영하다고.
1: 자, 영변.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산차들을 많이 보는데요. 문제는 이 수산차들이 주행 중에 바닷물을 도로에 그냥 방출해버리더라고요. 바닷물이 도로에도 안 좋고 뒷차에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3: 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3: 네. 네. 저도 도로 다니면서 좀 위태위태한 장면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1: 예. 뭐
3: 밑에 있는 파이프 물이 조금씩 새 나온다든지, 아니면 출렁하면서 위에서 이게 물이
0: 쏟아지죠. 네, 네.
3: 본 적 있는데, 예.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네. 아. 39조의 규정이 있는데, 당연한 규정이에요. 운전자는 화물을 싣고 있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로 씌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게 넘치거나 흘러 떨어졌다라고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네. 돼 있어요.
1: 네. 꼭 바닷물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3: 네.
1: 예, 화물차에는 덮개가 잘 있어야
3: 맞습니다.
1: 되고
3: 빠르게 달리는데 도로에서 네. 뭔가 물체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1: 그래요.
3: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렇게 물이 넘쳐서 뭔가 사고가 유발됐다. 그러면 네. 정말 큰 일이 벌어져요.
0: 그렇죠. 네.
3: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 12대 중과실.
3: 네. 12대 중과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1: 예예. 예.
3: 보통은 11대 중과실이라고 알고 계세요. 뭐냐? 보통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된 걸로 끝내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0: 그렇죠.
3: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말 중과실, 그러니까 뭐 교통 그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네.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지나간다는데 그냥 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11대 중과실이라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도 봐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0: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11개였다가 최근에 12개로 늘어났습니다.
1: 네.
0: 그 12번째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물건을 제대로 네. 싣지 않아서 굴러떨어져서 사고가 났다.
1: 네.
0: 그러면 이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보험이 있더라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벌이 되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네네. 네. 반드시 신고하시고요. 또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항상 꼼꼼하게 체크 잘 하시기
0: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바닷가 주변 경찰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이런 경우를 많이 단속하고도 있어요.
2: 오, 네.
1: 아, 네. 네.
0: 그래서 이미 잘 아실 거고 네, 이런 덮개 같은 걸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예. 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앱은 무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를 보겠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배우자와는 현재 이혼한 상태며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006년 당시 저희 둘째 아들이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찾아가 봤지만 나아지지 않더군요. 아토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아이 엄마는 간병에 지쳤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설득도 해봤지만 아내는 대화를 거부한 채 가출을 반복했고 아이들을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준비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과 적금들이 이미 다 해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 말로는 며칠 전 아이 엄마가 와서 전부 정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을 전부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으로 된 반지, 목걸이,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남기고 하신 유품까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전처는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사용해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 넘게 쇼핑을 즐겼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 끝에 전처의 횡령과 절도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재산을 이미 처분해버렸다고 발뺌했고 저는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여 양육은 제가 하되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첫째가 6살, 둘째가 겨우 4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전처는 연락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주소지를 알아내 찾아가면 다음날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나중에는 위장 전입까지 하더군요. 참다 못해 성평등 가족부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주소지를 찾아가도 처가 식구들은 모른다, 여기에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아보니 인천, 하남, 김포, 파주 등 1, 2주에 한 번씩 주소만 옮겨다니면서 메뚜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융거래 내역조차 깨끗한 걸 보면 분명 타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빌려 경제활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처가 도망다닌 세월이 무려 14년입니다. 저는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제 삶을 갈아 넣었지만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내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30년 다닌 회사마저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압박이 들어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도 해봤지만 제 직장 소득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대로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도 경찰도 찾지 못하는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해주셨습니다.
1: 안타깝네요.
0: 네.
2: 그러게요.
1: 이혼 후에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신 당당이님의 사연. 14년째 아내의 행방도 묘연하고 14년째 약속했던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0: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2: 예.
0: 이런 류의 사연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변호사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끝판왕.
2: 아, 그래요?
0: 네, 해당하는 점.
2: 계속 도망쳐 다니고 14년간을.
0: 맞습니다.
2: 계속 주추고.
0: 네.
2: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0: 네. 이렇게까지.
1: 도둑질 해가고.
0: 네. 이렇게까지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민사재판,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누구

0: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내가 강제집행 신청해서 상대방 재산 찾아서 그래서 법원 도움은 받긴 하지만 빨간 딱지 붙여서 경매 붙여서 내 손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양육비 관련해서는 사연처럼 이렇게 좀 악독한 경우
2: 네.
0: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는 장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담당님이 여기에 그 필요한 장치들이나 법원에서 조력하고 있는 제도를 모두 사용하셨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어떻게 그럼?
2: 법원에서 감치 명령까지 받아냈는데
0: 맞습니다.
2: 계속 위장 전입 하면서 못 찾아내고
1: 네. 이 감치 명령이 뭐예요?
0: 보통 사람을 누군가에 어딘가에 가두려면 감옥에 가두려면 형사 재판을 거쳐야 돼요.
1: 네.
0: 검찰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래서 재판에서 몇 년형 받아서 그다음에 그 형을 받아야만 이제 그 유치장이라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되는데
1: 네.
0: 감치 명령은 법원의 재량으로 한 짧은 기간 한 한 달 정도까지 그 유치장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가둘 수 있는 그러니까 신속한 좀 감치 그 뭐죠
2: 네.
0: 신속한 감금
1: 네.
0: 신속한 그 감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경우예요. 재판을 하는데 뭐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방청석에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뭐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법원에서 당신 감치명령 받으십시오 하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재산 명시를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하거나 이행을 뭔가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도 법원 명령으로 이렇게 감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사연의 경우에 지금 상대방이 감치명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양육비 안 냈을 때 나오는 거의 끝. 네. 끝자락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어요.
1: 예.
0: 그 양육비를 안 낸다 그러면 상대방 재산이라든지 수익을 좀 조회해 주세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그 두 가지 그 수단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압류를 해서 경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소득원이라든지 그 직장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직접 그냥 나한테 월급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있는데 지금 담당님 같은 경우는 이 절차를 이미 밟으셨습니다.
1: 네. 네
0: 상대방 뭐 계좌 없는 거 그리고 이 뭐 주소지 같은 것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상대방한테 이거 계속 안 낼 거야 하고 돈을 내라고 이행명령을 한 상황인데 이것까지 그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못 참고 그러면 당신 내 우리 명령을 어겼으니까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감치 명령까지 피해서 지금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1: 이제는 범법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
2: 범법자죠.
0: 그렇죠.
1: 예. 네.
2: 정신력이 보통 강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0: 맞습니다.
2: 어떻게 이렇게 네. 아이 둘 어렸을 때 두고 나가가지고
0: 차라리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네, 피해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피해 다니는 인생도 참 그 피곤한
2: 피곤할
1: 인생이
2: 텐데
0: 네.
1: 14년간을 이러고 다니면
2: 그러게 왜 아니에요?
0: 네.
2: 지명수배는 안 됩니까?
0: 지금 말씀드렸지만 감치명령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찾아가고 있는데
1: 네.
0: 경찰까지 지금 따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 저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연을 보면서
1: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
0: 네 방법이 없습니다
1: 법원까지 나서도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면
0: 심지어 가족들이 그 상대 그 옛날 처가 식구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뭔가 경찰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뭔가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지는데
1: 네 그럼 처가 식구들에게 법적 책임
0: 이거라도 문제를 삼아볼까 하고 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1: 왜요?
0: 범인 도피죄라 제가 있습니다. 범인 도피죄, 네, 범인 은닉죄. 네. 뭐냐 경찰에 뭐 추적을 받거나 이런 사람을 숨겨주면은 이게 처벌되는 그런 규정인데 이 규정을 살펴보면 그 도망가는 사람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 아무것도
0: 네,
2: 아니죠.
0: 네, 상대방은 벌금형이 아니라 감치 명령을 받고 도망다니는 상황이라 법 규정에 또 해당하지가 않아요.
2: 진짜.
0: 네.
2: 근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는데 직장 소득을 근거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도 거절당했다. 그럼 직장 소득이 어쨌길래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0: 양육비 선지원 제도는 이렇게까지 양육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주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네. 국가에서 일단 먼저 지급해 준 제도입니다.
2: 네.

0: 네네네. 네.
1: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아. 생계가 당장 어렵고 일정선 이하여야 되는데
2: 그 선보다는 이상이란
1: 맞습니다.
2: 말씀이시죠?
1: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먼저 지급하는 건 또 대상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0: 참. 아, 야, 법원에 경찰까지 나서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도 도망다니.
1: 맞습니다.
2: 심형수배 어떻게 안 될까요?
1: 아유,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이미 나서서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네.
2: 안타까워서 그래요.
0: 지명수배라는 건 언제 그러면 가능한?
1: 지명수배라는 건 범죄를 또 저질러야만 가능한 그 상황인데 이건 네. 또 범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법원이 돈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범죄는
2: 범죄라고는
1: 아니라서
2: 볼 수 없다.
1: 네, 지명수배도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치명령
0: 네.
1: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숨겨준다 하더라도 숨겨준 사람이 범인은 있잖아 이런 게 또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0: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뭐 달리 쓸 수 방법이 없네.
1: 네, 당당님은 이미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쓰셨어요.
0: 그러니까. 다 쓰신 거예요.
1: 네.
0: 야, 정말 어떤 악연이길래?
2: 그러게.
0: 참.
1: 네.
2: 아.
1: 저도 정말 어떻게든 좀 찾아보려고 얄미워서 이 방법 전문 궁리를 했는데 일단은 법적인 내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은 전 보이지가 않습니다.
2: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7살 남자아이 학부모예요. 그저께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화장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성기를 보여줬다면서 가정에서 주의해달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교육하는데 애가 계속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물었더니 같은 반 친구들 두 명이 자기한테 먼저 다가와서는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달라 했다는 겁니다.
0: 어허.
2: 그러다 얼떨결에 혼이 났으니 아들은 당황해서 앞뒤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였어요. 너무 놀라 경찰을 불러 유치원에 찾아갔어요. 상대 부모는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라 교장 선생님은 되도록 조용히 넘어가려는 눈치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아이가 또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0: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냐며 소리를 지른다. 아니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런 할 소리예요?
1: 네.
0: 그죠?
1: 제가 이런 유형의 사건을 종종 상담합니다.
0: 아, 또 그래요?
2: 아, 그래요? 네.
1: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0: 예.
1: 하나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옛날에 비해서 음란물을 좀 접하기가 쉬워지니까
2: 애기들이
1: 네, 아이들이 뭐 집에 굴러다니는 휴대폰을 보고 좀 먼저 접촉을 하게 돼서 이런 일이 많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고
2: 네. 네.
1: 그게 아니라 어쨌든 또 옛날에도 이런 일은 꾸준히 있어왔는데 최근에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이 사건들이 이제 감소화되지 않고 사건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0: 예.
1: 어쨌든 이런 사건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0: 네.
1: 이게 또 약간 회색지대입니다.
0: 왜요?
2: 그래요?
1: 네, 일단 첫 번째 이런 일을 당하면 오 상대방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담당님들도 아시고 아마 두 분도 아시겠지만 유치원생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0: 어, 네네.
1: 네, 아시겠지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지가 않고
0: 그 무섭다는 촉법소년.
1: 촉법소년 대상도 만 10세는 넘어야
0: 돼. 넘어야 됩니다. 또 되는 거야. 아, 네. 촉법도 아닌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1: 맞습니다. 예. 만약 그 10세에서 14세 나이 사이가 된다면 하다못해 뭐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에 대해서 상담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라도 가능한데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지금 만 10세 훨씬 아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촉법소년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 절차라든지 아니, 이런 절차가 없는.
0: 물론 이렇게 너무 놀란 마음에 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아이가 혼나서 왔는데 그게 네. 아닌 걸 알고는 이제 경찰을 대동해서 가신 거지만 꼭 법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사과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뭐 사과까지 가지가 않아서 보통은 그 상대 부모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담당자한테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보살피지 네. 않아서 잘 교육을 못해서 네.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0: 아~
1: 문제는 또 이런 사건들을 해보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아이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1: 맞습니다.
2: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네. CCTV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뭐 어느 정도 명확하겠지만 사연처럼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또 진술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2: 아~
1: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지만 법원에서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다.

0: 거는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충격은 크죠, 아이한테.
2: 맞습니다.
0: 네. 아이한테.
2: 또 하나, 아이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에 네.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유. 이건 또 학교폭력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2: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치원 단계에서 이런 일을 발견했다 그러면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네. 따끔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을
0: 맞아요.
2: 것 같아요.
0: 네.
1: 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평소 사우나를 즐겨 찾는 사우나 마니아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파우더룸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 뽀송한 면봉으로 시원하게 귀를 닦고 있는데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분이 저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제 팔을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면봉이 어우 귀 깊숙이 찔렸고
0: 아이고 아이고.
1: 순간 눈앞이 번쩍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군요. 상대도 놀랐는지
0: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모르고 부딪혔어요.
1: 하고 식은땀을 흘리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귀를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우나 탈의실인 만큼 CCTV가 전혀 없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자신의 실수가 맞다며 미안해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합의금으로 보상을 해줄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변호사님, 이처럼 고의가 없는 과실 사고인데다 CCTV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상대에게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0: 그렇게
1: 합의금을 줄 기미는 없다.
2: 네.
1: 사과는 했고
0: 고막을 보통 다친 것 같진 않아요. 고막이 말하자면 뭐 찢어졌다든지
2: 그렇죠.
0: 그렇죠. 그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2: 면봉이 귀에 들어간 상황에서 네. 쳐가지고 이제 찌른 상황이니까 굉장히 크게 다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상대방이 치료비는 안 주고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잊어와서 발뺌하거나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좀 걱정이 돼요.
0: 아하.
2: 그래서 만약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이라도 소송 제기해서 상대방한테 치료비를 받으시면 되는데
0: 네.
2: 만에 하나 상대방이 잊어와서 사실관계를 발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목격자가 또 있는 것도 아니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가 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빨리 상대방한테 사실 확인서라도 받거나 아니면 녹음기를 켜가지고 상대방이 쳐서 다쳤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남겨주신 게 필요하고
1: 네.
2: 만에 하나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해서 빨리 지금 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내가 이 사람이 팔을 쳐가지고 귀를 찔렀다.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난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또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해 놔야 됩니다.
0: 네.
2: 전화번호를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뭐 주민번호나 이름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안 해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좀 치료비가 나와서 배상을 요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군지
0: 근거가 없죠. 네. 네.
2: 분명히 분명할 것 같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찾는 경우 되게 많아요.
0: 근데 사실 확인을 받으면 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2: 당연하죠. 이거는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잖아요.
0: 소송 없이도? 아니 뭐 합의하면야. 네.
2: 맞습니다.
0: 그렇지만.
2: 네, 그렇지 않 소송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과실치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0: 과실치상.
2: 네, 그래서 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의 그 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벗기 위해서 합의 시도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이렇게 좀 치료비 같은 걸 충당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확인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겠네.
2: 네. 나중에라도 저는 혹시라도 발뺌할까 두렵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욕탕 찾아가셔서 그때 내가 찔려가지고 피 흘리지 않았냐. 근무하시는 분한테 좀 확인하는 거. 이런 절차는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0: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약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치료에 있어서?
0: 네, 네.
1: 그렇군요.
0: 간단하진 않아요.
2: 네, 생각만 해도 네. 끔찍합니다.
0: 네.
2: 연봉을 하다가 귀를 찌른다는 거.
0: 그렇죠. 네,
2: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 사건 이후에 어쨌든 그 당사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딱 가정해 두시고.
0: 네.
1: 하시면 되겠네요.
0: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편.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요.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돌아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8: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맞대응으로 현지 시간 26일 대이란 공습을 단행한 뒤 미국 부통령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만약 그들에게 양해각서의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향한 어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면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유 장소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휴전을 위반함에 따라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에서 미국 정권 역시 늘 그랬듯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혁명 수비대 해군이 이런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영내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구실을 대며 호르무즈 해협의 비인가 경로를 통과하던 위반 선박의 통항을 이유로 이란 해안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제안을 두고 개헌 블랙홀로 선관위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란 속에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밝혀야 할 의혹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산적해 있는데도 민주당은 본격적인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슈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통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건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프랑스가 노르웨이를 꺾고 조 1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조별리그 I조 3차전에서 전반에 해트트릭을 달성한 뎀벨레를 앞세워 4-1 대승을 거두고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올라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정오 무렵부터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소한 일이 반복돼서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인데요. 농어촌 지역의 폐기름 문제가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농기계나 어선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량의 폐기름이 나오는데 양이 적다는 이유로 땅과 바다에 흘려버릴 때가 있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잘 모았다가 처리장에 보내야 하지만 일부 농어민이 번거롭다며 무단 배출을 하는데요. 오랜 세월 피해가 쌓여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1: 여름이 아무리 뜨거워봤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계절, 청춘만 하겠어요. 에어컨 없이도 버텼던 시절, 얼음물 같은 지하수로 등목을 하고 모깃불 옆에서 수박 먹고 옥수수 먹던 그 여름. 그 곁엔 언제나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2: 피서의 완성이자 낭만이 되어줬던 노래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할게요. 여기는
2: 여성시대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첫 곡은 2488님이 주셨습니다. 명곡 극장 들을 때마다 어린 날의 추억이 떠올라 좋아합니다. 라떼의 송은 저절로 따라 부르게 돼요. 요즘은 글로 적고 외우려고 길을 써도 안 되는데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들으면은 그냥 술술술 참 신기해요. 오늘은 왠지 이범하게 이별 아닌 이별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1: 그렇죠. 진짜 예전 노래는 가사가 다 기억나. 그냥 술술 나와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요새 노래는 뭐라고 하는지를.
1: 노랫말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0: 네.
1: 그렇죠?
0: 그리고 발음을 일부러 약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게 유행인지, 멋인지.
0: 절대 내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야. 젊은 애들도 자기네 노래들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1: 그래요? 한번 예, 물어보고 예. 싶어. 인터뷰하고 싶어요.
0: 분명히 그럴 거야. 예전 노래는 귀에 이렇게 착착 들어오잖아요. 자, 신청하신 노래.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마주며.
1: 그만.
0: 얼마나 좋아. 딱 끊어주시잖아요. 이범하게 이별 아닌 이별. 듣겠습니다.

0: 아, 진짜 계속 따라 부르게 되죠?
1: 네.
0: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91년도 가요 탑10에서 5주 연속 1위. 골든컵을 받았던 곡입니다.
1: 그렇죠. 골든컵은 5주 연속 1위를 해야만 줬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1위를 했다. 이건 안 쳐줬어요.
0: 안 쳐주는 거지.
1: 연달아 5주 동안 1위를 하는 노래만 인정했고
0: 네.
1: 그러니까 한 달이나 혹은 한 달 좀 넘게 1위를 한 거잖아요. 5주라는 것은.
0: 맞습니다.
1: 어디 가나 이 노래가 울려 퍼졌죠.
0: 네. 그렇죠. 뭐 거리에 레코드판 가게라든지
1: 그렇죠.
0: 아니면 이런 데 가면 매번 이렇게 틀어줬으니까.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범학 씨가 원래 솔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노래를 7인조 밴드 이색지대 녹색지대도 한 이색지대라는 팀의 보컬로 불러서 앨범까지 다 만들었는데 데뷔 직전에 기획사 사정으로 인해 팀이 해체가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작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노래도 나와 있고 이게 밴드로는 못 가더라도 그렇다면 보컬 이범학 솔로로 가자 해서 자켓 앨범만 새로 찍어가지고 데뷔를 한 곡이라고 하네요.
1: 참 우여곡절 많은 사연으로 시작을 했지만 데뷔하자마자 골든컵에 그해 신인상 또 10대 가수상까지 상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노래의 운명이라는 게.
0: 맞아요.
1: 네. 네.
0: 써놓고 한참 묵혔다가 빛을 본 노래도 있고.
1: 있고.
0: 예. 네. 이 사람이 불렀는데 안 됐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불러갖고 뜬 노래도 있고.
1: 너무 쉽게 써져서 20분 만에 한 곡이 딱 나왔는데 또 그 곡이 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0: 참 대단해요. 자, 다음 명곡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7448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0: 솔리드의 팬이 돼서 카세트도 사고 테이프도 수시로 사서 한 박스 모아 흐뭇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근데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 늘 들었던 노래, 솔리드의 이별의 끝을 잡고, 에이, 이 밤의 끝을 잡고 신청합니다.
1: 아, 솔리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죠?
0: 아, 저도 참 좋아했거든요. 네.
1: 시시사 할때 굉장히
0: 남자
1: 또
0: 셋이.
1: 멋있었어.
0: 예.
1: 그 낮은 음성, 베이스 소리.
0: 이준 씨인가 그래요,
1: 예, 아주
0: 목소리가.
1: 좋았어.
0: 예, 맞아요.
1: 지팡이 딱 들고.
0: 지팡이 당구알 하나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당구알이 솔리드라고 그러더라고요. 8번 그 당구공이.
1: 아, 그렇군요. 네.
0: 네네. 참. 뭐, 김주환 씨의 R&B 소울이 그때서부터 나왔죠.
1: 그렇죠. 그때
0: 네네.
1: 우리가 그런 류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노래가 솔리드 데뷔곡은 아니래요.
0: 전이 부분도 참 놀라워요.
1: 네.
0: 이 솔리드의 데뷔곡이, 예, 이젠 나를? 93년도에 나온 1집 타이틀곡인데요. 역시나 당시 소속사에도 문제가 있어갖고 홍보가 잘안 됐대요. 이게 방송도 몇번 못했고, 심지어 방송국 자료실에 음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우리 자료실에는 있을까요? 솔리드 데뷔곡 이젠 나를
0: 있어요? 나 이젠
1: 있어요?
0: 나를이라는 노래를 난 모르겠는데
1: 있다는 것 같은데?
0: 어지 어?

0: 아주 처음 듣는 그런 노래인데.
1: 왜 이 집부터 잘 됐는지를 알 것 같은. 아, 진짜 처음 들어봐요.
0: 그렇죠.
1: 솔리드 팬으로서. 네. 어, 하지만 다행히 이 집,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노래는 뭐, 아우, 솔리드의
0: 정말
1: 대표곡이 됐죠.
0: 크게 힘들었지.
1: 지금의 그렇죠? 솔리드를 만들게 해준.
0: 그렇죠.
1: 네.
0: 들어보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0: 지금 김조한 얘기를 한창 했죠. 예,
1: 김조한님의 근황 토크를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좀 해주세요.
0: 농사를 짓는다며 저한테.
1: 안 어울리는데.
0: 채소. 예?
1: R&B 감성의 그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0: 네, 텃밭을 가꿔요. 그래서 오, 나눠주고 씨. 그랬어.
1: 이야.
0: 아유.
1: 참. 김주환 씨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5909님의 사연이에요.
0: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빅뱅을 보게 됐어요. 다들 빅뱅 빅뱅 하던 때라 대체 어떤 노래인가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하필 하늘에 침을 탁 하는 가사가 나오는 그 삐딱하게라는 노래였어요.
1: 있어, 있어. 네네.
0: 아, 정난화한 그 가사에 깜짝 놀라서 그때는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더랬죠. 어. 아, 그러다 나중에 빅뱅의 If You라는 노래를 듣고는 완전한 팬이 됐어요. G-Dragon 특히 좋아합니다. 빅뱅의 If You 부탁해요.
1: 야.
0: 아이고, 진짜 이걸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면 너무 웃겨.
1: 아, TV 보는데 갑자기 가수가
0: 하늘에 침을 칵 하니까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냐. 왜 하늘에다가 침을 뱉냐. 뭐 맞아요. 이런 거지.
1: 실제 가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랩 부분이에요. 짙은 네. 아이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자켓 걸치고 인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삐뚤어지.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칵 투박 해주게. 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예. 이때 시원하게 뱉어줘야 돼 진짜. 네. 실제로 뱉는 게 아니라 노래방에서 부를 때도. 예.
0: 그래.
1: 아 하지만 신청하신 노래 삐딱하게가 아니고 빅뱅의 If You를 신청해
0: 네, 다른
1: 주셨습니다.
0: 다른 노래를 청해주셨네.
1: 이게 지드래곤이 실제 이별을 겪고 쓴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0: 어, 누구랑 이별했을까 궁금해요.
1: 네, 그러게요. 지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라고 밝힌 빅뱅표 발라드.
0: 발라드 좋죠.
1: 네,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명곡극장 4부로 돌아옵니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고속도로 차량도 많아지고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만 2터널에서 사고입니다. 이 여파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차령터널 중간 부분에서도 사고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논산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령터널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남사 또 망향휴게소부터 22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중부 3터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호법 분기점, 진천터널 일대 정체고 강릉 쪽 영동고속도로는 용인에서 이천, 만종에서 원주 구간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인생의 명장면마다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추억의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이 문자나 미니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방송 후에는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명곡극장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이번 노래도 게시판으로 정연호님이 주셨습니다. 1996년도였을 거예요.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노래 신조음계의 나만의 꿈.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땐 학생 때라 마냥 신나는 댄스곡만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던 누나가 이런 노래도 한번 들어봐 하며 슬쩍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이 노래가 제게 락 발라드의 매력을 알게 했더랬죠. 가사마저 어쩜 그렇게 청춘의 마음을 대변해 주든지 제겐 전설의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떠올리면 90년대 그 시절 또래 친구들과 알바했던 날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져요. 다들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라디오나 길거리에서는 이 노래가 나오는 걸 정말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명곡극장에 신청합니다. 벌써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이 노래를 듣는다면 다시 그 시절, 그 기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신조음계의 나만의 꿈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1: 난 처음이야.
0: 저도
1: 신조음계라는 그 네. 이름도
0: 생소하죠.
1: 처음이야.
0: 신조음계.
1: 이야 정말.
0: 너무 궁금해.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나만의
1: 일단
0: 꿈.
1: 들어보죠.
0: 신조음계가 부릅니다.

0: 이야, 이걸 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그래요? 알 것 같아요?
0: 이게 신조음 게 나만의 꿈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에도 나왔던 곡이라고 합니다.
1: 와, 참.
0: 근데 목소리가 약간 예전 그 미스미스터, 널 위한 거야. 또 약간 그런 음성하고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1: 하여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대하면서.
0: 네.
1: 숨은 명곡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게 돼요.
0: 그게요.
1: 그렇잖아요.
0: 네. 네. 덕분에 아주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숨은 명곡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이은미님의 추억 속 명곡입니다. 영화 광인 엄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매주 주말에 명화를 달고 살았는데 국민학교 때 TV에서 케빈 베이컨 주연의 풋루즈라는 영화를 보고 푹 빠졌습니다. 그 후로 이 영화가 뇌리에 꽂혀서 어린 생각으로 방송국에 전화해서 다시 틀어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114에 전화해 MBC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니 사는 지역이 대구라 대구 MBC 보도국 사건 제보하는 곳에 연결을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자 어른이 제보하세요 하는 말에 풋루즈 다시 틀어주세요 소리치고 끊었더랬죠. 초등학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0: 아,
1: 지금도 케빈 베이컨 가장 좋아하고 이 영화를 사랑합니다. 주말 아침에 여성시대 식구들이랑 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해요. 케니 로킨스의 풋루즈.
0: 예. 아, 정말 귀여운 사연이네요.
1: 예.
0: 그래. 우리 때, 우리 어렸을 때, 저랑 비슷한 세대신 것 같은데, 주말의 명화.
1: 주말의 명화.
0: 예.
1: 빠바바바. 좋은 시간이었어. 네.
0: 하면서 그것만 돌면, 그 소리만 들려도 막,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틀어줄까.
1: 맞아. 막. 네.
0: 그때 보

0: 했던 영화군요. 풋루스. 예. 아,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114에 전화번호 물어봐서 MBC 보도국으로 연결이 됐구나.
1: 아,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기부하세요.
0: 풋루스 들어주세요.
1: 그리고 끝, 딱 끊는 거야. 겁이 예. 나서.
0: 그때 신청하셨던 노래가 이제야 MBC에 네, 나왔습니다. 이제 틀어드리네요. 네, 네. 케니 로긴스의 풋루스 듣겠습니다.

0: 아, 역시 들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곡이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케니 로긴스의 분루스였어요.
1: 자, 이번에는 문자로 3415님이 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브런치하러 가는 중입니다. 일단 11시에 모여서 브런치 가볍게 3시간 먹고 중간에 커피 2시간 마시고 저녁을 또 한 3시간 먹을 예정이에요. 크크크.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들려주세요. 그러셨는데
0: 원하는 게 뭐야? 진짜 원하는 거 먹는 거예요? 아니면 토크예요?
1: 수다. 수다는 또 계속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반드시 먹는 거를 확보하고 먹는 것과 마실 것을 확보하고 예? 동창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
0: 얼마나 좋아?
1: 일단 11시에 모여서

0: 가볍게 3시간 먹어.
1: 네.
0: 그럼 오후 2시죠?
1: 예.
0: 그러면 이제 커피 또 한 2시간 마셔.
1: 어.
0: 오후 4시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2시간 마시고 계속 커피숍에서 수다 떨다가, 저녁을 또 한 3시간 먹어요.
1: 야.
0: 5시쯤 가서 저녁을 3시간 먹으면 8시에 끝나겠네.
1: 알찬.
0: 야,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딴 데 갈 필요 없어. 동창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면 이게 최고의 힐링이거든요. 맞아.
1: 지치겠다. 아니, 지칠만 하면 또 이제
0: 또 먹어야지 또. 네, 그렇죠. 이게 안 먹고 수다 떠는 거 힘들어요.
1: 맞아.
0: 맛있는 걸 계속 먹어야 돼. 그리고 난 제일 히트가 여자들이.
1: 네.
0: 그래. 실컷 전화로 수다를 한 1시간 반 떨고. 그래.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어,
1: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0: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게 여자들의 수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 만나서는 수다 실컷 떨고 헤어질 때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자.
1: 남은 얘기는 나중에 또 하자. 뭐.
0: 남은 얘기 그렇지.
1: 예. 근데 남자들 수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0: 그래요.
1: 아, 그럼요. 저희도 뭐 끝이 없어. 이게 또 신기한 게 오랜만에 보면 오랜만에 봐서 뭐 또 얘기를 나누지만 자주 보는 상태에서
0: 더 많어.
1: 그 스토리가 또 쌓여가지고 어,
0: 맞아.
1: 어, 더 얘기거리가 많고 그래요.
0: 예. 맞아 맞아.
1: 야, 오전 11시부터 만나서 쭉
0: 하루를 웬종일 한 네. 8시까지 9시간을
1: 멋진 시간 되시길 바라며
0: 네 부럽습니다.
1: 네 듣겠습니다.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0: 샌디 로퍼 밴드에서 기타 쳤었어.
1: 그래요?
0: 네, 아주 펑키하죠, 펑키하죠. 스타일이 재밌지. 네. 다음 명곡도 만나보죠.
1: 네, 알겠습니다. 0585님이 주셨어요. 자, 어제는 가족들이 모여서 샤인머스켓 봉지 씌우는 작업을 했어요. 샤인머스켓 농사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봉지 씌우기인데 오전에 얼른 끝내고 우리 시어머니표 콩국수를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콩국은 삶은 콩을 곱게 갈아서 거름망에 넣어 꽉 짜낸 국물만 먹어요. 이게 원조 콩국수인데요.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 아, 두 분께도 드리고 싶은데 콩국수 대신에 우리 샤인머스켓 포도밭 사진 보내드려요. 잘 키워서 가을에 만난 샤인머스켓 팔고 싶어요 하시면서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듣고 싶어요까지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0: 봉지 씌운 사진, 봉지 씌우기 전에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진짜 이 터널이 초록초록하네.
0: 야, 기가 막히다.
1: 샤인머스켓으로.
0: 네. 오,
1: 예, 가을에 만난 샤머. 잘 파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는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4: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오늘 끝곡은 포도밭에서 듣는 기분으로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준비했습니다.
5: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 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연둣빛이 제일 귀하다. 마음을 연해지게 만드는 연둣빛이다. 어떻게 찍어도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색을 아쉬워하며 눈에 충분히 담아가려고 강둑에 앉아있을 때가 좋다. 계절의 어느 순간을 좋아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내식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내식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본격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베네수엘라 일간 엘 라시오날에 따르면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25일 일방향 공격 드론을 이용해 에버 러블리오를 공격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관기지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오를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타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균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예이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하마데 모하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 매직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김 씨의 알선수재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권력의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무능, 의혹, 은폐, 한성숙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위선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성도 무너졌고 자질도 부족하며 책임감마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인사 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유쾌한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황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루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윤희상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4: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5: 네, 여러분께서는 육해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당권 경쟁 얘기 가열되면서 최대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인데 김민석 총리가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최소한의 어떤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입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좀 급선회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6: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폐지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지만 결국에는 의회가 국회가 알아서 해달라 좋은 안을 마련해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헌절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도 안 됐잖아요. 원구성이 돼야지 뭐 그 상임위도 구성을 하고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지 그래서 논의를 하고 그래야지 뭐 본회의를 거쳐서 뭐 투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정청래 대표께서 마음이 좀 조급하신 것 같다. 그 이유는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 이슈로 본인의 조금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이걸 편들어주는 듯한 입장이 같아 버리니까 이제 차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시고.

0: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정말 이 우리 지지율 내려가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당의 지지율 내려간 이유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생은 내팽겨두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소외된 국민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이나 뭐 1인 1표라든가 이런 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한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 보안수사권 놓고 대립하던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이세요?
2: 그렇게는 안 보이죠. 궤변이죠.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으니까 이제 남은 논의는 국회에서 해달라고 총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폐지인데 뭘 논의를 해요. 논의한다는 얘기는 부분 존치를 어디까지 할 거고 예외적인 상황 어떻게 뭐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논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폐지인데.
1: 폐지가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2: 그러니까 폐지니까 자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폐지하자. 와, 전면 폐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는 폐지 동의한다. 근데 뭘 더 논의해요? 아, 그렇잖아요.
3: 그 부분은 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2: 네, 그렇잖아요.
3: 부분은
2: 네.
3: 그러니까 폐지보다도 이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그거에 연동돼갖고 형사소송법을 건드려야 되는 조문이 엄청 많거든요. 충돌이 안 되게끔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뭐 경찰의 암장이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제하는지가 형사소송법에 네. 다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금 이제 국회 쪽에서 발의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이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하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가가 보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앞뒤가 예. 안 맞는 게 많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거든요.
1: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네, 지금 네, 나와 네, 있는 네. 그 거기가 약간 이렇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3: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조항이 뭐 몇 조 몇 항이면 그것만 싹 지우면 끝나는 게 아닌데
2: 그렇죠.
3: 그걸 지우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갖다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굉장히 필요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종양을 걷어내면 드레싱하고 상처 꿰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처치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삭제만 하면 끝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정청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검찰개혁 추진단과 그 자문단은 보안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존치시키는 곳에 무게를 많이 둬왔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당 지도부는 그게 아니다. 무조건 없어야 된다. 특글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가다가 그럼 좋아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도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정당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대표가 주도가 돼서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는 정청래법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어요.
1: 책임을 나중에 법처럼. 져라?
3: 아니 잘 되고 그게 그렇게 검찰개혁에 엄청난 네. 업적인 본인도 업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법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름을. 후과도 본인이 감당하시고
1: 예.
3: 칭찬도 본인이 받고 그렇게 좋은 거면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치하게 하라 이거예요.
1: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두고 8개월 넘게 이제 손을 보고 있었는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 안을 내지 않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 와서 공을 국회로 넘기는 이 모양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4: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입장이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랑 똑같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자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2: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4: 예, 다, 지금 보면은 맞아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 판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걸고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건 맞고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뭔가 그걸 쟁점화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반드시 정청래 대표 얘기처럼 또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정부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사 전면 폐지가 맞다고 치자고요.
1: 네.
4: 정청래 대표랑 그 입장이 같다고 쳐요. 그렇다면 방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까지 검찰개혁 추진단을 꾸려서 제도 개편 논의 한 8개월 이상 해온 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법안은 왜 따로 안 내요? 그 논의한 거 그냥 버리자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 판에서 쟁점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냈다면 국가 100년지 4개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검찰 개혁 이거를 민주당 전당대회 아젠다로 소모해버릴 수 있나요? 정말 대통령 뜻대로 제한적 존치가 맞고 이게 뭐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4: 국회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0: 질문이 끝날 듯말 듯. 예. 계속 안 끝나가지고
4: 마지막에 그렇게 네. 생각을 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아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떠넘기는 건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0: 끝났어요? 아 간당간당했습니다. 네. 잘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네.

0: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 그럼 정부는 안이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아니, 보안 수사권을 특별한 경우에 한정적으로는 좀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한 줄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정부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나는 내 의견은 이래라고 밝혔고 의회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좋은 법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정부안을 국회로 보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와 그와 함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정부안이 이랬고 저랬고 그래 너희들은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싸움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 유수영은 누굽니까? 네,
0: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 원암 선생이죠.
0: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법으로 해가지고 네. 통과시키라 이거예요. 왜?
3: 그럼 정부 입장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4: 그게
3: 똑같은 잠깐만요. 거예요?
1: 잠깐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네. 먼저 좀 말씀을 하실게요. 네.
5: 자, 정부의 법안이 새 버전이 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완전 폐지, 보안수사권. 그걸 전제로 한 대책의 변화. 예. 그 다음에 제한적 인정. 뭐 하여튼 또 좀 더 제한적인 인정. 예.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근데 정부안은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때까지 연구하고 자문단이 막 의견 내고 이런 것도 다 안장시켜버리고 이제 끝. 우리는 자료 안 줘. 너희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다 주지 않습니까? 정답이 소통이 되잖아요. 정부 여당이잖아요. 원팀이잖아요. 원보이스라면서요. 정천의 대표가. 그러면 이때까지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연구하는데. 예, 예. 그럼 정당 내에서는 토론 안 했나?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1: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0: 다 알고 있어요.
5: 다 알아요. 네.
3: 그럼 정부 입장은 이전과 같은 거네요?
1: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의했던 부분을 다 전달한다는
3: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전달할 것이고.
5: 당연하죠. 전달하는데 버전이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법안 발의된 것도 있잖아요. 형사법 발의된 거. 뭐 조국혁신당이 주도가 된 거. 그게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있다고 엄청 길어지는데, 이거 정부안하고 그 연구했던 자문단하고 이런 분들 의견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의회를 존중할 테니까, 정당이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건데.
3: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랑 똑같은 거네요.
5: 뭐를요?
3: 숙고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5: 아니, 그게 잘못된 입장은 아니잖아요.
3: 잘못된 입장, 제가 그게 잘못된, 저는 곧 찬성하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종전의 입장과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정부 입장 그대로가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그 입장에 반해서 나는 지금 당장 전면 폐지 주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거 맞냐고요.
0: 아니,
3: 뭐, 아니면 입장 차이가 생긴 거예요.
0: 복잡하게 막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3: 아니, 되게 단순하게
0: 이해하시지
3: 있어요.
0: 말고 결론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견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청래 법으로 발의하셔가지고 통과시키고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지면 살아있다. 그러니까
2: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의 말씀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제 해산을 하고 정치적으로 넘겨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해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 이제 새 대표가 누가 되겠죠? 본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추진단에서 생각했던 안 중에 하나로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에요. 전당대회를 이기기 위해서 총리가 공교롭게도 총리예요 또. 전당대회 입후보하고 당선이 유력하게 보이는 분이 본인의 입으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폐지가 맞아. 우리 입장을 그렇게 정했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비겁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1: 그러니까 그
2: 길었어,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비겁해.
0: 무슨 의도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2: 저한테?
0: 국민의힘한테 우리가 지적받고 질책받을 그런 빌미를 당대표, 전 당대표가 이렇게 이슈화시킨다는 거예요.
2: 저한테 화난 건 아니에요.
0: 그래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1: 일단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했지만 그거는 요 당내 갈등을 좀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이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단락 됐냐 그걸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 전 대표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전이다. 재연절 전에 국회 논의를 끝내자 이러면서 그렇죠. 7월 17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1: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8월 17일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 누가 당대표 되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어, 그 맞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령도 해주는 거지? 아, 이거예요, 지금.
2: 갑자기 정성래 대표 입장이 딱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윤석 대표 말씀처럼.
0: 난리 났어요.
2: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못한다는 걸 전제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마치 입장 변경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못하면 그러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됐던 대로 원래 정부 입장대로 이걸 추진하겠다면 사실상 그건 국민 눈속임이거든요.
0: 자, 이제 이, 그건 당원 이제 추적하시는
1: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그럴 수 있지.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꼭 있는 것이요. 그 국회도 숙의를 하라. 정당도 숙의를 하라.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소신과 철학과 안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법사위원장 했던 사람이라면 있어야 되고 본인도 국회의원 다수들도 자기 할 일 바빠도 자기 철학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보이고 여론 따라가려고 자꾸 눈치 본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지금 조선의 대표가 막 SNS 글을 엄청 올리잖아요. 네. 그게 당황스러운 것이 본인은 차별점을 두는 게 목표거든요. 나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선명하다. 다르다가 목표지. 이 개혁 자체는 목표가 아니에요.
0: 선명성을 내세우고 싶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3: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0: 목소리가 똑같아져 버리니까.
3: 그 당황한 거예요.
0: 기한을 특정해서
3: 빨리 하자.
0: 좀 2라운드로 가자.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 나는 빨리 하자. 김민수 총리는 천천히 하자. 다르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0: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3: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게 정치적 셈법밖에 없잖아요. 아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큰일 났어요. 보안소권 때문에. 누가 보안소권 활용해갖고 정권을 공격해요. 정치인들은 뭐 어떻게 뭐 담그려고 해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3: 보안을 잘해갖고 정권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1: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 17일 하자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4: 알고 있다니까.
0: 자,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 후에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게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뉘앙스였잖아요. 사전에 연락 없이 급하게 찾아왔다 약간 이렇게 읽혔거든요.
5: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또 고민정 의원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결론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 결집하고 본인의 전당대회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표까지 얻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암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친문 세력들 중에서 또 친문의 측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은 저는 당이 더 갈등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몇 분을 만났니 뭐 사이가 좋았으면 더 만났을 거니 뭐 저녁을 먹어야지 뭐 점심을 먹었다니 이렇게 막 다양한 갈등 요소를 만들어냈을 건데 저는 윤건영 같은 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1: 대통령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그 만남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0: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 약속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는
1: 모르는
0: 우리가 모르니까요.
1: 건데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이런 플랜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1: 바로
0: 거고.
1: 바로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됐잖아요. 만약에 전부터 계획됐다면 그 전날 할 수도 있고 며칠 있다 해도 돼요. 일부러라도 그 해석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했다는 거는 뭐야 이거 잘못된 만남도 아니고 뭐야 갑자기 왜 만나 하고 바로 만들었고 그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맞아. 본인이 마치 참전을 해서 뒤에서 뭐 조종하는 것처럼 문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나도 만나서 이 대통령 만나서 난 전혀 관계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 좋아 만나요.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보세요?

0: 지금 요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제 문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서로의 니즈가 지금 맞아 떨어졌다.
1: 저는 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요즘 멸칭에 본인 이름 들어가니까 사실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근데 그거 따지려고 만나는 건 아니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이 당대표 하시고 대통령 돼보니까 나름대로의 대통령으로서의 애환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자고 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내 갈등이 친문과 친명세력으로 갈등 고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좀 차분하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만나자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동의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강수영 변호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2: 그러니까, 네, 저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아가서는 친문 세력이라고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지칭을 하는데 네. 그 친문 세력의 배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냥 나를 이용하는 거지 그들이. 내가 뭐 뒤에 마크해서 뭐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정리를 할 때가 왔다 이거죠. 더 이상 방관하고 그냥 묻혀있고 책방 운영하다가는 이 갈등이 깊어지니까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는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정청래 대표 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A그룹의 핵심이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분의 대통령을 모두 변함없이 지지하는 핵심 코어. 그걸 이제 가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나하고 관련 없어. 친문 세력의 부활?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막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위기죠.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하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 재임 당시에 뭐 아들 비리 문제 이런 거 거론하면서 지금 정치는 뭐 이해찬 총재가 하고 있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맹 비판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 나이 또래였을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무슨 변함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치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민주당을 지지해온 전통 코어다. 그런 주장이 근본부터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뭐 대통령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0: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요청을 하게 될까요?
3: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뭐 대통령으로서 맞고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번에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들고 왔던 여러 가지 전략 이 상당한 차질을 끝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0: 아, 네, 광고 듣고 오시죠.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볕이 뜨거운 날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대전 32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가운데 체감 기온은 더 높아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강원도로 가는 길이 차량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부곡, 서용인에서 양지터널, 또 덕평에서 이천,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18km 구간이 쭉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창원 방향으로 여주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 정체인데 여주 분기점 부근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반대 양평 방향도 충주 분기점에서 사고 나면서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동산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 내촌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정치 인사 2부인데요. 배석자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 오찬 독대한다. 이 자리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요청하게 될까? 이 얘기 하다가 지금 광고 넘어갔어요.
4: 예, 예.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들고 나온 전략이 저는 큰 차질을 지금 빚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의 검찰 그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한 발언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어떤 개입들, 발언들, 비판적 발언들이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정 대표의 선거 전략에 아주 경고음으로 저는 여겨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 대표는 이 전당대회를 친명 대 친문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의 정통성, 정체성, 코어, 레이, 이걸 자기가 대변하겠다고 자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게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저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본인 선거 전략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어제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다. 그리고 그 상주는 문재인이다. 우습게 보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 전 대표가 과연 이 전당대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3: 그 얘기를, 예.
5: 그 얘기를 좀, 예. 그 김어준 씨가 그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어준 씨는 그 정청래 전 대표를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정청래 전 대표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힘들게 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 2007년 뭐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유시민 장관을 해임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명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이제 그때 당시는 종동영 그 후보를 이제 대권 후보로 생각을 하고 지지를 했었죠. 근데 유시민 장관이 정동영 뭐 김근태 이런 분들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주장하니까, 그래서 전두환 뭐 군부 시절에 민정당 총재처럼 비례대표 뗐다 붙였다 하는 유시민 장관 해임하고 제명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김어준 씨와 이 유시민 씨는 유시민 장 전 그 의원은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3: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 내 갈등을 뭐 개파 갈등 또 혹은 새 갈등, 새 대결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젯밤 나온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 작가가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평론 활동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어제의 그 발언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가 그 지지층의 동의 없는 무리한 재건축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갖고 증축을 우리는 원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확장으로 가면서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인 거잖아요.

0: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저 비유를 참 교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건축이라는 것을 결국 말씀하시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거 이제 용역 깡패들 막 와가지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역 평론가. 예. 네. 그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예, 예. 막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용역 평론가. 그래서 이제 기존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것도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정말 제가 아, 일단 제가 지적을 꼭 해야 되는 게 예. 증축은요. 기존 건물이 엄청 낡아가지고 위험할 때는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한 4층,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아, 처음 지었을 때 좋죠. 예. 근데 세상이 바뀌어요. 시대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아파트 들어오라 그랬더니 안 간대요. 아무도. 5층짜리 아파트 있고 가기 싫대. 낡았대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위에 증축을 하면요. 그 증축이 됩니까? 무너지지?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재건축은 원래 사는 사람들 잘못됐으니까 부셔버리고 나가 이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다시 사는 게 의미 있는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들도 바뀌어진 세상에 맞춰서 정치인과 호흡을 하면서 본인들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호흡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절대선이고 늘 가치는 불변하고 80년대 우리 운동권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가치를 쭉 지키고 있는데 우린 감독자로서 우리한테 걸리면은 다 틀린 거라고 심판할 거야. 그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젊은 층이 지지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지층 쫓겨나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같이 변화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의 생존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런 변화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만이 맞다. 우리 비판하는 거는 다 어디 용역이고 촉법이고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비겁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시면 이게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에서 그 자기 세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유시민 작가께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하. 네. 제가 볼 때 그 재건축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빠뜨린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께서. 재건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건축을 하니까 내가 원래 한 30평 살고 있었는데 재건축했을 때는 한 10평 살아라고 하니까 내가 반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코어라고 하는 그 지지층하고 등 돌릴 만한 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확장 뭐 중도로의 뭐 접근 이쪽으로 가니까 기존에 내가 주류고 내가 우리 사회를 민주화까지 해서 다 일궈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소외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나중에 내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날 것 같은데 하는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결국은 자리 싸움이네.
3: 근데 맞아요. 저도 그 차원인 게 저도 이 증축과 재건축의 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유시민 전 의원이 과거에서 했던 말들을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친노 친문이 민주당의 코어 지층이고 우리가 주인이야.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도와는 줄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친노 친문이 이 당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당신 세력 좀 더 추가시키는 거 증축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게. 하지만 우리가 밀려나고 이재명이 뭐 보수에서도 사람 데려오고 중도층에서 사람 들어오고 또 당내에서도 많이 자기 세력 구축해가지고 완전히 당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친명의 주인이 되려는 그 재건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이런 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0: 그 있어요. 갈등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폭발한 계기가 보안수사권 폐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오랜 지지층의 염원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더 이 세를 확장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보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뭔가 가치가 대립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조국입니다. 조국.
3: 그렇죠.
1: 네,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대권을 잡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왜 중요하게 다뤄지느냐면 그 선명성이 선두주자가 조국이라고 만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결국 보안수사권 문제도 조국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하면 그냥 조국으로 명징하게 사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합당논의 때 시끄러웠죠. 그다음에 평택을 때문에 시끄러웠죠. 지금 전당대회 때 시끄러운데 이 세 가지 모든 시끄러운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조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뉴 이재명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주당이 지금 현실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조국이라는 정치

0: 정치인을 혹은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그때 그 스타일 이런 정치 스타일을 우리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극복해야 되느냐 이 차이예요.
1: 10분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 글을 썼는데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2: 이건 유시민 작가가 야. 어제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했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발언을 두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당신의 생각은 당신 같은 사람이가 그런 생각을 얘기하지라고 하면서 되돌려준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점상 봤을 때. 왜냐하면 유시민 그 작가의 재건축 발언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고 또 여기에 굉장히 또 설득당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민주진보진영 분들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건축하는 거 그 유시민 작가 전 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재건축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 혁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조적 파괴를 하려면 허물고 재건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유시민 작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도 생각해요. 다만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재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을 하고 보니까 내 평수가 왜 줄어드냐 이거예요. 내 평수 좀 보장해달라. 더, 나도 더 늘려달라. 네,
3: 딱 그거죠.
2: 결국 내목 늘려달라는 그런 자리 싸움일 뿐이지 재건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4: 그러니까 저는 이 유시민 전 의원이 사적 감정이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다라고 봐요. 원래 그런 분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국 전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느낀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야 돼. 난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1: 네.
4: 그러니까 전화가 딱 한 번 왔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의원이 그 법무장관 시키세요 라고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돼서 조국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멸문지하를 당했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주인은 친노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당권을 찾아오고 당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권까지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공을 조국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우니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합당을 해야 되고 합당을 할 때 조국 전 대표가 카페트를 쫙 깔아주고 멋있게 들어와야지 그냥 좀 안 좋게 비굴하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금 강수영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보안수석관이라는 조국의 아젠다를 민주당의 가치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1: 예?
4: 보안수석관이라는 것을 국민 전체를 보고 공익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지 한 세력,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플랜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되는가 저는 그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5: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되죠. 본인 판단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판단은 어떻게 봐요? 그 상황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판단.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판단 능력 가지는 분이 뭐 이렇게 여권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십니까?
1: 우리가 이게 메시지 얘기하다가 메신저로까지 얘기가 좀 확장이 됐는데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정당이라는 게 당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긴 합니다만 이제 당원 주권이 최고의 지향점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고 여당이 된 이상 당원들의 이제 요구를 넘어서 국민 전체를 좀 보는 보편적인 목소리 그런데 이게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 국민정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제 가장 문제되는 거는 당원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의사가 다르고 다르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 당원들이 다 의사가 다 하나다. 코어 지지층 우리 다 하나. 다 다 우리가 의견이 같고 뭐 변방에 좀 이렇게 학급들만 왜 다른 소리 하는 거고 네. 우리 당원들은 다 똑같아. 우리 가치는 동일해.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에요. 당원

0: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예, 예.
0: 민주화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이 끝이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그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과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했던 정치 방식, 인사 스타일 이런 것들로 민주당이 앞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비판을 당원들도 하는 거거든요. 내재적으로. 근데 좀 신기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40%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이 5% 나온다. 그런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 말씀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45%로 보면 된다. 다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민주당 내부의 당원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실패하고 정권을 내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했길래 그랬는지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게 되새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그걸 그냥 한 방에 평가절하해버리고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그거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실과 달라요.
2: 근데 당원 주권 얘기만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하도 당원 주권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1: 맞아요.
2: 민주당에서도
1: 이거
2: 많이 하고.
1: 맞아요. 이거 양당에 다 해당되는 예. 얘기예요.
2: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것 중에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것도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당원들이 뭐 의원이든 이제 뭐 공천할 때나마 좀 개입을 했지 실제로 정당 운영에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당원 주권은 강화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강화된 수준을 넘어서 이게 마치 절대적인 가치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은 맞습니다만 정당이 당원들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에는 막대한 국고보조금 들어가요. 네. 정당 보조금이 당비보다 더 많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한다면 당원주권주의를 강화하는 흐름은 인정하더라도 그걸 너무 절대적인 가치로 취급해서 모든 건 다 당원 의사에 따라야 돼. 이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양 당이 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3: 근데 전 당원 좀 짚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의견을 같습니다. 존중하고 헤아리는 건 아주 중요하고 당원이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1: 예.
3: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해 주는 세력 당원들만 과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유튜버들이 이 당원들을 선동하는 게 문제고 또 때로는 당원의 흐름이나 의견 큰 의견이 뭐 이렇다 하더라도 가끔 그게 또 잘못된 것이나 혹은 미래를 봤을 때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설득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저는 지도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기 영합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묻혀가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얘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며 우리가 딱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엑셀 글을 남겼단 말이죠.
3: 네.
1: 그래서 정치인사를 듣다가 남겼나?
2: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1: 우제 중심이 네. 정치인사.
3: 어떻게 아셨어요?
1: 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봤는데.
3: 대통령 잘 계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1: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4: 이상한데?
1: 네.
4: 철거 요격입니다.
1: 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게 핵심 지지층 이탈 탓이다 뭐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발표됐던 한국 갤럽 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가 됐고 이 부정률도 처음으로 40%를 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한국 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입니다. 긍정이 51, 부정이 41.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5: 저는 이전에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67 뭐 이런 그 대통령 지지율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 여론조사 처음 했을 때 막 90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초기 막 이럴 때는. 근데 이 정도 개방된 사회와 정보의 속도가 빨라진 상태라면 그 정도 수치가 거의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1년 동안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좋아서 국민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1년은 굉장히 행복한 시기였다. 근데 지방선거도 있고 쭉 보니까 야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이제 하는 결과가 나오고 또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갈등 양상이 좀 불거지면서 최대치로 나왔던 지지율이

0: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톤앤 매너가 조금 오만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 X에 대통령이 좀 굉장히 직설적인 메시지를 올렸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꾸 힘이 엄청나게 강한 권력자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뭔가 직접적으로 메시지 자꾸 던지는 것 같은 모양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너무 힘을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고 그게 국정 지지도에 저는 반영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1: 저는 짧게 예. 그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많이 내줬잖아요. 뭐 성남시장까지 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민주당 코어층이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때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 이제 여론조사에 그냥 연동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기존 지지층 외면하고 거꾸로 가고 우클릭하고 이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떠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 왜곡이죠. 왜곡이고 심지어 뉴스공장에 그 모 교수님이 그 이 갤럽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막 막아. 아유 저 그러니.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진짜로.
2: 근데 이건 네. 충분히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소위 말하는 코어 지지층 중에서도 분열 양성이 전례 없이 이렇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지지를 철회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가팔라서 그래요. 이게 떨어지는 이 각도가.
3: 저는 그래요. 이제 여론조사가 간단합니다. 호재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악재가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호재는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순방에 다녀와서 올렸던 그 성과들인데 그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오히려 뭐 당권 투쟁이라든지 부시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든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이 제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지금 소외되어 있는 코스피가 9천 갔는데도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는 겁니다.
4: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5: 철새의 왕 철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준다고 이제. 네. 육해상 개통해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류재혁 국민의힘 전 세종시당 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도 너무 열띠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네요. 광고가 끝났는지도 제가 잊고 여러분께 약간 불편을 드리

0: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오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본격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 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베네수엘라 일간 엘 라시오날에 따르면 유엔 국제 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25일 일방향 공격 드론을 이용해 에버 러블리오를 공격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관기지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오를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타결된 양해각서에

0: 따른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가 균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마커 로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26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하마데 모하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스페인이 우루과이에 승리해 우리 대표팀도 32강 진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대회 첫 출전한 인구 50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인이 이겨야 하는 경기. 기대와 예상대로 H조 선두 스페인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전반 42분 요렌테의 패스를 받은 바에나가 기막힌 오른발 터닝슛을 날렸고 우루과이 골키퍼가 제대로 막지 못해 선제골로 연결됐습니다. 지면 탈락하는 우루과이는 거친 몸싸움으로 반격을 시도했고 스페인도 후반까지 공세를 이어갔는데 페란 토레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아 추가 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그대로 스페인의 승리로 끝나 승점 7점이 된 스페인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가운데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카보베르데는 최종전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3점으로 조 2위를 차지해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열린 세네갈과 이라크의 I조 최종전에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팀이 비기거나 세네갈이 한 점 차로 승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네갈이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3분 이라크 수비수의 퇴장으로 수적 위를 점한 세네갈은 후반에만 4골을 더 추가해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I조 3위가 된 세네갈은 골득실에서 우리나라에 앞서며 각조 3위팀 경쟁에서 5위로 올라섰고 3위팀 중 8위까지 32강에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7위로 밀려났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0: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 사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원 내린 2007.8원이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8원 내린 2001.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적용된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함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결정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여권 평론가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기존의 지지층을 헐어내려 한다며 이는 지지층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2: 유튜브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정책을 칭찬하면서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영의 중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며 이는 기존 지지층을 헐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위해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가들을 투입해 코어 지지층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한 멸칭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1년간 지속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한다며 현재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0: 제안을 두고 개헌 블랙홀로 선관위 논란을 덮으려는 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덮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전 논평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밝혀야 할 의혹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산적해 있는데도 민주당은 본격적인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슈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김 씨의 알선수재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듀얼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권력의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1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했던 어느 야구 선수가 말했다죠. 수천만 원짜리 악기도 습도 온도에 따라 그날그날 다른 소리가 난다. 그래서 매일 튜닝을 해줘야 한다.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몸은 약도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매일 튜닝을 꽤 해주죠. 근데 마음 튜닝이라 그건 잘 생각을 안 해봤죠. 느낌, 기분, 마음 컨디션 지금 어떠세요? 일단 음악으로 좀 끌어올려 볼까요?

0: 소찬이의 티어스. 이 노래가 참 묘한 게 제목도 눈물이고 가사 내용도 야멸찬 이별이고 곡조도 단조풍인데 리듬은 힘차게 이를 데 없어서 뭔가 그 흥과 텐션 끌어올리는 쪽으로 뭐 대표 선수 같은 노래죠. 또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가서 최애 곡으로 애창곡으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 피날레 한 1분 남았을 때 딱 키면서 야 우리가 부르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인데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매일매일 온도 습도에 따라 조이고 풀어주면서 최적의 상태로 튜닝을 해줘야 한다. 일단 노래로 살짝 시작했으니까 계속 같이 하시면서 손타락 끝날 때쯤엔 완벽 튜닝을 완성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1: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하늘 사이언스.
1: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 쇼. 손트라가 월요일부터 시간대를 옮긴데요. 우리 5070님께서 저는 2시 20분이 더 좋아요. 새벽까지 장사하고 잠이 모자라 조금 힘들었는데 푹 자고 손트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 못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이 많이 아쉽지만 디저트 타임 우리 손트라 응원합니다. 네, 2시 20분에 함께 못하는 분들도 많을까봐 걱정이 많은데 또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근데 우리 12시 때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어폰에다가 꽂고 몰래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자, 우리 디저트 타임으로 함께하는 손트라. 오늘도 뭔가 간식 같은 노래들 차곡차곡 모아왔는데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채운 손트라 차트쇼 듣고 싶습니다.

급한 노래 오늘도 계속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손트라 차트쇼 출발! 22위부터 시작합니다. 9780님께서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요. 제가 알토 색소폰을 부는데 요즘 이 노래 푹 빠졌슈. 요새 색소폰 동아리에서 막 단체로 이렇게 하는 동아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어르신들도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색소폰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배우고 싶어지나 봅니다.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 22위에 올랐네요. 다음 8012님께서 점심 먹으러 나가는 중인데 주변 회사 울타리 담장 포도나무에 포도가 벌써 알알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열렸네요. 여름날이 덥지만 곧 맛있는 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인머스킷 먹을 날이 벌써 기대됩니다. 신청곡은 요즘 대세 가수 강문경의 순정. 샤인머스킷 맛있죠? 맛있어요. 벌써 나오긴 했는데 진짜 조금만 더 있어야지 훨씬 달달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날에 조금 빨리 오길 기대하며 노래나 들어볼까요?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 오늘은 배아연 씨가 부르고요. 강문경의 순정.

노래가 절로 나오는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18위로 이어집니다. 6187님께서 남편이랑 집 앞 강변을 10km 뛰었거든요. 제가 앞에 가면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손은 너무 높게 올리지 말아라, 고개 숙이지 말아라, 보폭이 너무 좁다.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저 혼자 뛰고 싶어요. 진성 태클을 걸지 마 신청합니다. 아, 이거는 남편분께서 우리 아내분 생각해줘서, 이게 러닝이라는 것도 습관을 잘 들여야지 또 오래 하실 수 있고 또 몸에 무리도 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18위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다음 17위입니다. 0331님께서 부천스타 애노고빵 신곡 고고싱 신청합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웃는 날 보내세요. 네, 애녹씨가 부천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다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부천스타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다음 주 수요일 7월 1일에 손트라에 놀러 옵니다. 신곡을 들고요. 고고싱 애녹씨 나오기 전에 우리 한번 예습해볼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고속도로 차량이 많은 가운데 사고가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하면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도 사고인데 수원 4호차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가 커서 수원부터 신갈 분기점부터 수원까지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 남사와 천안, 남청주 구간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사고입니다. 양평방향으로 충주분기점 사고로 인해 3km 구간의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용인에서 양지터널, 덕평휴게소에서 이천, 원주에서 새마을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6422님께서 태진님 방송 들으며 더위 이기고 있어요. 거짓말같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조항조의 거짓말 들어주세요. 저도 그러길 바라봅니다. 16위 조항조의 거짓말. 다음 15위네요. 8168님께서 저는 백두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어요. 날씨 변덕이 있어 못 볼 줄 알았거든요. 백두산 천지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고 왜 눈물 나던지요. 소원 많이 빌고 왔어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잘 되길 응원합니다. 민수연의 노래 젓가락 장단 신청합니다. 이야, 아니 사실 이 천지를 본다는 게, 백두산 천지를 본다는 게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예, 대부분 이렇게 구름이나 이제 안개로 이렇게 좀 뭐 이게 깔끔하게는 보이진 않죠. 네, 100번 오면 2번 정도 볼 수 있어서 백두산 천지라는 말도 있다는데 정말 행운하시네요. 혹시 근데 그 소원 중에 손트라도 포함이 되었을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조항조의 거짓말. 오늘은 신성의 목소리로, 그리고 민수연의 젓가락 장단 갑니다.

나도 모르게 장단을 딱딱 맞추게 되는 손트라 차트쇼 이제 14위 소개할게요. 1986님께서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처음 사연 보냅니다. 더 트로트쇼에서 알게 된 손트라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비니에서양 많이 응원해 주셔요. 신청곡 비니에서의 연정. 어머어머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더 트로트쇼 네, 녹화 때, 생방 때 또 함께 해주신 분 같은데, 네, MC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손트라, 손트라, 얘기 한 번씩 하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많은 트로트 팬덤 분들께서 손트라 잘 듣고 있어요, 라면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위, 비니에서의 연정. 다음 13위를 차지한 곡은요. 3597님께서 전에는 엄마가 부침을 많이 해주셨는데 연세가 드시니 이젠 제가 엄마께 부추전, 고추전을 부쳐서 드립니다. 신청곡 안성훈의 엄마꽃. 아, 또 이제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비니에서의 연정 그리고 안성훈의 엄마꽃.

사랑을 담고 달리는 손트라 차트쇼 12위입니다. 6953님께서 손트라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님이 60대 후반인데 10년 정도 집에서 쉬다가 7월 1일부터 일 나갑니다. 젊어서 했던 일이라 괜찮을 거랍니다. 축하해주세요. 이찬원의 시절 인연 신청합니다. 야, 근데 10년 정도 쉬다가 다시 일하시는 거면 되게 좀 뭔가 완전 새롭게 느껴질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정말 잘 해내실 겁니다.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12위 시절 인연 이찬원이에요. 다음 11위에 오른 곡은 58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재고조사 날이었어요. 조금 전에 재고조사 결정 문제 없이 확정되고 마음 편히 손트라 듣습니다. 며칠 중요한 일정으로 매장을 비워서 어제 새벽부터 나와서 재고조사 준비했는데 잘 마무리되어 속이 시원합니다. 애가타 신청합니다. 정말 그런 거 다 하면서 얼마나 걱정도 하고 얼마나 정신 없으셨을까요? 다 끝났으니 너무 속 시원하시겠어요. 우리 장윤정의 애가타 오늘은 손비나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선영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명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명꼬꼬무 손타라 차트쇼 11호 넘어갈게요. 9300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 양지은 아버지와 딸. 돌아가신 아버지가 요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듣고 있어요. 아버지를 추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꼭 선곡 부탁드립니다. 이게 때로는 뭐 이제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되게 마음도 울적해지고 좀 아프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슬퍼지는데, 오히려 가족 간에,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외할머니나 뭐 이런 그 같이 함께했던 그 추억들, 재미났던 이야기들 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오히려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면서 아 그때 좋았지, 아 우리 보면서 지금 너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아 좋은 추억에 좀 잠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양지은의 아버지와 딸 듣고 미스테리 트롯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6: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맞대응으로 현지시간 26일 대이란 공습을 단행한 뒤 미국 부통령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만약 그들에게 양해각서의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향한 어제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유 장소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휴전을 위반함에 따라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휴전 위반에 이어서 미국 역시 늘 그랬듯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혁명수비대 해군이 이런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영내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다양한 구실을 대며 호르무즈 해협의 비인가 경로를 통과하던 위반 선박의 통항을 이유로 이란 해안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0: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며 핵심 증언을 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기험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며 전체가 아닌 일부 후속 부대에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한 정황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력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통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건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무능 의혹 은폐 한성숙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위선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성도 무너졌고 자질도 부족하며 책임감마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인사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에서 스페인이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42분 터진 바에나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H조 3위가 된 우루과이는 2무 1패로 승점 2점만 기록해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3위 팀 가운데 최저 승점으로 탈락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1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8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제목 그 가사란 말인가. 그 노래가 알고 싶다. 손태진의 미스터리 트로.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그 제목 그 가사를 보면 알쏭달쏭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난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용이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용처럼 훌륭해졌다는 용됐다부터 용이 하는 것처럼 잘한다라는 용하다까지 대부분은 상상의 동물 용이지만 딱 하나 용 빼는 제주라고 할 때 용은 사슴뿔 노경의 준말이라는 것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0: 촛불을 떠올리면 해석이 쉽게 되는 말로 쌍심지를 켜다가 있습니다. 쌍심지를 켜고 대들다처럼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모양. 촛불이 없던 옛날엔 등잔불을 켰는데 등잔 중엔 불을 붙이는 심지가 하나 말고 둘인 것도 있었습니다.
1: 쌍심지는 한 등잔에 있는 두 개의 심지를 말하는데요. 쌍심지를 켜면 등잔 두 개를 밝힌 것처럼 불빛이 환해지겠죠? 아주 화가 났을 때 눈에서 불이 일 것 같다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쌍심지가 타오르는 모습에 비대어
0: 아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용기가 많으면 담이 크다. 겁이 많으면 담이 작다고 하죠. 담은 한의학에서 용기를 상징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고 담의 우리말은 쓸개. 그러니 쓸개 빠진 인간이면 겁쟁이에다가 줏대가 없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할 때 억장은 대체 무언가? 말 그대로 한 장, 열 장, 백 장, 천 장 다음 억장 할 때 그 억장입니다. 사자성어 억장지성의 준말로 억만장까지 쌓은 성처럼 높고 튼튼한 게 무너지는 게

이 노래의 제목은 무명 배우인데요. 배우는 왜 배우인가? 한자로 배는 관객을 웃기는 사람, 우는 슬픈 모습으로 울리는 사람, 희극 연기자와 비극 연기자를 합쳐

0: 송가인의 무명 배우 듣고 왔습니다. 배우부터 억장까지 한자어도 뜯어볼수록 흥미롭고 쓸개가 담이라 쓸개 빠진 사람은 겁쟁이, 비겁자가 되며 눈을 등잔불로 봤을 때 심지가 하나 말고 둘을 켠 상태면 눈이 막 이글이글 쌍심지를 켜다. 이야. 이렇게 또 표현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사,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세상 제일 신기하고 재밌는 미스테리구나 싶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출구 없는 트로트 테마파크죠. 손트라 차트쇼 벌써 9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고 있고요. 오늘도 봤습니다. 듣다가 생각나시는 곡들, 아, 나의 최애 가수의 이 곡 혹은 많이 잊혀진 명곡들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0841님께서 7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남은 연차 소진으로 말일까지 긴 휴가가 주어졌어요. 준비 안 된 휴가라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당장 오늘은 아직 방에서 뒹굴거리며 손트라와 함께합니다. 해변으로 가요 신청합니다. 아, 이 긴 휴가가 갑자기 생기면 정말 너무 설레지 않나요? 어딜 가야 되나? 아, 그냥 또 방에서 뒹굴거리기에는 조금 나중에는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짐 싸고 어디나 한번 가보세요. 9위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다음 손트라 차트쇼 8위는요, 0806님께서 손주가 다녀가고 장난감 하나가 거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치우지 못하고 바라보며 웃게 되네요. 환희 리메이크 사랑은 생명의 꽃 신청합니다. 이제 떠나고 나니 그 흔적마저 벌써 그리움으로 남는가 봅니다. 에, 그냥 뭐 이제 TV 옆에다가 이렇게 그 장난감 놓으면 더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 키보이스

해변이든 강변이든 산속이든 어디에서 들어도 어울리는 손트라 차트쇼 7위 소개합니다. 7224님께서 한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바싹 불고기 점심 시켜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1층이라 그런지 러브버그 몇 쌍이 들어왔네요. 러브버그랑 전쟁 중입니다. 퇴치 방법 알려주세요. 하루 인생의 열쇠 신청합니다. 러브버그는 살충제보다 휴지와 빗자루 등 약간 좀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작년이었나요? 정말 여기저기 완전 러브버그 그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막 이게 저는 그렇게 쌓여있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또 그런 날씨가 이제 곧 있으면 온다니 조금 걱정이 되지만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하니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몸에 달라붙는 것은 좀 예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창문 근처에 끈끈이 트랩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새 그 온라인 쇼핑몰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보라색 그 다크라이트 비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모기 퇴치제 있듯이 러브버그도 거기에 유인되지 않을까요? 자, 7위 하루의 인생의 열쇠.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6위입니다. 2057님께서 김태연의 바람길 듣고 싶습니다. 미스트롯2에서 김태연이 불렀던 장윤정의 바람길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시골 텃밭에서 참깨 심었습니다. 이럴 때 음악이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신청해 주신 하루의 인생의 열쇠.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작곡을 한 곡이거든요. 그리고 김태연이 부르는 장윤정의 바람길 두 곡 듣고 올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입니다. 볕이 강해서 더욱 덥게 느껴지는데요. 서울과 중부지역은 주말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주요 구간에서 여전히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수원에서 달래, 반포 구간에서 밀리고요. 또 안성 구간의 사고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전 시간 사고 여파가 남아서 죽전에서 수원까지 7km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요.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용인에서 양지터널, 원주에서 새말, 동둔내에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재밌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봅니다. 손태라 차트쇼. 신청곡 오늘도 봤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신청곡과 함께 관련된 사연까지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차곡차곡 모아서 차트로 만들어서 띄워드릴게요.

우리 2754님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힘낼 수 있게 강병철과 삼태기의 수수께끼 신청해 봅니다. 아, 이게 방사선 치료라는 얘기 자체가 참 마음이 무거워진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정말 긴 시간 잘 버티셔야 될 텐데 고단백 음식 잘 드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면서 끝까지 치료 잘 받고 완쾌하실 때까지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또 소식으로 찾아와 주세요. 강병철과 삼태기 수수께끼 5위에 올랐네요. 다음 4위로 가볼까요? 0646님께서 아들내미가 나이지리아에서 휴가받아 지금 오는 중인데 지금쯤 하늘에 비행기 안에 있겠네요. 서울에 있는 5살, 7살 아가들 그리고 며느리 만날 생각하며 얼마나 설렐까요? 애기들도 아빠 만날 생각에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도 그렇겠죠? 저도 떨립니다. 패티김 그대 없이는 못살아 신청합니다. 와, 일을 나이지리아에서 하세요? 얼마나 멀까. 사실 이제 아프리카 쪽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평균 한 16시간? 이 정도? 그리고 또 직항으로 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곳도 많을 겁니다. 아, 얼른 제외해서 좋은 시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시고 하길 바라면서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강병철과 삼태기의 수수께끼 그리고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사는 이야기의 트로트를 살짝 얹어드립니다.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 바로 이 곡이에요. 0554님께서 손트라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같은 일과 소개 바쁜데 문자 보내도 소개도 안 되고 많이 서운해요. 그래도 희망 가져봅니다. 천록담 부초 같은 인생 신청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소개가 돼서 그래도 좀 기분 풀리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예, 한 주 내내 함께 해야지 나의 사연이 소개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선물이 갈 때쯤 뭐 아시려나? 3위 천록담이 부른 부초 같은 인생이 올랐어요. 다음 손트라 차트쇼 2위입니다. 0402님께서 남편이 작년 8월에 퇴직한 후 시골에서 소소하게 농사지으며 2도 5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황매실이 잘 돼서 하루 건너 매실 따느라 지난주부터 정신없어요. 그 와중에 어제부터 이틀 내내 손질해서 담은 매실 장아찌 5kg 손잡이를 놓쳐 바닥에 다 쏟고 주방 창고까지 다 난리가 나 겨우 다 치웠습니다. 잠시 제가 짜증을 부려 남편에게 미안하고 나오나 홍시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손트라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상황 때 있잖아요.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고 막 이럴 때 갑자기 툭 쳐서 또 커피까지 또 흘려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참아왔던 게 막 와 이렇게 터질 때가 있어요. 아유 이게 연달아서 연쇄작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일들 있을 때 짜증낸 다음에 또 후회하기도 하죠. 그래도 이렇게나마 또 우리 남편분에게 또 사연 남겨주셔서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 듣고 오시죠. 천록담이 부르는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그리고 나훈아의 홍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9: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8: 탄탄방수
9: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0: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손트라 차트쇼 1위 발표합니다. 오늘의 1위는 바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축하드립니다. 6607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낚시 왔는데 한 마리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박서진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만나는 마지막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손트라는 평일 2시 20분 그리고 주말에는 2시 10분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자리를 옮긴다 해서 제 손 안 잡아주실 거 아니죠? 네, 그럼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0: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25일 일방향 공격 드론을 이용해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관 기지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타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균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호남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수도권만큼 충분하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수십 년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 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 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 없이 초대 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무능, 의혹, 은폐, 한성숙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보여준

0: 유세벤.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위선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성도 무너졌고 자질도 부족하며 책임감마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인사 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에서 스페인이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42분 터진 바에나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 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H조 3위가 된 우루과이는 2무 1패로 승점 2점만 기록해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3위 팀 가운데 최저 승점으로 탈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별리그 각조 3위 팀 순위에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내란수사와 탄핵심판 등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며 핵심 증언을 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조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1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9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도시 뉴스 마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최경영
1: 박경진의
0: 도시 마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엄지니 박영진입니다.
0: 온라인 백과사전에 두시만세를 검색하면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대요. 수많은 청취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박준영이 드립을 치거나 깨방정을 떨면 박영진이 태클을 걸거나 때로는 무시하고 다음 멘트를 이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라고 되어 있고요.
1: 한 술 더 떠 청취자들이 박준영에게 전말하고 하면서 까는 것도 모자라 이따금씩 박준영은 대체 언제 하차하고 박보검이 들어오냐 는 등의 드립도 서슴치 않고 나온다 라고 써 있다고 하는데요.
0: 아, 재밌네요. 말시가 된다고 했는지. 아, 이제 하차가 기정사실화되고 저희는 이제 내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하게 됩니다. 아, 하지만 저만 하차라는 게 아니라 박영진도 예. 동반 하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동반입니다. 뭐 저도 도시만세 와서 제일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취자분들이 아니 박준영 씨한테 왜 그렇게 언제 하차를 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서 예, 많이 좀 당황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끄덕끄덕 예, 독촉했었는데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박준영 씨에게 사과를.
0: 그렇습니다. 제가 이 또 인물이 좀 큰 편이라 가능한 드립이었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라디오사에 한 획을 그었죠. DJ가 언제 그만둘지를 청취자가 맞추는

0: 예. 아, 또 이렇게 뭐, 마지막까지 예, 웃습니다. 예, 웃어야죠.
1: 이런 개그맨이라고 하면은 예. 이런 것도 또 웃음의 소재로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대인이십니다. 큰 그릇의 면모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1: 큰 그릇은 아니고요. 예. 얼마나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0: 예. 아니, 뭘 또 지켜봅니까? 예, 예.
1: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0: 자, 하지만 오늘은 준영 스테이입니다.
1: 예, 지난주에는. 아, 오늘? 그런 날이에요.
0: 제가 이제 제 인생곡을 좀 이렇게 틀어드렸다면 오늘은 또 박주현 씨가 좋아하는 노래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제가 아하. 다 드리겠습니다. 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1: 아니요, 같이.
0: 아니면 저 오늘 바로 지금 저는 퇴근할까요?
1: 예. 오늘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 함께 합니다.
0: 예, 예.
1: 오늘 저와 함께 이별의 어떤.
0: 아이, 뭐, 그쵸.
1: 이별의 어떤. 노래의 끝판왕 만나보시죠.
0: 다 슬픈 노래.
1: 오프닝은 그래서 좀 빠른 노래로 신나는 예, 노래를 예, 했습니다. 예. 박영진이 속해 있는 아이돌 그룹 마흔파이브가 부릅니다.
0: 감사합니다. 그댄 뭘 먹고 그렇게 예뻐.

0: 박수영 강영진의 2시만세 이제 마지막 토요일에
1: 지금 아까 이 부분에서 박영진은 네.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0: 이 노래요?
1: 예. 네. 기대하는데 이 노래 지금 압니까?
0: 아 알죠.
1: 아 부를 줄 알아요?
0: 아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0: 이것도 한 번 녹음하고.
1: 어느 부분이 박용진이 있었을까? 때창입니까?
0: 그 이후로 활동을 못 해가지고.
1: 예. 예.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본인이?
0: 아, 같이 부르는 부분에도 있고. 예. 제가 이게 처음 시작이 절걸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다 기계로 너무 많이 만졌어. 다섯 명의 목소리가 다 비슷해요.
1: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른 것 같은데.
0: 다 그대 뭘 먹고 다 이런 기계음이에요. 예.
1: 오늘은 이제 임지모 쌤 만나서.
0: 그렇습니다.
1: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 이제 또
0: 박준노.
1: 유종의 미. 박준노.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화를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먹이를 찾아
1: 지난주 박영진이 좋아하는 노래에 이어 이번에는 제시가 박준영이
2: 좋아하는 노래.
0: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병원이고 싶다. 산정높이 올라가 굶어서 죽는
1: 오늘만큼은 이분의 꾸짖음과 호통이 너무나 애틋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호랑이 음악선생님 모시겠습니다.
2: 이 시대 최고의 그리고 두시만세 최고의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어서오세요.
2: 예. 임진모 선생님과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하.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4년.
3: 영지 씨가 와서 바로 했으니까.
4: 예,
3: 그죠?
2: 예, 저는 이제 4년 한 2개월 네. 조금 이제 안 되는데.
4: 그 전에 몇 번 특별 출연식으로 한번 왔었다가.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성대모사를 한 건 아닌데 네. 갈진모라고 네네. 하나 만들어가지고.
2: 홍트에서 했었죠.
4: 9층과 10층 사이에 사는 설정으로 해서.
3: 예, 예. 맞습니다.
4: 뭐 음악에 말도 안 되는 예. 음악을 아는 척을 하다가 맨날. 예. 이렇게 혼나는 그런 캐릭이었거든요.
3: 아, 저는 사실 네. 우리 준영 씨가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 하게 된 거예요.
4: 아니, 제가 무슨 초청을
3: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PD한테 들었어요.
4: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2: 대단하십니다.
4: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저도 영광 보유방송으로 예. 행복했었다.
3: 언제가 다시 어떤 곳에서든
4: 무엇이
3: 어떤 방송이 되든
4: 네. 다시 만나리.
3: 네네네.
2: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네. 아직 뭐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인사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요. 아, 진짜 아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4: 지난주 월요일에 좀 재밌었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네. 월요일에 전화 연결했던 부부가 있는데
2: 야.
4: 박영진 씨 박준노를 듣다가 네. 아, 박영진의 선곡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를 듣고. 남편이 눈물을 흘려서 아내가 그걸 제보를 해서 남편과 전화 연결까지 했거든요 저희가.
2: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예. 부부인데.
4: 아 대단했어요.
2: 예. 이렇게 진짜 노래라는 거는 예. 다른 사람이 참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3: 그러면 예.
2: 그런 역할을 합니다.
3: 예.
2: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로 쭉 이어가 볼 텐데요.
3: 네.
2: 아, 우리 박준영 씨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왔는지.
4: 저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3: 네.
4: 아,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노래들을
3: 네,
4: 준비했습니다.
3: 네, 네.
2: 아, 이제 오늘입니다.
3: 아,
2: 오늘.
3: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선곡을 미리 봤잖아요.
4: 예, 예.
3: 보면서 느낀 게. 아, 박준영 씨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를 꼭, 그래, 뭐랄까. 선곡을 해요.
4: 에이.
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좋아해도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게 가는 수가 있거든.
4: 아.
3: 근데 박준영은 아주 선을 분명히

0: 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예.
1: 그래서
0: 아니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1: 솔직히 봐.
2: 본인의 어떤 그
1: 조용필도 나오겠지 뭐.
0: 당연히
1: 나오는 거야.
2: 느낌이 있어요.
0: 두 곡 늘려다가 뺐습니다.
1: 아, 느낌이 있어요. 네. 예. 왜 그러잖아. 첫 곡은.
0: 첫 곡은
2: 오늘 그러면 네. 순위는 없는 겁니까?
0: 순위는 없이 없죠. 좋아하는 노래만
2: 알겠습니다.
0: 이별하는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2: 쭉 한번 들어볼게요.
0: 오늘 사실은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네. 그래서 마지막 방송 마지막이란 의미가 가장 다가왔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야.
2: 진짜 사실 이 노래 백미는 저 밖으로 나가버리고
1: 고부를 부르잖아요. 밖으로 이거죠. 근데 진짜 노래 이승철한테는 노래 가창력 얘기할 필요가 없어.
2: 아, 한 번에 녹음이 끝난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1: 그리고 저는 만났을 때 제일 인상적인 건 제가 무슨 술 갖다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마다 주종을 달리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노래가 좀 질퍽하다 그런 막걸리로 갔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사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 워밍업을 하는 거죠. 내 이승철은 조용필도 인정했잖아요. 내 다음은 이승철이다.
2: 근데 뭐 우리 물론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박주현 씨한테 이 노래가.
0: 마지막이라서 준비한 거예요.
2: 아, 그래요? 단순히?
1: 근데 중요한 뭐냐면 아마 박준현 이래서 이 곡 골랐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승철 솔로곡이 아니라 원래 부활곡이에요.
0: 부활 노래. 그렇습니다. 부활 회상 네. 3인데.
1: 맞아요. 예. 회상 3인데 이게 마지막 콘서트로 부활했죠.
0: 근데 회상 3는 그냥 뭐 그냥 이거 듣는 게 낫습니다. 아, 미안. 네.
2: 박준현 씨도 어떤
1: 너무 그러지 말아요.
2: 부활을 꿈꾸며.
1: 어쨌든 네. 이승철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꿈꾸는 거죠.
0: 이승철 형님 이미 이제 라이브 앨범이 엄청 많은데 네. 라이브 앨범을 들어보면 뭐 밖으로 그 끝까지 끌고
2: 관객들의 소리가 들리죠.
0: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네. 감상해 보시죠. 이승철 마지막 콘서트.

0: 자, 이승철 마지막 콘서트를 듣고 왔습니다. 첫 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1: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가왕 노래 들으시죠.
0: 아, 바로 나와요, 가왕 노래.
1: 예. 조용필의 수많은 노래 중에.
0: 네.
1: 제가 준비한 노래는 조용필의 왜.
2: 어. 왜 수
1: 이번 앨범이 이번 앨범.
2: 걸작들이 많은데 왜 굳이 마지막 앨범. 이것도 또 지금 좀 약간 라스트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라스트죠.
1: 사실은 그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들으셨고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2: 네.
1: 근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왜 가왕인지를
0: 이 앞에
1: 그리고 좀 국장님한테 묻고 싶었어요. 묻고 싶어.
2: 아, 왜요?
1: 왜 그랬는지.
2: 아이,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필의 이게 앨범이 20집인데 조용필이 20집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1: 그렇지.
2: 18, 19집 할 때 계속 이거 내가 20까지는 한다. 그래서 본인도 이게 슬쩍 마지막 앨범이라고
1: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2: 왜냐면 너무 힘들게 만들고 이 외에도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
0: 그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 뭐 그래도 돼, 찰나, 뭐 엄청 좋은 세렝게티
0: 많은 노래들 많지만
1: 그 앨범에 쭉 들어봤는데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조용필의 왜 함께 감상하시죠.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 이동이 많은 날인데요.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에 사고입니다. 2호차로 이용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뒤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수원에서 신갈, 달리내에서 반포 구간에서 밀리고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천안호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서쪽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일산방향은 소래터널에서 계양,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정체고 반대 판교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구간 어렵게 이동합니다. 최지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3: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4: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우리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노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5: 예예.
4: 예. 자, 계속해서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5: 이제 일단 정말 네. 가장 유명한 분들의 노래를. 네. 정말 조용필, 이승철 노래.
4: 먼저 앞에 딱 네. 때리고 갑니다. 예, 예.
5: 예.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노래는 클래식 콰이퍼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별이란 곡인데요. 예. 많이 알려지진 않은 곡인데 아유. 진짜 좋습니다.
4: 네.
5: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클래식 콰이어는 굉장히 다르죠.
6: 네. 국악기. 네. 국악기. 클래식 콰이어는 사실은 DJ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5: 맞습니다.
6: 이게. 그러니까 DJ 클래식.

0: 플래시에
1: 프로듀서
0: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는 알렉스나 호라는 가수죠. 이 음악을 갖다 실현해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리믹스 앨범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1: 프로듀싱을 이제 그렇죠. 이제 나타내려는 표현.
0: 그래서 리믹스의 그 두 번째 앨범의 이 이별이 출연인데 이게 마지막 곡이 이게 이걸 선곡하는 이 박준영의 이처 놀라운 감성.
2: 아, 근데 제가 진짜 즐겨 듣는 노래 너무 좋아서.
0: 이게 원래 국악 축전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2: 가사 보세요. 네. 모든 것은 네. 영원치 않으니.
3: 네. 영원치 않으니.
1: 아, 어떻게 이어집니까?
2: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1: 네. 다 이어져 있네요, 스토리가. 스토리가 다 이어져 있어요.
0: 국악기가 많이 있냐는 역시 서태지가 하여가에서 네. 크게 유행시킨 악기가 태평소잖아요. 네. 여기도 나와요.
1: 아, 태평소가 여기 나오네.
2: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좀 들어보시고. 자, 한 곡 더 가보겠습니다.
1: 아, 이어서 듣나요?
2: 네, 이어서.
1: 예, 또 어떤 노래를 준비해?
2: 신승훈의 에이블비를 준비합니다.
0: 에이블비 뜻이 중요해요. 애가 슬프잖아요. 네. 근데 불비는 뭐냐면 슬픈데 결국 비 슬프지 않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슬퍼도 울지 않는다 이거예요.
2: 슬퍼도 울지 않는다.
0: 근데 신승훈이 저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내 음악은 한마디로 에이블비라고 그랬어요. 슬프지만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닌 그런 감성. 그런 감정을 갖다 나타내는
2: 너무 슬픈데 네. 눈물 안 흘리고
0: 아, 네. 사실 자주 보면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뭐 보이지 않는 사랑 뭐 가을빛 다 이거야 보면은요.
1: 아, 제가 옆에서 본 우리 감수성 깊은 박준영 씨는 네. A, B 될 것 같아요. A, B인데
2: 신승훈 형님이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면 에이블비 2도 있어요.
0: 맞아요.
2: 아, 근데
0: 에이블비를 자기가 내세우는데 아예 그 제목으로 한 노래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2: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멜로디입니다. 좀 익숙하고 쉬운 멜로디여서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의 이별, 신승훈의 에이블비.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파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취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노래 두 곡 네. 듣고 왔습니다. 이별 A 불비 듣고 왔는데 또
3: 지금 약간 이별 노래로 쭉 가고 있어서 네. 네. 네. 좀
2: 또 이렇게만 듣는 것도 괜찮네요. 네. 어.

0: 박성훈 노래를 들으면서 AV불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런 노래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최고가 되는 건 역시 타고나야 돼요.
1: 선천적으로.
0: 이렇게 어떻게 노래 불러요?
1: DNA가 있어야 돼요.
2: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3: 어떤 노래입니까?
2: 제가 준비한 노래는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0: 아이고, 또 샴푸 요정을 또 안 하고. 사람이 센스가 있어. 원래 사실은 제가 알기로 장기호 씨가 아마 이 앨범 나와서 그대 떠난 뒤를 타이틀로 하려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샴푸 요정이 너무 세련됐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것도 물론 세련됐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묻혀버렸어. 샴푸 요정 때문에. 또 더군다나 MBC 드라마에서 썼잖아요.
1: 베스트셀러 극장이었나요?
0: 맞아요.
2: 최시라 씨 덕분에.
0: 맞습니다.
1: 샴푸 요정이.
0: 그런데 사실 이게 덜 알려진 정말 빛과 소금의 명곡이죠.
2: 정말 명곡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노래를
0: 최고입니다,
2: 89년에 한 게 아니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 후에.
2: 저는 사실은 윤종신 씨 앨범을 듣다가 윤종신 씨 노래에 어떤 여자랑 헤어졌대. 가사가 빛과 소금 테이프를 사다가 그대 떠난 뒤만 죽도록 들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0: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그대 떠난 뒤를 찾아서 들은 거죠. 그런데
1: 그렇게 또 연결이 돼요.
2: 이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재하와 맹다가 같이 하는 팝발라드의 어떤
0: 그리고 일종의 팝발라드라는 기종보다 약간 재즈 성향인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래요. 빛과 소금 음악이 이때 이런 음악이 나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제는 못 만들지. 그리고 하여튼 저 장기호 이 박성식 대단한 커플이죠.
1: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2: 뒤를 찾으면은 다른 후배 가수들이 많이 했거든요.
1: 리메이크를 많이 하셨네요.
0: 아니 그 당시에는 노래가 나왔을 때 앨범 나왔을 때 이미 MBC FM, KBS FM에서 이 노래가 애청곡이었어요.
1: 아하. 아니 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노래였고요.
2: 한 곡 더 가겠습니다.
1: 자, 이어서 갑니다.
0: 누구예요?
2: 담담하게 준비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에.
0: 진짜 들었다 놨다 했지 우리 진짜.
2: 사실 이제 제가 담담해야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좀 슬펐으니까 이제 조금만 담담한 쪽으로.
0: 아니에요. 근데 이런
2: 담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0: 제가 박준영 씨 꽃길만 걷게 해줄게.
1: 또 데이브레이크 노래로 또 이어집니까?
2: 자, 요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데이브레이크의 담담하게.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0: 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본격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 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 나시오날에 따르면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합의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결정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1심에서 공소

0: 기각이 선고된 이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유튜버 신시연입니다. 북튜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싶은 독서 불감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온 감각을 곤두세운 게 되려 감각을 둔하게 했달까요? 출판사 대표이자 배우인 박정민 씨에게 고민을 비쳤더니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만둠. 독서 불감증이라면 잠시 책과 멀어지는 것도 답. 책은 너른 품의 소유자여서 얼마든지 기다려주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번을 들어요.

0: 박준영, 박용진의 2시 만세. 오늘은요,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노래 듣고 있습니다.
2: 저도 약간 꿈만 같습니다.
1: 네네.
2: 왜냐면 이제, 저도, DJ 생활을, 제가 물론 이제 두만을 14년 했지만, 네. 다른 라디오까지 치면 20년이 넘어요. 걱정 마세요. 라디오인이죠. 근데 이렇게 죄다 틀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1: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2: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1: 아니, 어떻게 갈 프로젝트를 지난주도 해줬는데, 영지 씨가. 또 하나? 너무한 것 같은데.
2: 이번 곡이 이제 갈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네. 어른이 됐네라는 곡입니다.
0: 좀 다른 느낌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코코한데.
2: 사실은, 이걸 안 틀면, 네. 더 이상 틀어줄 데가 없어서.
1: 네.
2: 마지막으로
0: 왜 틀어줄 때가
2: 마지막으로 한번
1: 자기가 데이브레이크에 담담하게 나 담담하게 떠난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지금 이게 담담한 성공이야 이거?
2: 네? 이 노래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50살 될 때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진짜.
2: 그래서
1: 근데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곧잘.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신이 저는 한 중3 때쯤 완성된 것 같거든요. 거기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중3 때 제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50살인 거예요.
1: 근데 대개 음악의 강자들이 그래요. 중3 내구조예요. 음악의 강자.
0: 나 어린 감자.
1: 그러잖아, 이 노래 어른이 됐네. 피처링한 이결 밥솥 좀 소개해 주세요.
2: 이결 씨는 너먹보 우승자예요. 그 보컬 트레이너로도 유명하고요.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
1: 네.
2: 이분이 이결 씨. 이분 목소리가 이결이고.
1: 네.
2: 밥솥 씨는 이제 이결 씨가 또 데려온 이결 씨 동생인데.
1: 네.
0: 강자군요. 은둔 강자.
2: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내가 본명으로 좀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본명으로 나중에 더 크게 돼서. 이 노래가 본인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어서.
1: 네.
2: 약간 가명 비슷하게.
1: 밥솥.
2: 그 앞에
1: 들어보니까 정말 보컬이 좋아요.
0: 그리고 박수 들어보니까 박준영 씨 이제 라디오, 전체 라디오가 한 이제 스무 살 넘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라디오인으로서 이제 어른이 된 거네요.
1: 어른이 되자마자.
2: 네.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갈 프로젝트의 박준영 작사, 박준영 작곡입니다. 이결과 밥솥이 피처링했습니다. 어른이 됐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시라 씨 좋아? 우리도 네가 좋아.
0: 좋아.
2: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반세 스트리는 선물입니다.
3: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적 귀.
2: 야,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2: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 옥장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케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에,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지.
3: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2: 최고의 권고 테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3: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깨끗하게 빨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갈갈이 박진영의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세 처리.
3: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진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가을 프로젝트 어른이 됐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계속 또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를 또 들고 오셨습니까? 네. 들어볼까요?
4: 제가 준비한 노래는 네. 또 이제 남아있는 죄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노래입니다. 네. 윤종신의 내일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당장 월요일날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월요일날 그 2시 되면 진짜 좀 그럴 것 같았어.
3: 당분간은 네,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해요. 네.
5: 근데 어휴 뭐 분명히 내일 할 일 있습니다.
4: 그래서 저는 이제 개콘에 일찍 가 있기로 했습니다.
5: 아, 네, 그래요?
4: 그 와중에 이렇게 슬픈데 박영진은 행사를 가더라고요.
5: 네.
4: 죄송합니다.
5: 네. 아, 죄송하게 됐어요. 아니, 뭐, 본인도, 아니, 본인도 살라고 그러면 남도 살아야지.
3: 아니, 들어온 걸.
5: 당연히 하지.
3: 들어온 걸, 아, 저, 아직 제가 슬픔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안 되겠어요.
5: 한 시간, 두 시간.
4: 박영진은 아주 당당하게 가더라고요. 예. 리허설을 빼고 가더라고요. 아,
3: 죄송하게 됐습니다.
4: 박영진 대단하다.
5: 잘하셨어요. 아니,
3: 어떻게 일이 또 그렇게 됐어요.
4: 네. 그래서 하여튼 뭐.
5: 그러니까 내일...
4: 설마 그 1억 5천 그겁니까?
5: 아니,
4: 그, 저 게임 뭐.
3: 이거는 지금 아직 잘못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4: 아, 그래요? 이 노래 윤종신의 내일 할 일 준비했어요. 가사 잘 쓰죠.
5: 예. 윤종신 가사 잘 쓰죠.

0: 윤종신의 내일 할 일 듣고 왔습니다. 내일 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1: 네. 예, 저희 노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음악 팬이잖아요. 근데 제가 박준영 씨, 지난번에 영진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 확실히 박준영 씨는 CD를 틀어놓고 LP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CD 또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다 들은 사람이에요.
2: 쭉 듣는 거죠.
1: 그러면 A, B 다. 타이틀곡이 물론 사람들은 타이틀곡을
2: 기억을 많이
1: 기억을 하지만 네. 다 들은 사람은 이 노래 좋은데 너무 아까운 거야. 오늘 거. 대부분 그런 곡이 그런 곡이에요.
2: 그런 거 같아요. 진짜.
1: 참 대단합니다.
3: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네. 제 작곡 영진이를 위한 노래. 우리 박영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네. 분이 네. 작곡가 윤일상 씨.
1: 아이고 남에 대한 배려까지.
3: 네. 근데 네. 윤일상 씨가 이제 저는 D.U.C.의 리멤버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네. 네. 근데 그 노래 앞에 네. 윤일상 씨 피아노로 친 게 있어요. 요 리멤버를 피아노로 쳤어요.
1: 맞아요. 전주로 네. 했죠.
3: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들으면 조금 슬플 게 더 슬픕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이라고 네. 하는 짧은 피아노 네. 연주 그 다음에 이어서

0: 이제 그녀의 속눈썹은
1: 그러세요.
0: 예. 리멤버.
2: 이렇게 또 붙여오셨네요.
0: 야, 대단한
1: 사실은 같은 노래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붙이면 네. 또 더 있어 보이는.
2: 네.
1: 그래서 우리 박영진 씨도 이렇게 한번 들으시는
0: 거. 세 번째 앨범이죠. DJ 디오 씨.
1: 예. 들어보고. 디오 씨의 리멤버, 윤일상의 기억 이렇게 기억서부터 이렇게 붙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딸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후텁지근합니다. 기온도 30도를 웃돌고 있어서 서울은 31.6도, 청주 32.5도, 광주는 33.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구와 강릉은 30도를 밑돌면서 강릉이 25.6도, 대구는 27.8도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의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볕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4차로 막혀 있어 불편하고요. 둔대 분기점 3차로에 고장차 서 있어 뒤쪽으로 3km 구간이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도시만세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 오늘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자, 꽤 많은 노래들을 지금 들었는데
1: 오늘은 거의 우리가 CBS급인데요. 네. 네. 음악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네.
0: 거의 10곡 들었어요 지금.
1: 좋아요. 네.
0: 하지만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네.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네. 도시만세가. 네.
2: 정말 음악 방송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만천하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노래는 포디콰. 네. 포르투니 콰트로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시간대에 이제 손태진 씨가 오기 때문에
2: 멤버죠.
1: 손태진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2: 그렇게 또 이어져 있고
1: 그래서 또 이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이
1: 마음 같아서는 그냥 12시에 있지 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손태진 씨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0: 또 이 시간대에 이제 또
1: 또 트로트 라디오 또 할 거니까
0: 많은 사랑해 주시고
1: 이 시간에 또 많이 들어주시라고.
2: 이 팀 이름이 포르테디 콰트로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바로 이 팀이 초대 우승자죠.
1: 맞습니다. 네. 네. 팬텀싱어.
2: 팬텀싱어 초대 우승자. 그때 우승할 것 같았어요. 보는데.
1: 고은정.
2: 네.
1: 그리고 손태진. 김현수.
2: 네.
1: 이별이.
2: 어우 다 외우시네.
0: 또 공교로.

0: 앞에서 저희 국장님도.
1: 그렇죠. 국장님이 또
0: 김현수님이 계시네요.
1: 근데 이기면서는 또 네.
2: 고음이 잘 나요.
1: 고음이 잘 나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약간 수염도 많이 난데요.
3: 노래는 뭐예요? 포르데 콰트로의
1: 빌리아라는 곡입니다. 이게 네. 포르티디 콰트로의 앨범 중에 네. 그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공식 앨범으로 나온 노래의 타이틀곡이에요. 네.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은데
3: 햄릿 여사잖아요.
1: 그렇습니다. 활동을 안 해서 그냥 노래는 붙였어요. 근데 정말 노래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감상해 보시라고 포디콰의 오피리아 들어보시죠.
0: 자, 요 노래 그러면 띄워드리기 전에 깜짝 퀴즈 일단 하나 내드리고 가겠습니다. 포르테 디 꽈트로는요, 한국의 이것 남성 사중창 그룹인데요. 그렇지. 이것은요, 클래식과 팝, 뮤지컬 등 다른 장르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장르를 뜻합니다.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의 조합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크로스 핏. 아. 2번, 크로스 오버.
0: 예. 하나는 좀 많이 힘들어 느낌이 좀 있어요.
1: 3번 준영 영진 크로스
0: 샵 8001번 짧은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저희 다섯 분 뽑아서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노래를 듣겠습니다.
1: 포디콰의 오피리아 들어보세요.

0: 포르테디 콰투레의 오피리아 듣고 왔습니다.
1: 자,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다른 장르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장르. 정답은?
0: 정답은 2번 크로스오버였습니다.
1: 예.
0: 저희 다섯 분 뽑아서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우리 임진모 쌤과 박준노,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 함께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1: 서태지와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굿바이.
2: 예. 네. 근데 이거, 사실 이거, 그 앨범에는 이게 가사가 없잖아요.
1: 어. 아, 가사가
0: 예. 없죠. 처음에 이제 경음악이
2: 없었어요. 없었어요.
1: 네. 그다음에 뒤에
0: 후에 한번 예. 나왔죠.
1: 컴백 앨범에 예, 그런
2: 맞습니다.
0: 이게 예. 저기 시대 유감.
2: 시대 유감 앨범.
1: 아, 거기에 이제 예, 가사가.
0: 그래서 예. 역시 우리 서태지 씨가 좀 대통령다운 게 예. 그때 좀 뭐 가사를 좀 바꿔라.
2: 네.
0: 그런데 그럼 난 가사를 그냥 아예 빼고 음악만 내보내겠다.
2: 다시 이제 수년 후에 컴백하지만. 오, 정말 활동의 절정기 때 사라져서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너무 놀랬죠.
0: 그럼 난리 났었어요.
2: 예.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기자회견을 은퇴 아직도 기자회견. 기억합니다.
0: 네, 은퇴 기자회견.
1: 사실은 네. 이제 굿바이라는 곡이 거의 이제
2: 그걸 암시했다고
1: 그러죠. 마지막 씨가 네. 보내는 마지막 노래잖아요.
0: 네. 네. 메시지였죠.
1: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희하고도 좀 맞지 않았나. 굿바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예.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굿바이.

0: 마지막 숨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서태지 아이들의 굿바이. 자,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1: 끝날 것 같으면.
0: 새벽에 들으면 약간 좀 네, 성취할 네. 것 같은.
2: 예전에 막 이런 적 없어요? 인업이 리스너비라는 노래 있어요.
3: 맞아요.
2: 인업이 리스너비. 이런 노래야.
3: 그 있어요. 앨범의 마지막.
2: 아, 이게 곡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3: 네, 맞아.
2: 아, 도대체 궁금하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걸까? 그래서 막 이렇게도 들어보고, 이거 막 백워드맨 스킬에서 막 거꾸로 네, 들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3: 서태지와 아이들 때 보면은 정말 인기 절정. 정말 모든 세상을 막 진짜 흔들었지만. 네. 이상하게 노래를 잘 들어보면요. 팬들하고 대화하려는 욕망이에요.
1: 소통. 네.
3: 팬들과 대화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 노래도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아, 알아주는 사람만 안다.
1: 그렇죠. 네. 굿바이도 사실은 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2: 맞아요. 팬들한테 드리는 네. 거야.
4: 편지예요, 편지. 아,
3: 잘 들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요만 이제 들었었는데 예. 팝송을 좀 준비해
2: 주세요. 팝송을 준비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노래, 그냥 제일 좋아하는 노래.
0: 어떻습니까?
2: 예. 저는 이제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 Are My Everything.
3: Yeah. 아, You Are My Everything. 사실 근데 있잖아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 아. 전 돌린 게 yeah.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 디스코 시대 때 이 팀이 약간 프랑스 국적이거든. 그런데 진짜 대박곡은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거야.
0: 아, 외국에서는.
3: 네. 그리고 차라리 House of the Rising Sun이 인기가 있었어. 이 노래는 싱글로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박친 거예요.
0: 아, 감성이 딱 있네.
3: 네. 그냥 우리나라랑 맞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킬빌 영화가 나와요. 네. 킬빌에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외국에서 이거 좋아했나 보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2: 그 타란티노
3: 감성.
0: 오리엔탈 감성을 좋아해.
3: 오리엔탈 감성. 그때도 외국에도 들은 거야, 이거.
0: 들었어요, 이 노래를 들었어요.
2: 근데 저는 이 노래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건데, 네. 어쩜 이렇게 발음이 솔직할까?
3: 네.
2: You're my everything.
0: 영어 공부하기는,
2: 영어 공부하기는.
0: 단어가 다 들려.
3: 영어
0: 공부하기는.
3: 맞아.
2: 좋더라고.
3: 하여튼, 산타 에스멜다 디스코 그룹인데, 아주 놀랍게 이거는 발라드로 만들었잖아요.
2: 근데 이 노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빠져요. 아, 너무 슬퍼, 이거는.
0: 쭉쭉 들어갑니다.
3: 거기 넣었잖아. 좋은 놈, 나쁜 놈. 네.
2: 어디든 한번 들으시죠. 산타 에스메랄다. You are my everything.
3: 영지 씨 조만, 가만.

0: 3555 롯데건설.
1: 어디들 보세.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태풍이 오거나 심한 바람이 불 때 배를 무트로 울리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3: 자녀자! 시무을 불끈 요성.
2: 올여름은 큰 태풍도 비피해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주어라.
4: 도시 만세, 임진모 선생님과 오늘은요,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로 네. 전체를 지금 꾸며드리고 있는데.
5: 아,
4: 굉장히 많은 노래.
5: 가문의 영광이에요.
4: 뭐, 가요.
5: 좋은 노래를 많이 듣다니.
4: 예, 가요와 팝송, 뭐 연주곡, 뭐, 다 듣고 있는.
6: 그리고 제목과 그 다음에 전체의 분위기 같은 거를 정말 본인의 어떤 마지막 방송을 위해서 선곡한 아주 선곡이 세심합니다.
4: 이렇게 또.
6: 그리고 또 이번 팝송이에요?
4: 팝송으로 또
6: 아니, 팝송을 두 개 연달아 또 선곡하는 것도 난 처음인 거거든요.
5: 도시문생을 위해서 또 준비했어요.
6: 아, 그래요?
4: 네. 팝입니다.
6: 저까지
4: 팝.
6: 배려해 주시네.
5: 끝곡은 사실은 이제 제 노래이기도 하고
6: 네.
5: 우리 두만에서 한동안 정말 우리 홍삼을 잡아라 해.
4: 꽤 나왔었고.
6: 개콘.
4: 네, 그죠. 박준영 씨를 또 떠오르면은 또 이 노래가.
5: 제가 같이. 결혼식 때 등장하면 또 이 노래였어요.
6: 아, 진짜.
5: 이 노래 듣고 등장했어요.
6: 결혼식 등장에 에브리바디스 체인징 쓴 건 너무한 거 아니야?
4: 이게 더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어요.
5: 신의 에브리바디스 체인징을 저희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4: 자, 이렇게 네. 저희가 또 체인지가 됩니다.
5: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맞네. 체인지가 되려고 체인지가. 모든 것은 체인징 되는 거니까.
4: 예, 체인징이에요.
6: 사실 이 퀸이요, 퀸이 기타가 없이 피아노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노래 중에 에브리바디 챈진도 유명하지만 써메오 온리 위 노란 곡 있어요. 그걸 생각하자고. 어딘가 우리가 우리만이 아는 어딘가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5: 선생님 이제 끝인사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6: 물러갈게요.
5: 그만해서 네. 네, 마무리하니까. 한 말씀 하시죠.
4: 네. 네.
6: 아니, 너무 우리 두 천재와 함께 방송한 게 제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5: 저희가 영광이었습니다.
6: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다시 언젠가 보자고요.
5: 그래요. 지모생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5: 네, 저희는 내일 막방에 남아있습니다. 내일 또 오도록 하세요. 1등이.
4: 고맙습니다.
5: 조심하세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0: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2: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경쟁에서 오늘 기준으로 탈락 마지노선인 8위까지 밀렸습니다. 이란은 미국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집트와 조별리그 G조 최종전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14분 레자에이안의 동점골로 1대1로 비겼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비긴 이란은 승점 3점, 조 3위로 경기를 마쳤고 각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직 세계조의 3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표팀은 탈락 마지노선인 8위로 밀렸습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통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고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며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리기 4분 전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야권이 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무능 의혹 은폐 한성수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2.1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앨범이나 SNS로 10년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 이 느낌 피할 수 없죠? 아, 겨우 10년 전인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면서 창피해하고 민망해하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건 겉모습 말고 나의 10년 전 지식 수준, 지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지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요. 시대에 맞게 패션, 헤어스타일은 발전하고 싶어 하면서 왜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인색한가? 영 좀 찔리죠?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버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상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어떻게 생각하면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 연인들은 입속 미생물을요,
1: 네?
2: 44% 공유한다는.
1: 아, 입에 있던 것들을 공유한다고요?
2: 야, 있어 봐봐요. 44% 미생물을 공유. 공유한대.
1: 그럼 그거, 그거 때문에요. 어떻게 뭐야, 이렇게 뭐. 설왕설래.
2: 키스?
1: 예.
2: 연구진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마도 키스 때문이 아닐까.
1: 아니, 어느 대학에서 또 훌륭한 연구를 냈죠?
2: 아주 열정적이죠?
1: 네.
2: 문준식 씨 좋아하는. 이탈리아!
1: 아, 번쩌르노!
2: 아주 좋아. 좋아졌네.
1: 네.
2: 아, 이거 이제 이런 연구까지 하는구나. 자, 이탈리아의 트렌토 대학 연구진이 207개의 가정에서 430명의 구강 및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체로 가족이겠죠. 이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19%, 구강 미생물은 26% 공유했대요.
1: 오.
2: 반면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각각 6%, 0% 수준. 근데 거기는 뭐 한 그릇에 찌개를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 접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럼 그 음식물로 인해서 구강 미생물을 공유할 확률은 적겠죠?
1: 그렇죠. 근데 연인들은 어쨌든 44%를 공유하니까 가장 높네요. 와,
2: 가족이 됐는데도 키스를 하는 거예요?
1: 네.
2: 놀라운데?
1: 아, 연인. 이제, 그, 만나서 이렇게?
2: 아니, 같이 살잖아.
1: 그렇죠.
2: 가족이잖아요. 네. 문준식 씨한테 하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1: 네.
2: 가족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1: 예. 네. 가족들 중에도 사람마다 달라요, 부부마다.
2: 아, 그래요?
1: 그렇죠.
2: 나 가스라이팅 당했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1: 아, 왜 저래. 네.
2: 장내 미생물 공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네.
1: 예, 네, 그래서 식습관, 생활방식, 이미 몸 안에 있는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2: 그런 거죠.
1: 예. 네.
2: 뭐, 이 전파 원리를 알면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치료 설계를 할 수 있대서 연구를 한 거라고도 하니까. 발전적인 미래의 어떤 복지, 보건복지를 위해서.
1: 맞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는 말투, 습관, 뭐 이런 것들도 다 닮아가잖아요.
2: 아, 그런 것. 그렇죠? 아, 제가 진짜 몰랐는데 우리 조카가 저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1: 시간도 많이 보내고.
2: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통화를 하는데.
1: 네.
2: 너무 비슷해, 말하는 게. 걱정돼.
1: 묻어간다니까요, 친한 사람끼리는.
2: 너무 걱정돼. 그래서, 너 혹시 남자애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 큰일 났네. 왜? 아니야.
1: 어허.
2: 아직 모르는 것 같아.
1: 고모랑 똑같네. 고모도 남자애들 앞에서는, 연어모 쉐!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2: 내 조카가 그래.
1: 그러다 연어 소개팅 없이 살면 어떡하려 그래요?
2: 씩씩하게 혼자 사는 걸 가르쳐 줘야지.
1: 아, 네, 하여튼 본인의 그렇습니다. 삶이죠, 뭐죠?
2: 비슷해. 네. 문전식 씨 딸도 제가 알기로는 문전식 씨랑 엄청 말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아들도 비슷해서 아들이 여동생을 약 올릴 때 아빠 말투로
2: 깐족깐족.
1: 깐족깐족 아주 그냥.

0: 네, 6월 2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오셨고요.
1: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싸우고 티키타카 있지만 엄마를 되게 많이 닮아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0: 그렇죠. 저도 제 말투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헤이 그거 참. 이거를 제가 정순혜 씨랑 꽁트할 때도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서 훈련이 된 건가 봐요.
0: 그런가 봐요.
1: 나는 엄마가 TV 보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싫었어. 왜 이렇게 TV를 시끄럽게 볼까 이러는데 어머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0: 아, 모니터랑 대화하죠.
1: 둘이 모녀가 앉아가지고
0: 아이고 막 얘기하면서
1: 둘이 토킹 어바웃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 모니터 보면서.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연우가 그러고 있더라고.
0: 또. 조카가 또
1: 어린애가 그거 어떡하지?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고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소름 돋도록 나랑 비슷한 부분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강 미생물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모든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니까.
0: 닮아간다니까요. 네. 자, 오늘은 요 추억을 따라가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라시 라떼 101장 하는 날이죠. 네. 네.
1: 자, 이번 주 심현보 씨와 함께 하는데요. 3부에 모실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는 노노노.
8: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준 사연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웃음을 얻고 감동을 채워서 꽉꽉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7: 꽉꽉 소개하는
8: 게. 아, 제가 그렇게 했어요?
7: 꽉꽉 한번 해볼라요, 내가. 자,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지.
8: 아, 깨끗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랬지? 예.
7: 나는 늘 하는 일이니까. 뭐. 예, 예. 자, 안내해 주세요.
8: 네, 방송 중에 문자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때, 문천 씨랑 소통하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계세요. 지라 씨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할 수 있어요.
7: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0154님이 엄청 바쁘시다는데, 왜일까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9: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예, 예. 내가 주말에 할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밀린 청소도 해야 되고 친구 아들 결혼식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또 세탁기 돌려야지 다음은 건조기로 옮겨야지 열무김치도 담가야 돼 내가 지금.
10: 여보, 나 파스 좀 붙여줘.
9: 저봐 남편 파스도 붙여야 되고 아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나 진짜.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라디오는 꼬박꼬박 챙겨 듣습니다.
7: 감사해요.
9: 이거 지라시 맞잖아요. 네, 그렇죠?
7: 맞아요.
9: 나 지금은 라디오 너무 재밌더라고.
7: 어, 감사합니다.
9: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같이 일한 우리 미경이 또 지혜 주말 잘 보내.
7: 와 진짜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바쁜 일을 해내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체력도 뭐 정서적 에너지도 충만하시다는 거잖아요.
8: 그렇죠.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7: 근데 집안 구성원 중에 이런 에너제틱한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 또 이 리더가 생기고 다 이렇게 힘들어 아무것도 못해.
8: 아, 안 되죠.
7: 맞아. 자 다음은 우리
8: 임명수님 보내셨네요.
11: 아 안녕하세요. 저 미용실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하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단발머리가 자르고 나서 매직 세팅 펌하고 1년 쭉 기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원래 가던 곳 말고 새로운 곳에서 했더니 머리 더 상하고 곱슬 더 심해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환불 받고 원래 가던 미용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복구 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번엔 제 마음에 쏙 들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8: 와 머리가 망가지면 환불도 되는군요.
7: 아, 이게 아마 이 샵 쪽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와 환불 펌, 복구 펌이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8: 그런 게 또 있어요?
7: 이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빠뜨려졌습니다.
8: 근데 진짜 스타일 망치면 화가 나긴 해요.
7: 맞아요. 당분간은 좀 약간 쉬면서 숨 고르기 해야 되니까 머리는.
8: 맞아요.
7: 네, 그래도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나중에는 좀 무리해서 스타일 변경하기 전에 한번 주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8: 맞아요. 네. 여튼 머리 예쁘게 관리 잘 하시고요.
7: 맞아요. 네. 우리 임명수님 신청하신 조용필 씨의 노래 단발머리 들을까요?

0: 정선혜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집니다. 정선혜 씨가 물을 드시고 계시네. 제가 들어갔어요.
1: 감사해요. 예. 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0: 먼저 7206님 보내주셨네요. 땡큐 드리면서 카페 가신다고요?
2: 선희 언니,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네. 저랑 세언니 둘 다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서로 사진도 찍고 막 그러거든요.
3: 아가씨 아가씨 여기 앉아봐요.
2: 그래?
3: 하나 둘 셋. 어, 좋아, 예쁘다, 예쁘다. 자, 이번에 커피잔 들고. 하나, 둘, 셋.
2: 좋아, 좋아. 진짜 이거 잘 나왔어. 찍어야겠다. 세연이, 세연이, 나도 찍어줄게.
3: 잠깐만, 저는요, 왼쪽 얼굴이 잘 나오거든요.
2: 왼쪽 커피.
3: 이쪽으로 찍어줄게.
2: 콜콜콜.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고, 세연이랑 무지 잘 맞아서 너무 좋아요. 그럼 세연이랑 커피 투어 재밌게 하고 갈게요.
0: 진짜. 아, 자매가 없으셨다가 세연이가 잘 맞으면, 이렇게 또.
1: 자매끼리도 이렇게 사이좋기 쉽지 않아요?
0: 오, 카페도 같이 가고.
1: 성향이 잘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오빠는 좀 편하지 않아요?
0: 좋죠.
1: 맨날 서로 좀 약간 긴장돼 있고 싸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찰떡궁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0: 맞아요.
1: 든든해요 좀.
0: 둘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남편은 잠깐 나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하죠? 예.
1: 그 잠깐만 나만 나갈 생각하는구나.
0: 아 잠깐.
1: 맡겨놓고.
0: 잠깐
1: 나갔다 맡겨놓고 잠깐. 나가고.
0: 네. 네. 방관 시간 치고 오는 건 받을 수 있잖아.

0: 오긴 오잖아요.
1: 그럼요.
0: 어, 그럼 됐어.
1: 예.
0: 자, 이번에는 0837님 사연이에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 정선이 문춘식이 이제 그 평소에 이러면서 라디오 내가 잘 들어요.
0: 아, 감사해요. 예.
1: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듣는데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0: 어. 어, 진짜요?
1: 예, 우리 딸이 이제 그 독립한 지 한 1년 넘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거든.
0: 아.
1: 얼굴은 자주 못 보지만 언제나 어, 살아온다고 한번 좀 전해주시오.
0: 예, 직접 이제 하세요.
1: 제가요?
0: 예, 직접 아빠가 하시면 너무 좋죠.
1: 아, 안 해봤는데. 아, 그래. 그러면 저 이제 아빠가 너 같은 저 이제 사랑한다.
0: 사랑한다 들어가 전까지 인제 네 번 넘어. 고개 네 번 넘었어.
1: 안 해버려요.
0: 맞아, 안 해버려.
1: 아버님 스스로 자주 하세요.
0: 근데 이거 보면 좀 남들 같지 않잖아요. 그 주아도 언젠가 또 학교 네. 때문이든 직장 네. 때문이든 집을 나가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1: 어.
0: 어, 나 그거 문철식 씨 분리불안 생길 것 같아요.
1: 어, 안 되는데.
0: 그지.
1: 어.
0: 진짜 생길 것 같아. 아빠들은 네. 특히 더 그럴 것 같아.
1: 네.
0: 이 시커먼 사는 음식이네.
1: 아, 안 되는데.
0: 우리 딸
1: 아.
0: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1: 아, 경원 붙여야 되는데 경원. 아, 정말.
0: 자기가 시꺼매 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1: 아유, 좋은 얘기하고 살아. 왜 그래요?
0: 아, 네. 생각보다 똑부러지게 잘 해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 표현 네.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
1: 자, 다음 아버지. 사연 1947님 보내주셨네요.
0: 아, 여기 부킹 사연 쓰는데 맞죠?
1: 네네.
0: 예. 아, 저는요, 2010년부터 아내랑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0: 예. 24시간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니까 초창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들을 겪으며 같이 이겨내고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울고 웃다 보니까 아, 시간이 벌써 많이 이렇게 흘렀네요. 앞으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1: 네.
0: 여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1: 아.
0: 부인이 옆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1: 계신 것 같긴 하고요. 네.
0: 다급하게 뭔가를 지금 한 시간 안에 다 쏟아내야 되는 느낌인 것 같긴 근데 하지만.
1: 근데 진짜 저희 지라에서 이런 사연 많이 오는데요. 하루 종일 붙어 계시니까 싸우기도 하시지만
0: 무조건.
1: 서로 의지를 또 안 하신대요.
0: 이게 사실은 가족끼리 특히 친할수록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일 때문에 거리 못 두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시거나
1: 네네네.
0: 부부가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저희가. 근데 그런 만큼 또 역사가 쌓이는 거잖아요. 싸운 만큼.
1: 그렇죠.
0: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데요.
1: 네.
0: 자, 이 두 분의 남은 날들도 늘 한결같이 꽃밭이길 네. 응원합니다.
1: 제가 응원합니다. 1947님 신청곡 있네요.
0: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0: 변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장신 자동문 053-571-6266.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원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31.9도까지 올라가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져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 수도권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선선함도 감돌고 있고요. 내일도 한낮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서 서울, 광주,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1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아영님 바로 모실게요.
4: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서 30년간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와 함께 하시는데요. 가끔 저녁 먹으면서 지라시 나온 재밌는 사연을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즐겨 듣는 라디오에 당신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서 딸인 제가 몰래 사연 보내요.
3: 아우, 이뻐.
4: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엄마, 고장난 오토바이를 척척 고치는 아빠를 보며 참 멋진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여행도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고요. 곧 이사할 새 집에서도 평화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3: 세상에.
4: 그리고 14년 된 우리 가게 마스코트 강아지까지 다 같이 딱 50년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이애라님의 100세 인생 신청합니다.
3: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고 야무지고 다정하고 따스럽게 잘 키우셨을까? 그죠?
4: 네.
3: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자식에게 아 진짜 내 롤모델이다. 아 나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4: 아 무조건이죠.
3: 뭐 진짜 이거는 뭐 재산이 필요 없고
4: 얼마나 땅이 잘 필요 사신 없고 거예요.
3: 건물이 필요 없는.
4: 그렇죠. 근데 저도 감사한 게 아버님이 이제 가게 끝나고 오셔가지고 따님한테 야 거기서 정선이랑 문천식이라면 틱틱하는데 오늘 꽁트가 엄청 웃겼어 뭐 이런 거 하시냐 아니에요 그죠?
3: 그렇죠. 저희 아, 헛소리를 너무... 아름답게 승화시켜주시는
4: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3: 민담만담 막 성대모사도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4: 야 정선이가 뭐... 거기서 막 뱀소리를 내고 까마귀를 하는데
3: 다소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식탁을 풍요롭게 구성하는데 지라시가 좀 네. 공을 세운다면 더할 나위 없죠.
4: 영광입니다.
3: 예. 예, 예.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시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이 있으면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4: 아영님 신청곡 있죠? 이해란의 백세인생 준비했습니다.
3: 네. 이 노래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해요.

0: 3시 주간 베스트.
1: 이번 주 짱이 누구야?
2: 삼촌이라고 봐야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람만 소개드리는 코너입니다.
3: 네. 소녀 멀쩡한 사람은 재미없어. 헛소리가 재밌잖아. 수치심은 잠깐이야. 됐어요. 마음의 준비 됐어요.
2: 네. 사회 나간 뒤에 퀴즈도 네.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6월 18일 목요일에 소개됐죠. 서울에서 전성희님, 김민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사연 많은 전화 옴니버스.
3: 자, 우리 사연자분들께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드리고요.
2: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3: 이게 전화에 얽힌 사연 두 가지였는데.
2: 맞아요.
3: 예, 하나는 비밀 연애하다 오빠한테 들킬 뻔한 이야기. 하나는 콜센터 직원이 고객이랑 통화했던 이야기.
2: 특히 두 번째 사연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3: 맞아요. 예. 감을게요.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2: Yep.
3: 저는 첫 직장 생활 중 사내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실 직장 안에서는 알려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문제는 집이었죠. 남자친구 얘기를 들으면 분명 가족들이 호구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철저히 숨기고 남친 없다고 딱 잡았댔어요. 그러다가 명절에 집에 갔을 때였죠. 제가 가족들한테 안 들키려고 남자친구 번호를 문순생님이라고 저장해놨거든요. 그때 남자친구

0: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 야, 오징어, 너 전화 왔어.
0: 내가 이거 오징어냐? 누군데?
1: 뭐야, 문 선생님? 야, 내가 대신 받아줘.
0: 아니야, 받지 마, 받지 마, 받지 마, 어? 절대 받지 마. 아니야, 아니야.
1: 아, 왜 이래? 문 선생님이 누군데 그래?
0: 아니 그 우리 그 병원에 미친 불독.
1: 못됐어?
0: 아우, 장난 아니야. 받는 순간 막 일폭탄 맞는 거야.
1: 하긴 명절 예식하려고 전화하는 상사는 걸러야지.
0: 그럼, 그렇지. 아. 그렇게 1차 발각 위기를 넘겼어요.
1: 어허.
0: 그런데 바로 2차 위기가 발생했죠. 친오빠랑 같이 전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뇌를 빼고 붙였나 봐요. 아니, 친오빠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이금해 뒤집어.
1: 뭐?
0: 어? 뭐?
1: 너 지금 나한테 자기야라고 그랬냐?
0: 내가? 어? 내가 언제?
1: 야, 오징어, 너 나한테 자기야 그랬잖아.
0: 아닌데? 아닌데?
1: 미친 거야?
0: 아니야. 나 저기요라고 그랬는데? 어?
1: 그런가?
0: 저기요. 저기요. 뭐 이거면 뒤집어 이렇게. 저기요.
1: 그것도 좀 그래. 야, 가족한테 저기요가 뭐냐? 너 오빠한테.
0: 여기요라고 그래?
1: 어? 아, 참.
0: 미안해. 어쨌든 됐어. 아... 가.
1: 야.
0: 스릴있다. 저는 오빠에게 욕은 냅다 먹었지만 연애를 안 들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6년 뒤 남친과는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고 명절에 본가에 가는 날이었어요.
1: 6년을 그러면 속이신 거예요?
0: 네네네네. 야. 굉장하죠. 친오빠 차를 타고 같이 내려가게 돼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빠, 나 남친이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싶대.
1: 뭐라고? 남친? 네가 남자친구가 있어?
0: 응.
1: 언제부터?
0: 6년 됐는데.
1: 뭐? 야, 뭐 하는 사람이야?
0: 치과의사. 병원에서 일하다 만났어. 오빠는 생각보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 진짜 의사인지 확인해봤어?
0: 뭐?
1: 사기 아니야?
0: 미친 거야?
1: 너 잘 생각해봐라. 어? 잘 생각해봐. 치과의사가 널 왜 만나?
0: 야이씨. 그렇습니다. 저희는 친남에 맞아요. 서로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찐 남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오빠가 여친을 데려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1: 아, 만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유치원 선생님이야.
0: 잠깐만,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1: 응.
0: 진짠지 확인해봤어?
1: 뭐를?
0: 아니, 유치원 교사가 오빠 너를 왜 만나?
1: 아, 뭐래 이게 진짜.
0: 내년에 결혼하는 오빠 결혼 축하하고. 어휴, 진짜 결혼하면 잘 좀 해라, 잘 좀 해. 어? 근데 혹시 저처럼 전화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분 또 계실까요?
2: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사촌 언니 사연인데요. 우리 사촌 언니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불경기로 인해가지고 카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렇죠. 일단 전화 자체를 안 받는 분들이 많고요. 회사 내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상당한가 봐요. 사촌 언니가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3: 안녕하세요. 지라시 카드 회사... 또 끊으셨네. 안녕하세요. 지라시 카드입니다.
2: 그러던 어느 날 누구든 제발 받기만 해라 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받으신 거예요.
3: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라시 카드사 상담원 정선희입니다.
4: 근데요, 나 지금 바빠요. 끊어요.
3: 네, 고객님, 바쁘시더라도 딱 1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4: 나 바빠요. 나 지금 신호가 와서 가야 된다니까.
3: 네, 고객님, 신호 기다릴 동안이면 됩니다.
4: 내가 지금 이게 일주일 만에 온 신호거든.
3: 예?
4: 예.
3: 고객님, 신호는 항상 횡단보도에 있는데 왜 일주일 동안 못 건너셨어요?
4: 장난하나 지금. 아직 배에 신호가 왔다고 똥 싸러 가야 된다고.
3: 네.
2: 평소 같으면 사촌 언니도 그냥 끊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또 얼마 없는 터라.
3: 그치, 그치.
2: 언니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싶었대요.
3: 고객님, 그러시군요. 똥을 싸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변기에 앉으신 동안만이라도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4: 뭐요? 이 아가씨가 진짜. 지금 내 똥 싸는 소리를 듣자는 겁니까? 상담하기 힘들 텐데.
3: 괜찮습니다. 어서 화장실 가셔서 볼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4: 그래요? 그래 봐요, 그럼. 근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괜찮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2: 언니는 그분의 마음이 바뀔까봐 열심히 준비된 원고를 읽었대요.
3: 먼저 고객님께서 대상이 되시는 연회비 지원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으셔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그래요.
3: 진짜. 네, 연회비는 2만 원이시지만 발급 후 조건을 충족하시려면 첫해 연회비를 전액 지원받으실

0: 있고요. 여보세요? 아, 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최대 5%까지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보세요?
1: 아, 듣고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마요. 얘기해.
0: 진짜 너무 아유 지금. 예, 또한 고객님께서는 현재 신규 대원 대상 그 프로모션에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고객님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무슨 일 있으세요?
1: 아, 너무 오래 못 갔다.
0: 여보세요, 고객님?
1: 다 됐어요.
0: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모션은.
1: 아, 죽을 뻔했네. 예, 가입합시다.
0: 네? 예. 진짜요?
1: 아, 내가 아저씨 좀 절박하게 상담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그래요. 우리 와이프 거도 뭐, 저, 하나 혜택 많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예.
0: 진짜요, 고객님?
2: 예, 고마워서 그래요, 내가.
0: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3: 그날 그렇게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친 언니는 감사한 마음에 이런 인사로 마무리를 지었대요.
0: 그러면 고객님, 항상 쾌변하세요.
2: 그래요, 고마워요. 예.
3: 그 고객님께 4,000원을 대신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언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항상 선생님의 장 건강을 응원할게요. 파이팅!
2: 아, 저 안미영님한테 혼났어요.
4: 응가 연기 너무 리얼해요. 네. 히읗을 한 8개 늘어놔주셨어요, 먼저. 네. 이런 건 대충 좀 해요.
2: 아,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했더니 혼났네. 아.
4: 근데 왜 이제 바지 살펴보라는 청취자분도 계셨잖아요. 예. 바지 지금 뭐 있다, 지금 분명히. 막 이러면서.
2: 아, 3417님이, 아, 천식이 형, 네. 이번 연기 감명 깊었습니다. 10만원 드릴게요. 와.
4: 그래서. 약간 풍선 받는 느낌일세. 네.
2: 가상의 마음으로 10만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 네. 안 줄 거 100만원 주세요. 네. 아, 기분 좋죠. 막 되게 연기 이렇게 맛있게 감칠맛 있게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김화정님, 전화하니까 생각나네. 예전에 안방에 그 유선 전화가 있고 거실에 무선 전화 있어가지고 동시에 받으면 통화 내용 들을 수 있었잖아요.
2: 맞아요.
4: 어느 날 남친한테 전화가 가지고 받았는데 이상한 숨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엿 듣고 있었던 거야. 아... 놀래가지고 아, 아빠 전화기 내려놔. 그러니까 90년대 얘기였습니다.
2: 아, 갑자기 들으셨구나. 아,
4: 추억이 방울방울. 분노. 어디서 내가 끼어들어야 돼?
2: 그쵸, 웬 남자애가 우리 딸이랑 통하니까.
4: 요놈의 자식!
2: 아이고.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5: 사연만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2: 두 번째 사연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연자의 사촌 언니가 볼일 보는 고객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5: 1번 콜센터, 2번 카센터, 3번 주민센터.
2: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다비치의 노래 들을까요? 네. 파리파리.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먼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넥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V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8: TVX.
9: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9: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레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12: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의 사촌 언니가 근무하는 곳 정답은요?
13: 1번 콜센터였습니다.
12: 네, 정답자 5분.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호남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수도권만큼 충분하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다만 수십 년간 분할 지배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고 4분 뒤 다시 X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용수 부족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업 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과 SK가 자발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명 또한 유체이탈의 극치라며 뒤에서는 기업의 팔목을 사정없이 비틀어쥐고선 앞에서는 자발적 투자인 척 포장하는 위선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 한때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예고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회동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유튜버 신시연입니다. 북튜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싶은 독서 불감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온 감각을 곤두세운 게 되려 감각을 둔하게 했달까요? 출판사 대표이자 배우인 박정민 씨에게 고민을 비쳤더니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만둠. 독서 불감증이라면 잠시 책과 멀어지는 것도 답. 책은 너른 품의 소유자여서 얼마든지 기다려주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렛츠고!
1: 정탄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3, 4부는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에라떼 백일장 함께 해요.
1: 네, 오늘 백일장 함께 해주실 분, 예리한 감각으로 가사도 예쁘게 쓰시고, 연기도 잘하시는 분이죠. 응? 나풀나풀, 전생의 나비였을 것 같은 감성의 소유자, 작사가 심현보 씨와 함께 합니다.
2: 네, 네. 연기가 많이 느셨어요. 그건 맞아요.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백일장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함께 심사까지 합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현보 씨 만날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7: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6: 자시
7: 라떼 백일장. 30년 가까이 음악과 노래, 작사가의 길을 걷다가 3개월째 슬쩍 이 시간 꽁트 갓길로 진입하신 분이에요. 작사가 심현보 씨,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8: 후진이 안 되네.
6: 여기 맞들이면은 방법이 없는데.
7: 그럼요.
6: 근데 약간 그 이 예능 쪽으로 네. 굉장히 관심이 없진 않았잖아요.
8: 한때 있었죠.
6: 힐끗힐끗.
8: 지금은 없어요.
6: 아니 아니야. 있어
8: 지금,
6: 있어.
8: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데 네. 요 라디오 하면서 또 약간 예, 두 분하고 같이 하니까 네.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6: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애도 있잖아요. 그 막 이제 청소함 앞에서 막 꽉 짜질 걸 떠들고 썰 푸는 친구들.
8: 네.
6: 그 앞에서 연습장에다가 막 글 쓰면서 공부하는데 귀는 온통 그 친구들 그렇지. 토크에 가 있는.
8: 그렇죠.
6: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오는 거야. 앞니 사이로 침 뱉는 것도 연습해 보고. 약간 그런 친구.
8: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6: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관심이 맞아, 없진 맞아. 않아요.
8: 살짝 있어, 살짝.
6: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뭐, 통해서 다. 꽃 피우고 하얗게 네. 불태우시면 좋을 것
8: 알겠습니다.
6: 같아요.
8: 알겠습니다.
7: 예. 네. 좋습니다. 지라시 라떼 101장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들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6: 그렇습니다. 우리 심현보 씨와 함께 하는데요. 101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일단 드리고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하나 더 얹어요. 녹용 홍삼 세트 얹어서 드릴게요. 심사는 저희와 또 심현보 씨 밖에 지라시 제작진들 다수결로 정합니다.
7: 그렇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101장

0: 게시판 항상 열려있거든요. 뭐 짧은 글도 좋고 긴 글도 좋아요.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보통 그럼 백일장이 주제가 네. 계속 바뀌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는 싸운 날로 주제가 계속 들어오는 가네요. 거예요?
0: 왜냐면 사연이? 엄청 오니까 그런 거예요.
1: 사연이.
2: 이 사연에 말씀하실 게 많으신가 보다.
0: 그런가 봐요.
1: 운이 마지막 아닐까?
2: 네. 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1: 이게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내내 싸운 날이면 예, 여러분들 네. 가정사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0: 예, 이 좋습니다. 주제가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1: 하긴 그래. 뜯을 네. 갈비가 많지. 네. 자 그러면은 사우넬에 얽힌 백일장 사연 일단 맛보기로 주신 분들 몇 개 소개해 올릴게요.
0: 가죠.
1: 구나미님. 우리 부부 단골 싸움 주제는 분리수거예요. 어느 집인데 다 그렇죠. 음료수 다 마시고 왜 통 헹궈가지고 버려야지 벌레도 안 꼬이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 남편은 이걸 100번을 말해줘도 100번을 흘려들어요. 어? 또 남편이 뭘 먹고 치우는 꼴을 못 봤어 나는. 아니 어쩜 당신은 맨날 그러냐?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3: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1: 한마디도 안 줘. 하여튼 그래가지고 둘이 목에 핏줄 터져라 말싸움하곤 합니다. 그럼 뭐 눈치 빠른 우리 아들이 나와서 조용히 정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부부가 좀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언성 높여 싸우지는 않고요.
0: 네.
1: 대신 치우지 않은 증거물을 사진을 찍어서 톡방에 올려요. 남편이 입 닫고 조용히 치우기로 극적인 타협을 했습니다. 라고 아이가 결국은 아휴 치우는 걸 보고 주섬주섬.
0: 그 진짜 안 치우는 분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안 치우시는 거예요?
1: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0: 네. 누군가 치우겠지.
1: 왜 안 치우는 거야.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치우려고 그러면 네가 먼저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박자라는 거예요.
2: 보통 그런 식의 어떤 그렇죠?
1: 그것도 그 음료수를 먹잖아요. 그 음료수 네. 안에 꾸덕꾸덕 마르기 전에 물을 담가서 헹궈가지고 버리던지 뭐 이렇게 해놓자. 최소한 물에 담가라도 놓잖아요. 말라.
0: 아 그러니까.
1: 식혜를 드시면 밥알이 말라.
0: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던데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2: 수박 같은 거 먹고요. 네. 접시에 그 붙어있는 시체로 마르잖아요. 떼기도 너무 어려워.
1: 맞아요. 30분 정도 담가는 거예요. 불려야 돼요.
0: 아유.
1: 근데 결국은 이거를 얘기해봤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치우는 거예요.
2: 에휴, 네. 하면서 치우는 거죠.
1: 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2: 못 견디겠는 사람이 하는 네. 거죠.
1: 그쵸? 그 사람이 네. 치우게끔 한다? 불가능해.
2: 내가 저 수박씨를 계속 볼 것인가? 치우고 편하게 맞아요. 있을 것인가?
1: 뭐 이미 이런... 승질머리로 난 졌어.
2: 그지.
1: 네.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치운다.
0: 저도 이제 계속 치우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어지럽힌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1: 맞아요.
0: 했잖아요.
1: 따로 있어요.
0: 따로 있더라고요.
2: 따로 있죠.
0: 예.
1: 그건 참면 돼요. 계속 참으면 돼.
2: 거기 안 보면 돼요. 그 안 보는 사람은 거기를 안 보더라고.
0: 아유 집이
2: 자기 인생 사는 거야. 거긴 신경 안 쓰고. 아니 우린 계속 거기만 신경 쓰잖아.
1: 나 우리 어머니 안방에 들어가잖아요. 안방에 어떤 그 부분을 안 봐요.
2: 어, 그치.
1: 거기를 보면 여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2: 안 보고 안 믿는 거죠.
1: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바뀌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황준기님.
0: 네. 아버지 제사날 동생이 회사에 일이 있어서 술에 취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집도 이제 제사를 없애자는 둥, 명절도 지내지 말자는 둥, 오지랖을 떠는데, 옆에서 듣던 누나가 뭐라고 하니까, 동생이, 아, 출가 외에는 빠져! 라고 하면서 서로 감정 이상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에 없앨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난 건, 아버지 제사날에 술에 취해서 온 동생의 태도였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생한테 따끔하게 한소리를 했더니,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고,
1: 아이고.
0: 저도 연락 한 번은 안 했네요. 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가슴 한 켠이 시려옵니다.
1: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가족인데 다 다를까 기질이 그죠?
0: 다르죠.
1: 쌍둥이도 다르잖아.
2: 다 다르죠.
1: 다 달라 정말. 야, 아마 동생이 좀 뭔가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나봐. 예. 근데 사실 형이 돼서는 동생한테 야 너 뭐 안 좋은 일 있었냐라고 묻기에는 날이 날이잖아.
2: 그렇죠.
1: 이게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지. 심현보 씨 같으면 어때요? 이런 때 좀 심현보 씨는 감성적으로 공감부터 해주는 편이세요?
2: 아, 이게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이게 점점 나이 들수록 좀
2: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감정 문제로 딱 넘어가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1: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사이고 사회적 관계면 가능해요.
2: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1: 네, 그런 척 뭐 아니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데. 가까울수록 안 돼요.
2: 나이 들수록 안 되고.
0: 맞아요.
1: 그렇지.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나이 든다? 최악이야.
2: 그치.
1: 진짜.
2: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0: 정성 씨,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네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내 얘기 아닌 걸로 합시다.
0: 네, 그래요?
1: 나 집에 가야 되니까.
0: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백일장 음무

0: 주신 여러분들의 좀 긴 글 이어서 네. 소개할게요.
1: 뭐 오늘 백일장 사연 또 만나기 전에 심현보 씨의 추천곡이 궁금하네요.
2: 오늘도 주제가 싸운 날이어서 싸우지 않은 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생각하다가 네. G.O.D 노래 중에 보통 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0: 있어요, 있어요. 네,
2: 보통 날 듣죠.
1: 제일 보통 힘든 날. 날이다.
2: 안 싸운 날.
1: 진짜 보통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2: 그럼요. 네.
1: 자, G.O.D의 보통 날 들을까요?

줄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넌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어

0: 네, 사우나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충북 증평군에서 정영봉님도 이 지라시 라떼 배기장 참여하셨네요.
1: 네.
0: 제목, 아내를 이겨서 무엇 하나. 나는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9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남들은 신혼 때 깨소금으로도 모자라서 참기름을 드럼통으로 짠다고 하던데 우리 부부는 신혼의 달콤함보다는 결혼은 실전이라는 생각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2: 어우 배고파. 여보, 나 밥 좀 차려줘.
1: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한 11시야. 아까 야근하고 저녁 못 봤다며.
2: 아,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프단 말이야.
1: 자기야, 지금 먹고 바로 자잖아? 그거 다 살이야.
2: 아이, 그렇긴 한데.
1: 당신 요즘 거울 안 봤어? 살 많이 쪘더라. 오, 배 나온 거 봐. 야식은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한번 참아봐. 응?
2: 아, 나 지금 꼭 밥을 먹어야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맞죠? 차로 줘라, 밥상.
0: 나는 오기가 생겨서 때를 썼고 아내는 마지못해 밥상을 차려주었다. TV를 보면서 밥을

0: 먹는데 아내는 또 못마땅한 표정으로
1: 아 참 밥 먹을 땐 밥 먹는 데만 집중해서 좀 먹지 어? 또 저 식탁에 국물 다 흘리나 저 아우 저 테이블 매트 저거 다
2: 알겠어
1: 아이고 반찬 뒤적거리지 말랬잖아 아! 보기도 안 좋고 복 다 날라가겠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피처링을 넣는 거 귀신이 있나 우리 집에?
2: 아 알겠다니까
1: 여보 누가 쫓아와? 꼭꼭 씹어먹어 세 번도 안 씻고 삼키면 어떡해 소화 안 돼
2: 알겠다고
1: 역류성 식도염 자기야 천천히 먹어야 포만감도 느껴지고 살도 덜 찌지 나 지금 연기하자니 없어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누가 자꾸 그렇게 급하게 먹으니까 자기가 취하고 자꾸만 약을 먹게 되는 거야
2: 아 진짜 일절만 해라 일절만 됐어 나 안 먹어 에이.
0: 순간 욱한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확 내려놨는데 아 그게 앞에 튕겨서 나가는 바람에 거실 중앙에 덩그러니 떨어졌다 놀란 아내는 떨어진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보다 엉엉 울면서 방문을 걸어잠갔고 나도 자존심 있으니까 바로 사과는 못하겠고 그냥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보이질 않자 처갓집을 찾아갔는데
1: 어머 장수방 자네 어쩐 일이야 아니 새벽 일찍부터 지방에 조문 갔다 바로 출근한다고 들었는데
2: 네?
1: 어?
2: 지방으로 조문이요? 그게요 장모님
0: 아내도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게 내심 부끄러웠는지 처갓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이었다. 나는 다시 만난 아내에게
2: 여보 미안해 집에 가자. 진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다. 아니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겠어. 이렇게 어 양손 들고 무릎 꿇고 이러면 되겠어?
1: 뭐
0: 나는 아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무릎 꿇고 양손 들고 벌을 섰고 반성문과 각서까지 쓴 후에야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 그 뒤로 24년째 아내에게 꽉 잡혀 살지만 그 덕분에 가족들 모두 평온하게 잘 살고 있다 아내를 이겨서 무엇하나 치고 사는 게 속 편하다
1: 아니 사실은 아내분이 좀 너무 그 일절만 안 하셔가지고 저도 하면서도 되게 답답하다 말이면 문천식 씨 여보세요 왜 이렇게 승질을 내는 거예요?
0: 아니 승질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참견하시니까 남편이 숟가락을 던졌는데 아시죠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누가 계속 조곤조곤 괴롭혀도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나쁜
1: 아니야 숟가락 집어 던지면 무조건 그 사람이 더 세죠
0: 무조건 네. 울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1: 왜냐면 이게 남편분하고 부인하고 스크래치로 끝날 수 있는 싸움인데 집어 던졌기 때문에 남편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2: 던지면 지는 거 이게
1: 리액션이 너무 크면
2: 던지는 건 투수 이런 분들만 던지는 네, 거지 네. 야, 던지면 안 돼요 던지면
1: 이게 왜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려도 이게 네.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2: 아, 그럼요
1: 행위가 크면
2: 근데 이때는 아마 신혼초에 뭐 기싸움 때문에 이렇게 좀 잔소리를 좀 더 하신 거 아닐까요 아내분도
1: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잔소리를 엄마가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너무 취약해요
2: 잔소리에
1: 네 그러니까 잔소리. 3절까지 가는 잔소리면 저는 나와요 일단 나와야 돼요
2: 그치. 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죠.
1: 항상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왜 가족 문제나 뭐 캠프 같은 거 있잖아. 상담 프로그램 보면 후렴구 야무지게
2: 계속 돌려서 4절까지.
1: 와. 나는 진짜 그게 제일 힘들던데.
2: 그렇지.
0: 했던 얘기 또 하고 왔다.
2: 문천식 씨 되게 아까 감정이입을.
1: 에. 문천식 씨는 이게 못 숨겨요. 이런 걸. 천상 연기자야. 옆에서 승질을 어느 정도 내느냐면 내가 눈치가 보여서 연기를 못하겠는 거야.
0: 아 했던 얘기 계속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그 심현보 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원래 뭐 부부싸움을 지금까지 싸움다운 싸움 안 했다 하는 거 보니까
2: 네.
1: 계속 돌림노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두 분이.
2: 별로 저한테 잘 일단은 저 와이프가 잘 안 해요. 그런 잔소리를 안 하는
1: 서로가
2: 스타일이고
1: 안 하는 예,
2: 서로 별로 그런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든 뭐든 간에 그 갈등의 끝이 개운하진 않아. 근데 개운하려고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완벽한 마무리를 보려고.
2: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러게요.
2: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게.
2: 살던 대로 보통 사니까.
1: 어쨌든 부인은 언제부터 빈정이 상했냐면 차려줄 때.
2: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1: 이미,
2: 그것도
1: 이미 왜 네가 안 해
2: 밤 11시에 나한테. 그래 거기서 약간
1: 거기서 이제
2: 약간 매를 버는 느낌이잖아 이게
1: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제 지났어 시제가
2: 그러니까 그쵸.
1: 다른 걸로
2: 그치
1: 시기를 거는 거
2: 사료 들고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되게 막 걔 그냥 먹고 있었겠지. 눈치 없이 되게 맛있게 먹었겠지.
1: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젊다.

0: 설마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다는 게.
1: 24년 전 일이고. 하여튼 여러분 그 무엇도 던지지 마십시오.
0: 예. 그래 진짜.
2: 그게 큰일 나요. 네.
0: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크면
2: 필패. 네.
0: 반드시
2: 필패. 필패. 승부가 있다면 필패.
1: 아무것도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0: 그 부드러운 거 귀찮지 않나?
1: 안 돼요.
0: 인형.
1: 안 돼, 안 돼.
2: 던질 수 있는 건 사과의 한 마리 이런 거 말고는 던지면 안 돼.
1: 예. 어. 아, 욕도 던지시면 안 되고 물건도 던지시면 안 돼요. 어.
2: 아무것도 안 돼. 예.
0: 민들레 홀씨 같은 거.
1: 아유. 사랑 던지시고요. 돈 던지세요.
2: 사과의 한 마리 던지시고.
1: 미안해.
2: 미안해. 네.
1: 그 정도 그런 말은 아무 던지지 마세요.
0: 돈도 던지면 안 돼. 네. 모멸감 생겨. 어, 그럼. 잘못된 거야. 네.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네. 원준진 씨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유리 같은 것.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0: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휴일인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았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8도, 포항 27도로 동쪽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륙에서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유성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세종부터 밀립니다. 유성 분기점까지 3km 구간 지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101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어때요? 천상계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네. 인간들 범인의 삶을 들여다보신 느낌이?
2: 아니 뭐 다 비슷.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제가 힘드니까 안 싸우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지.
0: 네. 아 그리고 심현보 씨랑 이세준 씨 두 분 다 부부싸움 안 하는 좀 부드러운 네. 성격이
1: 있어요. 나 언제부턴가 네. 심현보 씨가 투명하게 느껴져요.
2: 어떤 면에서?
1: 뒤에 사람이 보여.
2: 아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본인이 너무 힘든 건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싸워서 해소되는 것보다 싸워서 내가 힘든 게 더 크면 그 싸움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긴 기운이 아직 있어요.
0: 야.
1: 그러기에는 네. 소인에겐 싸울 수 있는 기운이 좀 있습니다.
2: 저는 겨우 웃음만 쉬어요, 그냥.
0: 자, 이번 백일장 주제 싸운 날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서울에서 김희숙님 주신 사연입니다.
1: 제목, 완벽 범죄는 없어. 내가 한창 멋을 내기 시작한 갓 스무 살 된 대학생 신입생 때 일이었지.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니가 보이지 않았고 나는 겁도 없이 언니의 옷장을 열어보았지.
3: 아싸, 청자키리. 그 몰래 입고 나가서 언니 오기 전에 걸어두면 모르겠지?
1: 그때 나는 환청 비슷한 걸 들었다네.
3: 야, 김희수. 너 내 옷장에 또 손대기만 해. 진짜 가만 안 둔다.
2: 요즘 귀가 어떤가? 헛소리가 다 들리네. 빨리 입고 나가야겠다.
1: 그렇게 나는 종종 언니 몰래 언니 옷을 훔쳐 입었, 아니, 빌려 입었다니.
3: 응? 응? 어? 아, 뭔가 이상한데? 야, 김희수, 너 내 옷 입었었지? 냄새가 나, 냄새가.
2: 어, 내가 미쳤냐? 언니한테 뭐 맞아 죽은 일 있어?
3: 이거, 대박 네 냄새인데? 솔직히 안 불어, 너?
2: 어,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니, 비염이라 냄새도 잘 못 맡으면서 무슨 말이야, 지금?
3: 진짜 아니다, 이거지, 너?
2: 어?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 참나 웃겨, 정말.
1: 가끔 이렇게 위기도 있었으나, 완벽한 나의 연기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 그렇게 나의 완벽 범죄는 꼬리가 길어져 갔다니.
2: 오늘은 뭘 입고 나가볼까? 어? 이거 언니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0: 그 블라우스잖아. 이 옷 어때? 이쁘지? 이번 주에 소개팅 있어서 백화점에 샀다. 에이, 나도 양심 있지. 아직 택도 안 뜨는 새 옷을 어떻게 빌려 입어. 아니지, 옷 한 번 입는다고 뭐 달아 이게? 나도 오늘 현보부랑 데이트하기로 한 날인데 딱 한 번만, 그래 딱 한 번만 빌려 입어야지.
1: 그렇게 갈이 배 밖으로 삐져나온 난 언니의 새 블라우스를 입고 흥얼흥얼 집을 나섰고, 대문 밖으로 나와 복수 정류장까지 절반쯤 왔을 때였을까. 뒤통수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며,
0: 나나나나나나나 나 좋아한다고. 옷이 날개라더니 진짜 날개 달린 천사 같잖아. 거울에 비친 모습 너무 좋아.
2: 야, 김희숙.
0: 뭐야, 누구야?
2: 너 미쳤구나 진짜. 개신호 하는데 새 옷이야? 야, 내 옷 내놔. 빨리 벗어, 너.
0: 아, 언니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2: 아, 당장 안 벗어.
0: 아, 여기서 어떻게 옷을 벗어, 지금 못 벗어.
2: 너 가만 안 두, 진짜, 야.
0: 아, 아, 머리 나. 뭐, 이거 안 나? 아, 진짜. 아이씨, 모르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판 사판이다. 나도 잡아야지.
2: 아, 너, 안 나.
0: 언니가,
1: 이렇게, 오래 참에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든 말든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놓지 않았고. 지나가시던 옆집 할머니가 우리를 말리셔 그제야 서로의 머리카락 하도큼씩을 뽑은 손을 놓았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난 언니 옷을 물려입으면 물려입었지 절대 몰래 꺼내 입거나 빌려입지도 않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였네. 아, 그 방어전 한번 시계 가야 돼요.
3: 아, 진짜 자매들끼리 머리 잡아요?
4: 아, 그럼요. 근데 옷 관련해서는 약간
1: 무조건 예민해요.
4: 그쵸? 자매들이 네. 좀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도 그런가? 남자들은 그 정도 아니죠?
3: 별로예요. 남자는 그닥은 심하지 않아요.
1: 왜냐면 그 자매들끼리 그 개시라는 거 있잖아요. 새옷 개시.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고 그 체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 실크 블라우스나 이런 것들은요. 겨드랑이 이염률이 높아요. 땀으로
3: 인해서. 아, 맞아 맞아.
1: 그거를 새옷 개시하고 나가서 여기 겨드랑이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쭈글렁 방탱이를 만들어 놓으면 언니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4: 맞아, 쓱 걸어 놓으면.
1: 블라우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청순함, 서정성.
4: 아, 그치 그치 그치.
1: 겨드랑이 이염은 약간... 거기부터 날.
3: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30만원짜리 샀는데.
4: 찰랄라가 나와야 돼.
3: 동생이 개시해버리고, 겨에 뭐 묻어버리면 진짜.
1: 너무 짜증나죠. 아. 진짜. 그 동생 겨는 진짜 그 실례한 거예요.
3: 남겨보다 더 싫지, 그게.
1: 남겨보다. 아! 남겨보다 더 싫지. 그리고 아. 그런 거. 플랫슈즈. 발볼 넓혀오는 거.
4: 아, 늘어난 거. 약간 미세하게 나만 느끼게 늘어난 느낌. 네.
1: 그러니까 아. 옷을 서로가 곱게 입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 험하게 입거든요.
3: 아, 그치. 그럼 전설 씨, 그 자매들은 가방도 잘 안 빌려줘요?
1: 어, 그럼요.
3: 아, 그래요?
1: 왜냐면 가방에 또 아. 중요한 거는 얼룩.
3: 아, 또 뭐 묻을까?
1: 네, 그렇습니다.
3: 그렇구나.
1: 아, 김치 국물 뭐 이런 거 하나 띠껑 묻어오면은 그 천가방은요, 그 이염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3: 아, 그렇구나.
1: 전 다행히 이제 위 오빠 아래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3: 그러니까.
1: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전 주변에 여자 형제들 이런 전쟁 겪은 거 너무 많이 봤고, 심지어 우리 MBC 낮에 그 정호희망고 갈 때 유현수 작가는 잠깐 점심시간에 동생에서 갔다 왔어요.
4: 아, 받으러?
1: 예, 신발을. 받아왔어.
4: 찾으러.
1: 예예.
4: 너 내놔 해가지고.
1: 언니 개시한 건데 가져갔어. 이놈 시집에 가는데 가 잡을게.
3: 어머나.
1: 가서 동생한테 삼선 슬리퍼 신기고 뵙게 왔어요.
3: 야, 그 정도구나.
1: 예.
4: 응징이네, 응징.
1: 맞습니다. 현수 잘 있니? 아. 자매들 간의 전쟁이 이렇게.
4: 아, 근데 그것도 치열하다고.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새 옷 사가지고 애끼고 중요한 날 입으려고 못 입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
3: 있어요.
1: 맞아요.
4: 그냥 바로 그냥 꺼내서 입고서 나 몰라라 그냥.
3: 그렇죠.
1: 그러니까
3: 애끼면 안 돼요. 그죠?
4: 상처받는 사람은 맞아요. 늘 애끼는 사람이야.
3: 어, 맞아.
1: 절대 애끼지 마세요. 그냥 입어버리세요.
3: 먼저 치우는 사람이 손해고요.
1: 그럼요. 네,
3: 물건 던지는 사람이 손해고요.
4: 애끼는 사람이
3: 손해요.
1: 내일 없듯이 네. 그냥 오늘만 산다.
3: 네.
1: 자, 노래 듣고 마지막 작품 만나볼 텐데요. 네. 룰라입니다. 비밀은 없어.

0: 네, 지라 씨 라떼 101장 싸운 날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인데요. 부산 사하구에서 배현우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 잃어버린 소고기. 10년 전 어느 늦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재우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빨간 사이렌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집 앞에는 경비 아저씨와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경찰차를 둘러싸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웅성웅성하고 계셨습니다.
1: 호방팀이 이게 무슨 일이래요?
2: 아유, 글쎄요. 뭐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1: 어? 저 사람 1101호 사람 아닌가?
0: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뭐 대수롭지 않겠지. 그래서 저는 다시 TV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2: 아, 계십니까?
0: 어, 뭐야? 이 시간 누구야? 누구세요?
2: 아, 예, 여기가 저 김정희 씨 댁 맞죠?
0: 아, 예, 제 남편인데요.
2: 예.
0: 뭐, 어떤 일로 그러세요?
2: 아, 저기, 잠시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0: 어머, 왜요? 어머, 설마 그이가 어디 뭐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니시겠죠?
2: 아, 아니, 뭐 예? 그런 건 아닌데요. 어머. 저기, 그 술에 좀 취하셔가지고 택시를 타셨는데 일어나질 않으신다고 기사님이 저희 경찰서로 오셨어요.
0: 그 말에 경찰관을 따라서 내려가 택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익숙한 실루엣에 고주망태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2: 아, 남편분 맞으십니까?
0: 아, 예, 예, 맞아요.
2: 아, 그럼 여기 택시비 결제해 주시고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0: 아, 네, 죄송합니다. 기사님 얼마예요?
1: 5만 원입니다.
0: 남편 회사에서 집까지 택시비 2만 원이면 오는데 이거 얼마나 삥삥 돌아야되는지 5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화끈 남편을 있는 힘껏 이렇게 세웠는데 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뜨거운 관심이 또 막 느껴지는 거죠.
1: 어메!

0: 저집 아저씨였구만.
1: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술을 마셨대 그래. 너 뭐 둘이 싸우기나 했나?
0: 이거 싸웠으면 저렇게 부추겼겠어.
1: 그러네.
2: 이런 원수 같은 남편을 밖에 버리고 올까? 그러다 2층까지 낑낑거리며 부추겨 올라왔는데 다음날 술에 섞인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3: 아우 머리. 아우 속 쓰려. 아 여보 나 꿀물 좀.
2: 미친 거니? 꿀물?
3: 어.
2: 꿀물?
3: 왜?
2: 아 누가 그렇게까지 술을 퍼마시래? 어? 아 진짜 꿀 이런 너 꿀밤 대신 맞고 싶어? 꿀물 대신?
3: 아 아싸 아싸 내가 타 마실게. 아 그러잖아 여보 어제 내가 가져온 소고기는 어딨어?
2: 뭔 소고기?
3: 아니 어제 회식을 좀 진하게 하고 그 사장님이 가족들하고 다 먹으라고 소고기 포장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푹에 꽉 갖고 택시를 탔단 말이야. 아 근데 그 뒤로 내가 생각이 안 나네.
2: 생각이 안 나?
3: 기억이 내가 이런 일이 잘못된 게 거의 안 나네 기억이.
2: 안 나.
3: 그래도 어떻게 집은 내가 잘 찾아왔잖아 그죠?
2: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억 잘 나게 해줄게.
3: 어떻게?
2: 맞으면 다 생각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언제 쳐들래? 언제 쳐들래?
3: 아, 잘못했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2: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빨리 돼. 일로 와. 하나, 둘.
3: 아, 세 사람들. 일로 사람들. 여기 우리 집에 조폭만 들어간 사람.
2: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도망, 어디 도망. 일로 와. 빨리 와.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사장님께 받은 소고기는커녕 돼지고기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결말이다.
3: 아...
2: 입에 짝짝 붙지 않아요?
3: 그렇죠. 또 술 얘기는 제가 할 말이 없죠.
2: 저 네. 새벽에 전화 몇 번 받습니다.
4: 아,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둘이 하는 거 보는 재미가 있네요.
2: 아 그래요?
4: 네.
2: 예. 문천식 씨가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몇 호냐고 난 잘 모른다.
4: 네. S본부 PD가 네.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2: 새벽한 씨, 누나, 형수님 전화번호 알아?
4: 아.
2: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집이나 한 번쯤은 또 술 좋아하시는 분이랑 같이 사신다면.
4: 맞아요, 맞아요.
2: 경험했던 일 아닐까요?
4: 아내가 술 좋아하는 집은 또 아내가 그랬을 것이고.
2: 정말 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4: 아, 그러네.
2: 틈만 진짜. 나면 사과를 해야 돼요.
4: 아, 여기 또 경찰까지 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쳐다봤지.
2: 주취죠, 주취.
4: 주취.
2: 네.
4: 네. 아, 근데 진짜 소고기 되게 진짜 뜬금없는 되게 웃기지 않아요?
2: 갑자기.
4: 내 소고기는. 이거.
2: 그러니까는 이 남편분 아직 맥을 못 잡으신 거예요.
4: 그치 그치. 네,
2: 뭐가 지금 중요한지 이 동네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 기억에 없는 거야.
4: 잃어버린 소고기를 찾아야 된다.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소고기.
2: 그렇죠. 아마 한 2주 정도는 동네 분들이 아주 즐겁게 네, 이 화제로
4: 그쵸.
2: 재밌을 것 같은데.
4: 아마 택시에 고기를 갖고 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4: 어디나 네. 두고 오셨겠죠.
3: 네, 길바닥에 두고 오셨거나.
2: 누군가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곱게 쓰였을 겁니다.
4: 어디 의자에 두고 오셨거나.
3: 네. 맞아요.
2: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제일 편해요. 누군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쓰였겠다.
4: 갖겠거니.
2: 안 그러면은 뼈가 시리지. 아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사연인 것 같긴 합니다.
4: 네.
2: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어떤 작품에 장원 드릴지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4: 좋아요.
2: 그나저나 오늘 심현보 씨가 네. 뒤에 그 기사님 연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예, 양보하신 거예요?
4: 아니 저
3: 저랑 이렇게 꼬였어요.
4: 뭐
3: 지금.
4: 꼬였는데
2: 꼬인 거예요.
4: 네. 근데 저 이렇게 어찌 됐건
2: 두 분이 기가 막히게 조율을
4: 난관을 헤쳐나간 게 2대1 패스를 하면서 헤쳐나간 게
2: 월드컵 보는 것 같았어요.
4: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꽁트 씬에서 오늘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에요.
2: 당황함 없이
3: 멤버님 많이 늦었어요 진짜.
2: 아니 드리블을 하다가 막 문준식 씨한테 패스를 했는데 문준식 씨가 드리블 하다 패스를 하니까 자기가 또
4: 현진 씨가 내 몸을 가로채서 가는 거예요.
2: 에이. 그죠? 그거 다시 또 가져오시더라고요.
3: 저를 잘랐습니다. 잠시 광고 드릴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자.

0: 죄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3: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0: 텐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어디들 보세요.
4: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태풍이 오거나 심한 바람이 불 때 배를 무트로 울리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5: 자자자! 시무을 불끈 줘서
4: 올여름은 큰 태풍도 비 피해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5: 주어라.
6: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7: 자, 지라시 라떼 101장 저희 제작진이랑 함께 오늘의 장원을 광고 나간 동안 뽑아봤습니다.
8: 네, 네.
7: 발표해 주시죠.
8: 네. 지라시 라떼 101장 오늘의 장원은요. 정영봉님의 아내를 이겨서 무엇 하나 축하합니다.
7: 외식 상품권에 녹용 홍삼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9: 네, 그리고 다음 주 100일장 주에 드디어 바뀝니다.
7: 아, 다 싸웠어요, 이제?
9: 예.
7: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주제는 갑자기 터미널이에요.
9: 네.
7: 예, 싸웠으니까 좀 애틋한 거.
8: 터미널에서 싸운 얘기 나와요?
7: 재밌겠는데? 예. 솔깃한데? 아, 왜 버스 터미널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기다림. 아, 있죠, 있죠, 만남. 있죠.
9: 기다림? 기다림? 뭐 이런 만남?
7: 예. 또 울면서 헤어진 얘기.
9: 이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8: 이별 있죠. 이별 있죠. 예. 이별 있죠.
7: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터미널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장소기도 하고.
8: 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10: 할머니.
7: 우리 강생이.
8: 그지.
7: 손주들 만나서 예. 뭐 보따리 같은 거를 또 잃어버렸다가 어떤 분이 찾아주셔서 그쵸. 극적으로 그쵸. 또 이런 예. 인연을 맺게 된 여러 가지 터미널 이 자체 이야기가 많네요.
8: 그러네요.
9: 왠지 군대 사연이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7: 그치 맞아. 터미널 요즘 이용하세요? 차로 좀 다니시죠?
9: 그죠. 자동차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갈 일이 별로 없죠.
8: 그리고 빨리, 뭐, 이렇게 지방 가더라도 보통 이제 기차 타고 갈 때가 많아서 네. 버스 터미널 가본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7: 진짜 좋대요.
8: 아, 요즘에 또.
7: 정말 좋아졌대요.
9: 요즘 여기 고스버스 터미널 서울의 반포에 엄청 좋아요.
7: 거기는 쇼핑몰이 있지 않아요?
9: 장난 아니에요, 쇼핑몰이. 네.
8: 거기는 고터로 불리죠.
7: 맞아요. 네.
9: 사먹을 것도 많고.
7: 그러니까. 네. 고터. 쇼핑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9: 그렇죠. 나올 거야, 아마.
8: 꽃 같은 거 사러 많이 가시죠.
7: 맞아요.
9: 맞아요. 네.
7: 자, 오늘도 심현보 씨, 오늘 현란한 드리블까지.
9: 네.
7: 너무 감사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7: 네, 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8: 네, 안녕히 계세요.
9: 안녕하세요. 끝으로 팬에게 정류장 들려드릴게요.
7: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9: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범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통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고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며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정치검찰을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김 씨의 알선수재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권력의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 감았던 소수의 정치 검사 때문에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어났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3,360명, 이재민은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후에만 214차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을 이란이 공격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즉각 미군의 공격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맞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22도, 대전 19도, 대구 17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앨범이나 SNS로 10년 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 요 느낌 피할 수 없죠? 아, 겨우 10년 전인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면서 창피해하고 민망해하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건 겉모습 말고 나의 10년 전 지식 수준, 지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지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요. 시대에 맞게 패션, 헤어스타일은 발전하고 싶어 하면서 왜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인색한가? 영 좀 찔리죠?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6월 27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부 방침을 정하자 거친 반응을 내놨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 이른바 ABC론을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재건축, 철거 용역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지지자들이 원한 건 진영의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중도 확장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도 평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본격 징계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당 대표를 공격하는 건 해당 행위라며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제 기정사실화로 보입니다. 김민석 총리, 정부 최종 입장을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성치훈 부대변인, 완전 폐지란 표현은 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도 없다는 건지, 남겨둔다는 건지,

0: 이걸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건지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1: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거죠. 정부 입장은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기존 원칙은 늘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던 예외는 둬야 되지 않는가? 요거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 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 폐지라고 안 했으니까, 결국 그거 포함되는 거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정부안을 제출 안 하겠다고 했고,
0: 네.
1: 왜냐면 지금 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다가 지금 국회에서 발의한 것 같고, 합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우려를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다 단순히 대통령실의 의견이라고 보기보다는
0: 네.
1: 사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부의 법조인들, 진보 진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녹여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관된 입장으로 자, 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안 따로 안 낸다라고 했고, 성친부대께서는 이게 뭐 일정 등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종인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공을 당으로 넘긴 거지 않습니까?
2: 네, 뭐 그렇죠.
0: 네.
2: 왜냐하면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법 왜곡죄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변호사들 얘기 들으면 이미 3천 건 이상이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아마 법원이 이걸로 몸살을 앓을 거라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미 이 수사권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걸 뭐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것들은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인 것이고,
0: 네.
2: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보안수사권 폐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게 무슨 어떻게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 경찰공화국이나 그 괴물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럼 검찰이 문제였다면은 그 검찰 권한을 원활 축소시킨다. 그럼 경찰 권한도 축소시켜야죠. 그리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후유증이 엄청날 텐데 지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가 일단 발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완전히 발을 빼지는 못하는 게 그랬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표를 의식한 약간 발을 빼는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시고,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현 시점에서 정리한 이유를 성친부대께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보안수사권 이슈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세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해석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MBC가 취재한 걸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주류회동 이후에 기류가 좀 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1: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왜냐면은 이번 뒤에도 좀 계속 맞닿아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8.17 전당대회 때 민주당의 이런 노선 투쟁의 중심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뭔가 이견, 뭐 시행령을 통해서 뭐 이거를 좀 여지를 남기든 뭘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떠나서 보안수사권 폐지에는 진보진영 전체, 민주당 전체가 동의하는데 마치 이게 이번 전당대회 쟁점인 것처럼 부각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이른바 좀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쟁점화 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입니다. 부담인 즉 동시에 당에도 부담입니다.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 때 핵심 이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이
0: 네.
1: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건데 마치 여기서 뭔가 갈등이 생겨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제 주장입니다만 한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 지금 한쪽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한쪽 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이슈화시키려고 해요. 이거를 중심에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는 사전에 차단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다. 우리 폐지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을 세울 필요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한 건데 바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거를 정청래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거를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게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SNS 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이걸로 좀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고 싶었는데 뭐 입장이 같다라고 돼버리니까 정청래 대표 SNS에 이제 폭풍글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떠넘겼다. 그간 허송세월한 건 아닌가.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닐 기도한다. 뭐 이러면서 김인석 총리

0: 좀 저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재연절 전에 입법 마치자라면서 이제 속도전으로 약간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혁 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아니요, 이거 보면은 근데 같은 편끼리면 사실 이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네. 그걸 계속 요구하다 상대편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 알았어 이건 넘어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니면 싸울 명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한 명분인 것이지 그게 별로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거 만약에 상대편이 이렇게 발을 쓱 빼버려. 그럼 때릴 게 없어요. 그럼 전당대회 뭘 네. 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계속 저쪽에서 잡고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선명성을 주장하면서 당원들한테 강성 당원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을 뺐는데 어떻게 할까?
0: 일단 정청래 전 대표는 시간 끌기 꼼수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는 5월에 처리하려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기억 없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약간 진실공방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진실공방으로 네. 간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이거를 진실공방으로 몰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NS에 그리고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아마 대통령에 맞서는 사람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엄청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보적 아젠다를 강하게 추진하는 후보와 중도 쪽으로 가는 후보 이렇게 각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게 각이 안 서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뭐 시간 끌기용 꼼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 전당대회에 각 세우려고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저는 이 SNS 폭풍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거는 국회에 떠넘겼다. 대통령께서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라. 왜냐하면 국회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말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있고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있고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게 받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국회를 존중하는 발언을 해줬는데 집권 여당의 전직 당대표가 이거를 국회에 떠넘겼다고 치부하는 거는 이거는 누워서 침뱉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을 세워 그러면 다른 각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적 부분에서 진보적 아젠다, 중도 확장 아젠다 충분히 가를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 각을 세우려고 대통령실을 공격한다? 저는 이건 자충수라고 봅니다.
0: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8월 전대전에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처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대에 미칠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까도 좀 궁금하고 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대까지 혹시 또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종혁 최고께서 밖에서 보시는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글쎄요. 그 8월 전에 처리가 되는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87일 전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처리돼버리면 쟁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뭘 갖고 그다음에 싸우기 시작할까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지금 이제 한쪽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싸움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슈는 이미 좀 김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다음으로 뭘 들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이제는 대통령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태도 전반을 네. 문제 삼고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집권 1년 동안에 지금 보면 우리 그 코어 진영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있고 아예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성춘 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이 네. 돼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음 이슈는 뭔가 민주당에서 나올 텐데 이 이슈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2: 글쎄요. 저는 제가 바라는 이슈는 일단 민생 이슈로 가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뭐 환율, 경제 이슈로 좀 잡혀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전대의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통령을 잡고 마치 진보적 아젠다를 포기하고 중도로 가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지금 움직임이 보여요.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그 일맥 그 거기에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약간 대통령이 진보를 포기하고 중도를 새로 지으려는 사람. 여기에 그 새로운 아젠다도 그런 쪽으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전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대통령이 진보적 아젠다를 버린 게 아니라 중도층에 좀 단단한 뒷받침을 받고 2, 3년 차부터 진보

0: 맞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는 이 중장기적 계획을 갖다가 뭔가 마치 진보를 포기한 사람 만들기 위한 정책 아젠다를 꺼내놓고 그게 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금 문제가 될지 뭐 종부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젠다를 갑자기 꺼내서 이거 봐라 우리 진보 진영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주장해왔던 거를 대통령실 김민석 후보는 이거를 반대라고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젠다를 잡아버리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지금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만약에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각 후보들은 민생 이슈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부동산 문제나 서울시장 선거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내세워야지 이거에 대해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식의 아젠다를 꺼내는 사람은 저는 당원들이 좀 심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 위에서 대표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사퇴 후에 첫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간 거였단 말입니다. 이 노림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네. 거죠. 뭐 그러니까 이른바 그 친명과 친청이 아니라 친문의 싸움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청연합권을 만들려고 시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윤건영 의원이 하는 비판을 보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한테 왜 그렇게 서둘러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 네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이 언제부터 도대체 노사모였고 노무현 대통령 키즈였냐라고 이렇게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친문 그룹 내에서도 네.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말씀하신 대로 친문 윤건영 의원은 당 원로를 찾아뵙는 건 이상한 일 아니지만 사전에 연락도 없었다. 왜 그리 급하게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친노 적통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인정하실까라는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당내 친노, 친문, 친청 의원들 기류 어떤지 뭐 좀 묘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0: 일단 친노, 친문 그룹들은 정청래 전 대표를 친노, 친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은 문재인 정권 때 친문이었습니까? 사실 그분 그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은 원외로 하셨거든요. 2016년에 컷오프가 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원외였고 그래서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수석으로 들어간다는 함화평이 나왔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안 된 걸로 인해서 뭔가 친문 쪽과 원래도 그렇게 사이가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안 좋아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도 마찬가지죠. 친노 그룹들 결국 정청래 대표 정동영 그 당시 대통령 민주신당 후보와 함께 결을 같이 했던 분 아닙니까?
1: 네네.
0: 그쪽은 친노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다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노 적통 친문 적자 이 얘기를 꺼내기에는 적절한 행보를 걸어왔던 분이 아닌데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지금 일부 이재명 대통령의 좀 강성 지지층 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친문 의원들의 뭔가 좀 볼멘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네. 윤건영 의원이 말한 대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뭔가 도서 관련 행사를 아는 걸 알고 사전 조율 없이 그냥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을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빈틈을 좀 파고들고 그 빈 운동장을 본인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친문 의원들의 발언이 요 정도 수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친문 지지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다라고 좀 봅니다.
1: 민주당 차기 당대표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23일에서 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호를 조사한 결과 김민석 총리가 26%로 가장 높은 지지받았고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19%, 송영길 의원 13%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총리 선호한다는 응답 45%, 정 전 대표는 24%, 송영길은 15%로 도리어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요? 김종혁 대표 먼저 하실까요?
2: 그 정청래 대표가 네. 그 당원들로부터 그 뭐랄까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한테. 그게 그 계기가 됐던 것은 그 전북 도지사 선거 김관영 네. 지사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원택 자기의 측근이 이제 도지사가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그 노정이 됐었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태를 거치고 나서 지금 또 두 번째는 아니 그럼 대통령하고 이렇게 싸워서 어쩌자는 거야 이러면 우리 상처밖에 안 남잖아 라는 당원들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0: 예, 그 김윤석 후보가 더
1: 훨씬 더,
0: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신부대께서 좀 짤막하게.
2: 뭐 일단
1: 네.
2: 개인적 선호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이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합계가 60%라는 거는
1: 네.
2: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은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 큰 그릇, 보수도 품을 수 있는 중도 확장, 이거에 결을 같이 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의 바람이 전 드러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 얘기 오늘 해야 되겠죠. 유시민 작가가 진보 빅스피커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 말을 했는데요. 먼저 중도 확장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라고 평했고요.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하려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성친부대 먼저 하십시오.
2: 일단 본인이 과거에 정치권에 등장한 다음에 이 동교동계를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동교동계가 추구하고 있던 그리고 DJ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던 이런 자유주의 노선을 본인들은 증축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표현에 따르면 철거를 하고 재건축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새로운 기득권에 대해서 뭔가 지금 기존 기득권에 대한 이런 노선 투쟁을 걸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러 지금 철거하라는 거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과거는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 재건축 논의를 지적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결국 정청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주기 위해서 아까 보안수권 폐지랑 맞닿아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에 반하는 사람과 대통령 결을 같이 하는 후보가 아니라 진보를 버린 대통령 쪽과 네. 진보를 유지하는 정청래 후보 이렇게 각을 세우고 싶어서 저는 이 논란의 방송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입부에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네요. 네.
1: 김정혁 최고는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0: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친다는 네.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너무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네. 대단히 모든 것들을 뭐 그 대한민국의 정치 특히 이제 그 진보 정치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네. 정치를 자기들에 의해서 그게 다 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1: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네. 제가 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랑이야?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뜨거웠던 열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은데요. 서울은 30.4도, 청주가 32도, 대전은 3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미는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고 오존 농도까지 짙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인천과 경기 동부에는 내일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부터 밀립니다. 이후로 천안에서 북천안,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렇게 두 분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희진 작가 발언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뭐 증축, 재건축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비평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입만 열면 문조털레유 공격이다. 그들만의 힘으로 버거우니까 용역평론가를 썼다. 그들이 코어 지지층 정상세포들을 공격했다. 이게 자가면역질환이다 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 관련해서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을 하고 계셨으니까.
5: 아니 근데 전 궁금한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은 철거 전문 비평가예요? 아니면 용역 평론가예요?
6: 용역과 축법 중에 저도 뭔지가 궁금한데.
5: 아, 그래요?
6: 뭐 대통령 선물 언박싱 한 적 없고, 뭐 대통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 없으니까 글쎄 용역은 아닌 것 같고. 축법은 그냥 어린 청년들. 유시민 작가가 옛날부터 청년 정치인들 되게 비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축법에 속하는 건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아, 그렇게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6: 그러니까
5: 축법은 14살 이하가 축법 소재인가 그런데.
6: 본인보다 14살 이하 어리면 축법인 것 같아요.
5: 네. 그러니까 하여튼 표현 자체를 굉장히, 네, 굉장히 비유적인데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거 전문 비평가들이다. 그러니까 건물 때려 부시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때려 부시는 비평가들이다. 근데 그 비평가들을 동원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 네.
5: 그래서 우리는 증축을 원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그래서 철거 전문 비평가를 동원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모자라니까 이제 용역 비평가까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로 들려요. 들리기는. 뭐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도 용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4: 이제 투입 주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김정욱 체육께서는 사실상 이건 이재명 대통령으로 들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5: 네, 그렇습니다.
4: 성치훈 부대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건 특정 이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른바 정부가 이제 광고 집행 내역 최근에 막 이런저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원해서 뭔가 이른바 아까 철거라고 저희가 얘기했으니 용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용역을 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6: 뭐
4: 보이세요?
6: 그렇게 치면은 그런 유튜브에는 출연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저는 그런 또 용역은 아닌 건가? 그래서 나는 촉법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발언이 맞죠. 용역을 했다면 누군가 그 용역 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뭔가를 줬다, 뭔가 대가를 줬다.

0: 그럼 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은 유심 작가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잭나이프라는 얘기를 쓰면서 잭나이프에 대통령 청와대 스티커 붙이고 휘둘러대고 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선물 언박싱 하는 거 천박하고 뭐 되게 마지막부터 비하하는 발언들을 네네.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용역의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말한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는 아까 초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동교동계 초찬할 때 철거 전문가로서 철거 업자로서 그 당시 철거업 전문가가 유시민 씨였는데 지금에 와서 기득권 교체 시기에 본인이 이제 그 대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또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말을 아니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저는 이 여러 얘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 자가 면역 질환 그러면서 본인을 정상세포라고 하는 거. 참 이 본인은 정상세포고 또 김어준 씨는 본인 방송 보는 사람들이 코어 지지층이고
1: 네.
0: 너무 자기애가 강한 건 아닌가? 그 아까 김정식 교수가 말씀하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본인들을 딱 바로 가릅니다. 본인들은 정상세포고 본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암세포고 본인들을 지지하고 본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코어 지지층이고 저 사람들은 이거 ABC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통령까지 사주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깝지만 유시민 작가의 이런 주장들은 네. 다수의 주장, 다수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점점점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본인들에게 공감하는 사람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저는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몸 안에서 면역 세포라는 게 들어온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면역성이 과도해지면 정상세포 공격한다는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같은 정상세포를 지금 당내에서 공격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시민 작가의 이번 발언들을 앞서 ABC론이라고 했던 거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유시민 작가가 결국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최고.
2: 이거는 그냥 권력 다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성시윤 대변인도 얘기했었지만 민주당 DJ당이었던 민주당을
1: 네.
2: 그거를 접수한 거잖아요. 지금 운동권에서. 그래서 접수했을 때 그 상황 보면은요, 정말 그때 치열했습니다. 재건축 다 때로 부수고 재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갔죠, 그게, 그 권력이. 이제 본인들의 권력이 거의 이제 쇠하고 새로운 그런 세력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면서 제가 보기엔 그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권력 다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1: 성심부대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재건축 비율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조합원들끼리 내 집은 많이 달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0: 일단 저는 이 방송의 목적은 첫 번째는 아까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네. 이번 전당대회를 진보를 버린 중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진보를 버린 거다라는 프레임을 짜려고 사실상 저는 지지층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를 포기하고 진보를 버린 게 아니라요. 진보적 아젠다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도를 확장해서 중도가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잘라내고 마치 진보를 버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대 대통령이 바라는 사람 이 구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이번 구도 자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 자체를 지금 진보 아젠다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철거하려고 하는 몰아내려고 하는 증축이 아닌 재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사력들로 지금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엇박자 났죠.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던 방향과 다르게 네. 나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 아젠다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프레임화하고 뭔가 구도를 각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각이 안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의원이라고 해야겠네요. 정청래 의원이 본인들이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가 되고 있는 본인들을 계속 뒷받침해 줄 사람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청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줘서 본인들의 파이를 키우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든 직접적으로 네. 공격하든 이렇게 대통령을 몰아세울수록 본인들의 입지는 좁아질 겁니다.
1: 별로 효과 없을 거다?
0: 없죠.
2: 근데 간단하게만 저는 진보적 아젠데가 도대체 이분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어젠다가 뭐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진보적 어젠다? 지금 생각나거든요. 북한 김정은하고 같이 만세 부른 거, 그다음에 반일 불매운동 벌인 거,

0: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해괴한 이론을 해서 경제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 그 최저임금 갑작스럽게 인상한 거, 임대차 3법 통과시켜서 그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한꺼번에 올려놓은 거, 인국공 사태, 뭐 이런 것들 기억나거든요? 근데 뭐가 도대체 진보의 아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정책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이재명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보적 아젠다가 된다는 건지 저는 그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1: 유시민 작가 발언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김원준 씨가 했던 말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준 씨는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코어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코어 지지층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힘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가 흔들리면 코어냐 협박하는 건가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성친부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김어준 씨가 말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방송을 보고 있는 지지층이 코어 지지층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면 우리 너네 지지 안 할 수 있어. 우리 이재명 정부 지지 안 할 수 있어. 우리 지지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뉴 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네들 우리 지지 세력 꽤 될 텐데 우리 동접자들 꽤 되는데 이거 너네들 뉴 이재명으로 채울 수 있어? 라고 반협박하는 거죠. 너네 우리 자꾸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우리 지지 철회할 거야. 거둘 거야. 이게 과거 동교동계나 과거 구민주당의 기득권들이 노무현 대통령 협박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탄핵 소추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놓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그랬다라는 식으로 들먹이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전 반대라고 봐요. 본인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20년도 더 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공격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본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했던 대상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이번 이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방송이나 김원준 씨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서 와 역사는 진짜 돌고 도는구나. 이들이 본인들이 비판했던 대상과 똑같은 기득권이 돼가지고 똑같이 기득권 저항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워낙 시끌시끌하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조용해 보이긴 하는데 국민의힘 가서 우리 얘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태어난 장동혁 대표, 당대표 공격은 해당 행위라면서 징계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 모임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고요.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하고 친오세훈계 김재섭 의원, 또 김용태 의원까지 콕 집어 거론해 비판을 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 다행히 김종혁 의원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0: 그래요? 감사해야 되나요?
1: 안에 진짜 실제로 징계 시동 거는 건지 기류가 어떻습니까?
0: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다른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일반 최고위의 다른 의원 최고위원들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이 그걸 네. 과연 인정을 할까요? 그것에 동조를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공격은 해당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공격이 왜 해당 행위죠? 가처분 신청 받았을 때 제가 저를 제명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하면서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용인되어야 된다.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것들을 아니 당대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자리가 무슨 왕입니까? 아니 왜 공격을 못합니까? 아니 대통령도 우리 지금 공격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야당의 당대표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 없다. 그건 자기의 리더십 부재, 자기의 설득력 부재를 그냥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걸핏하면 징계하겠다, 네. 잘라내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 근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 지금 다시 징계카드를 좀 꺼내 들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자기 거치가 위기에 왔다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선거 직후에 바로 숙청 나설 것처럼 얘기하더니 약간 시간 끈 이후에 지금 와서 이렇게 카드를 꺼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성친부대 어떻게 보이세요?
2: 자신감이 생긴 거죠. 오히려 저는 거취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다기보단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징계를 제기한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지방선거 직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약간 버티기에 들어가고 버티기에 성공하면은 바로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논의 재개할 거다. 참 그래서 바로 제기하는 거 보면서 장동혁 대표 참 투명한 사람이다. 참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 언급한 이름 중에 김종혁 최고님이 안 들어간 거는 약간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한번 이미 이렇게 징계

0: 얘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바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서 또 언급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에도 지금 언급된 사람들이 이번에 노골적으로 또 청년 정치인들을 계속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 자리에 대해서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을 해당 행위다 징계하겠다로 말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크기로 보면 그러면은 지금 장도혁 대표는 해국행위자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은 본인 논리대로라면 본인이 해국행위자죠.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에서 우리도 장동혁 대표의 참 주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를 향한 주장이 참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제1야당 대표의 네. 발언으로서 그냥 용납하고 있는 건데 본인 정당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비민주적으로 하면서 과연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가.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어쨌든 간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장동혁 대표도 대규모 징계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다면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2: 아니 누가? 거기에 네. 뭐 김재섭 의원, 우재준 의원, 김용태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한다고 그 네. 해서 징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 그 당무감사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근데 물론 이 두 분은 다 어찌 보면 그 세 사람을 무더기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새벽 1시 반에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을 했고 저도 제명.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 징계했는데 이 두 네. 사람에 대해 배현진과 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가처분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 정당 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두 사람을 이렇게 연달아 받아들이는 거. 그것만 하면 정상적이라면 이 당무감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은 이 사람도 사표 냈어야 돼요. 애진자기에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다시 이분들을 동원을 해서 의원들을 뭐 징계를 하겠다고 나온다? 저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사실상 그냥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런데 예. 실제로 장도혁 대표 말한 대로 당대표 공격이 해당 행위라 그러면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도혁 대표 2월까지 가겠나 뭐 이런 말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타겟팅을 네. 잘못 잡았어요. 저는 만약에 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부산 선거에 가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해 준 사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래도 논의를 해볼 만한, 사안으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정당인으로서 그거는 뭐, 당에서 논의해볼 수 있지. 대통합을 위해 그냥 징계 없이 넘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논의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김재섭 의원이 바로 총 때매고, 날 쏘고 가시오 하고 있잖아요. 나 먼저 쏘시오 이러잖아요. 김재섭 의원은 부산 간 적도 없고, 사실상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약간 장판교의 장비처럼 혼자 싸운 사람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홀로 전투를 벌였던 사람을 당대표에 거치 논의했다는 이유로 징계 논의를 하겠다고 딱 이름을 콕 집는다? 이거는 타겟팅 완전 잘못한 거고 장도혁 대표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오히려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네. 지금 실수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본인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똥볼을 차고 있네요.
1: 뭐 공수표를 날린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뭐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뭐 또는 친한계 의원들 뭐 대응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2: 아니 뭐 아직까지 네. 그냥 그 말 외에는 구체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라든가 뭐 물론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서명을 받아서 징계해달라고 네. 요청한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논의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이미 그들 스스로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것이 법정으로 가서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법원이 또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그거 장동혁 대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줄줄이 다 기각이 되면 네. 받아들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함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장도혁 대표는 전당원 투표에 대해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0: 좀 있었는데 이번에 선을 그어버리더군요. 입장이 바뀐 건 왜라고
1: 그건
0: 보세요?
1: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전당원 투표를 하면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는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70, 80%가 등 돌렸다는 게 다 정설이거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측근이 서너 명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른바 강성 윤회교인 세력들.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떠들어대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당원들의 전체를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교도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신천지 교도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한동훈과 오세훈이 생환하면서 당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 차기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가 그냥 덜컥 전당원 투표제 던졌다가 만약에 부결되면 이분은 그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아마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아직 건강 회복 안 됐다면서 6.25 기념식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올림픽공원 시위에는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 대표가 6.25 기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성심부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6.25 기념식에는 본인을 지켜줄 당원이나 강성 지지층이 안 온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지금 본인이 지금 사실 6.3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올공에 나와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지금 뒷받침되기 때문에 올공에 나온 청년들의 분노,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의 지지 이런 게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정당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이 6.25 전쟁 이런 기념행사도 외면하고 이쪽을 가는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보수정당 대표로서의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이 거취를 지키기 위한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보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보지만 근데 이런 행보를 통해서 버틸 것 같아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민주당의 희망사항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0: 당내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1: 당내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일단 제가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아니 어떻게 그 6.25 행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대표가 안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고양시에서 벌어진 그 6.25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네. 거의 모든 당협위원장 거의 모든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가 관련 있는 자기 지역에서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당대표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0: 저희 유튜브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눕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인생

0: 지금까지 트럭버스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한 배 더 강력해지.

0: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증시하고요. 반도체 신규 공장 뭐 짓는 얘기 나오죠. 지역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미국이란 다시 조금 뭐 전쟁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거 하고요. 베네수엘라 강진도 알아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정치 얘기 틈새 토크로 유튜브에서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산짐승의 우정을 그린 그림책 비밀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이 책을 쓴 박혜선 작가는 농사짓는 아버지 덕분에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가을거지가 끝난 배추밭에 조금 덜 자란 작물들을 그대로 두는 아버지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은 나야지, 틈만 나면 내려오는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산짐승을 생각해 정을 베푸신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게 익숙한 세상이라 하지만 내가 먼저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법률권 평론가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

0: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기존의 지지층을 헐어내려 한다며 이는 지지층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1: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정책을 칭찬하면서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영의 중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며 이는 기존 지지층을 헐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위해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가들을 투입해 코어 지지층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한 멸칭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1년간 지속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한다며 현재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리기 4분 전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야권이 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용수 부족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과 SK가 자발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명 또한 유체이탈의 극치라며 뒤에서는 기업의 팔목을 사정없이 비틀어쥐고선 앞에서는 자발적 투자인 척 포장하는 위선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 한때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사전 통보 없이 4시간가량 순차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을 이란이 공격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즉각 미군의 공격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맞섰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9개 조의 조별리그가 마무리됐습니다. H조의 스페인은 우루과이에 승리했고 대회 첫 출전한 인구 50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2: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인이 이겨야 하는 경기. 기대와 예상대로 H조 선두 스페인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전반 42분 요렌테의 패스를 받은 바에나가 기막힌 오른발 터닝슛을 날렸고 우루과이 골키퍼가 제대로 막지 못해 선제골로 연결됐습니다. 지면 탈락하는 우루과이는 거친 몸싸움으로 반격을 시도했고 스페인도 후반까지 공세를 이어갔는데 페란토레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아 추가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그대로 스페인의 승리로 끝나 승점 7점이 된 스페인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가운데

0: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카보베르데는 최종전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3점으로 조 2위를 차지해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열린 세네갈과 이라크의 I조 최종전에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팀이 비기거나 세네갈이 한 점 차로 승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네갈이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3분 이라크 수비수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세네갈은 후반에만 4골을 더 추가해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경쟁에서 오늘 기준으로 탈락 마지노선인 8위까지 밀렸습니다. 이란은 미국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집트와 조별리그 G조 최종전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14분 레자이안의 동점골로 1-1로 비겼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비긴 이란은 승점 3점, 조 3위로 경기를 마쳤고 각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직 3개조의 3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표팀은 탈락 마지노선인 8위로 밀렸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어났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3,360명, 이재민은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후에만 214차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25일 사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원 내린 2,007.8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원 내린 2,049.6원이었고 가장 낮은 대구는 1.8원 내린 1,987.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함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한 사찰에서 조경일을 하던 남성이 3m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조경업체 대표인 이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아산시 배미동에서 벌목을 하던 60대 남성 조경업체 노동자가 나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전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세계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국내 증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짚어드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 호남과 충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휴전 발표에도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면서 중동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와 현지 상황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한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0: 전화드기 대화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끼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사실 네. 매주 전 주식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아, 요즘 시장이 이렇게 급등, 급락.
1: 네.
0: 아, 좀 피곤하기도 해요.
1: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죠. 금요일 날 좀 급락하면서 끝났으니까요.
0: 좀 슬펐어요.
1: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증권 매체에서 일을 하니까요. 네. 20년 이상 이 증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시장의 모습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정말 역대급으로 크거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급등과 급락이 자주 나온다는 거는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 또 이번 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변동성을 놓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평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네. 이게 일상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웃자고 그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10% 정도의 급락이 나온 상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정말 큰 대변수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9.11 테러, 뭐 IT 버블의 붕괴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으로 하면 미국과 이란 전쟁 뭐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고 뭐 10% 막 이렇게 빠지는데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 9.9% 거의 10% 빠진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8.17% 하락했거든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빠졌다 이런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도 좀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이유 없이 그냥이라는 말에 아 그냥 빠졌구나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유를 좀 찾아보면
1: 네.
0: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요? 이거 좀 그쵸. 디테일한 분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전문가한테 물었는데 이게 그냥 빠졌습니다. 그러면 너무 성의 없이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네.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이유를 찾아서 제가 급락의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 요즘 얘기 네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우리나라에선 허용된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는 두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보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금이 너무 이쪽으로 쏠리면서 더군다나 이들이 기초자산을 하고 있는 두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50%를 넘어버렸거든요.
0: 네.
1: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른바 웹도둑이라고 해서 꼬리가 시장 전체를 흔드는 현상

0: 지금 강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1: 처음 듣는 막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0: 네.
1: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친구들이 지금 시장 전체를 흔든다. 이런 이야기일 거죠.
0: 그렇죠. 이 아까 말씀드린 네.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다. 이 얘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은 해당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 두 배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5% 오르면 이 레버리지 ETF는 10% 올라가는 거고
1: 네.
0: 5%가 내리면 10% 하락하는 종목이거든요.
1: 네.
0: 그 얘기는 이걸 운용하는 금융사가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거래를 통해서 이걸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5% 올랐는데 10% 오르도록 만들어주려면 두 배 거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들은 반대로 파는 것도 하락할 때는 두 배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엔 급락했으니까요. 급락장에서 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더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1: 네.
0: 이걸 막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용사는 이거 의무적으로 그 정해진 가격에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본주가 하락하는 거에 두 배 가격에 무조건 매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샀잖아요. 본인들도 손해 안 봐야 되죠. 얘네들은 손해를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산 물량만큼 바로 팝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산 거하고 판 거하고 똔똔이 되니까 우리가 같아지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헷지라 그래서 선물 시장에 가서 선물 하락에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배로 해야 되니까 현물시장도 그렇고 현물시장도 그렇고 거의 두 배가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를 거래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도 두 배로 늘어나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게 좀 변동폭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매도 물량도 더 많이 쏟아지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도 엄청 강화되다 보니까 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라 그래서 선물 시장이 이만큼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파는 물량도 있거든요.
1: 네.
0: 시장이 낙폭이 커지니까 또 거기서는 파는 물량이 또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는 현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4, 5% 정도 이상 시장이 하락하면 예전에 비해서 하락폭이 확 커져버려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상품 내가 출시될 때 출시 얘기 나올 때 들어누워서라도 출시를 말렸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하고 있다. 약간 유체이탈 화법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거 레버리지 ETF 상장한다고 했을 때 이거 신장 변동성 엄청 키울 거야.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한다라고 하면 이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용은 해주고 더군다나 상품 하겠다는 곳 거의 다 허용해 주면서 15종목 정도가 상장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건 막았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독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면 자신들이 무능했다라고 고백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반도체의 호황을 놓고 보면
0: 네.
1: 좀 오래 갈 거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실적도 발표됐는데 아주 어마어마했다면서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만
1: 네.
0: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한 호황이 앞으로 2, 3년은 더 갈 거야라고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지난주에 이제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1: 아니 누가 비유를 하는데
0: 네.
1: 이제 소개팅에 연예인 닮은 사람 나올 거야 했는데 정말 연예인이 나왔다.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0: 거의 그런 네. 거겠죠. 84%면 뭐 100%에 가까우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이익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이 10곳이 넘는다. 적어도 2028년까지 메모리의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구하려고 얼마나 난리인지를 이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 업체입니다.
1: 네.
0: 1분기 집계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38%, SK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2%거든요. 그러니 마이크론이 이 정도 실적이면 삼성전자 하고 SK하이닉스 글로벌 1, 2위는

0: 얼마나 빅테크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물건 달라고 하고 있겠어. 이런 그러게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1: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지만 시간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미 투자 계획을 밝힌 용인하고 평택의 신규 반도체 공장, 이거 보통 저희가 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 네.
0: 이 팹도 지금 착공해야 뭐 2027년 말, 2028년 말 뭐 이렇게 가동할 수 있으니까 2, 3년 뒤에나 가동이 가능한데 이 펜만으로도 시장 공급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워낙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이 투자를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 정부가 좀 나서서 그 주변의 전력과 물, 용수 공급부터 시작해서 필요 인력들까지 이걸 좀 같이 풀어보자라는 모양새가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하고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신규 반도체 팹이 호남과 충청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규모가 엄청 클 걸로 보입니다. 김영범 실장이 숫자를 들으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규모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 네.
0: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향후 10년간 천조 원의 투자를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을 기존에 용인이나 평택에 지으면 되지 왜 호남에 짓냐라는 목소리도 분명 있거든요. 혹시 뭐 이거 정부가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경제 얘기를 할 때는 이 정치 논리를 좀 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0: 물론 정부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의 가치를 세우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일환으로 앞서 얘기한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이 지역 분산이 되면 좋겠죠. 다만 그렇다고 모든 입지나 이런 조건들을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작정 정치 이슈로 이곳으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렸고 기업들의 생사가 걸린 투자니까요. 반도체 팹만 놓고 보면 그럼 왜 용인하고 평택에 안 짓고 다른 데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면 용인하고 평택이 이미 포화입니다. 특히 용인은 신규 팹을 짓기 위한 공장 부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1: 네.
0: 팹 한 기당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하루 평균 24기가와트의 전력, 20만 톤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용인은 2050년이 되면 하루 109만 톤의 용수 부족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현재 용인의 SK하이닉스가 짓기로 한 3, 4기 팹의 전력원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송전망 짓고 뭐 하는 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신규 팹을 짓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왜 호남 얘기가 나오느냐. 용수하고 전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호남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성호, 영산강 등 안정적인 뭐 용수 공급처가 있고요. 호남 전력 자립도는 197% 정도 되거든요.
1: 네.
0: 또 태양광하고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호남이 좀 높아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른바 알리백 요건에도 좀 맞아떨어지니까 미래를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1: 근데 영남 쪽에서는 이미 반도체 소부장이 많은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더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영남 쪽이 잘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1: 네.
0: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들은 뭐 SK 실트론, LG 이노텍 등 반도체 웨이퍼하고 기판 그리고 소모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이들은 만들어서 지금 용인이나 평택으로 가져다 주는 부품들입니다. 꼭 주변에 있어야 되는 데들은 지금 평택하고 용인에 같이 있어요.
1: 그러니까
0: 어차피 신규 공장을 지으면 그들은 신규 공장 주변으로 가야 되는 부품사들이고요. 여기는 만들어서 호남 팹으로 또 자신들의 그 웨이퍼판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들이 꼭 옆에 공장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하고 조금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영남 쪽에는 입지적으로 약간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게 영남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이른바 활성단층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큰 지진은 없었지만 2016년 경주, 17년 포항 지진 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극도로 정밀화된 반도체는 미래를 보고 짓는다라면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소부장이 그쪽에 잘 돼 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느냐라는 주장의 또 반대 논리는
1: 네.
0: 반도체에는 여러 가지 특수가스 등이 사용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호남은 여수화학단지 등이 있어서 고순도

0: 황산, 염산,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대기가 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그쪽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통해서 호남 쪽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 이거 뭐 물도 따져야 되고 가스도 따져야 되고
0: 네.
1: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역으로 지금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건
1: 네.
0: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논리가 결합하고 또 정치적인 해석으로 온갖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 논리를 좀 빼고 냉정하게 경제적 논리로 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김보다는 이번 결정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결정에 무게가 좀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발표가 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9일 날 이제 발표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굉장히 대규모 지금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데이터 센터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그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서 제가 3대 메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후공정 공장들은 충청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피지컬 AI 말씀드렸는데,
1: 네.
0: 피지컬 AI는 이미 현대차가 군산의 새만금 지역에 이 피지컬 AI 관련된 공장부터 연구소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이 3대 패키지가 그렇게 얘기가 될것 같아서,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엄청난 지금 반도체 호황이 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큰 기회가 온 만큼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안들이 그날 발표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오늘도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과 경북 서부에 열기가 집중되면서 서울은 32도까지,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살도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 일부 호남과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고 특히 수도권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중부지방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말해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된 지 9일이 지났는데 네.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충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2: 일단 발단은요. 25일 날 네. 오만 해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이 공격을 받아서 조타실의 일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누가 공격을 했느냐.
1: 네네.
2: 사실 이 공격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들이 해협 내 이란 항로를 통해서만 안전한 통항을 허용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을 했단 말이죠.
1: 네.
2: 그러니까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최소 넉 대의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휴전 협정에 대한 어리석은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후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벤스 부통령 역시 자신의 SNS에 폭력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싱가포르 화물선을 공격했으니 미군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1: 네.
2: 거죠. 자,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내 미군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다시 공격을 했다는 거죠.
1: 네네.
2: 그러면서 미국이 여러 구실을 내세워 이란 해안을 공격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한 데 이어서 미국도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다만 실제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미군 역시 공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양측에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양국이 종전 합의를 깨고 다시 전쟁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자유롭게 지나다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은 무슨 얘기냐 여전히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 가이드에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싱가포르 화물선이 왜 공격을 받았냐는 거예요.
1: 네.
2: 이란 측은 아니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전한 항로를 안내해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 측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1: 그래서 자신들의 항로로 안 갔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미군 측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가는 선박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일단 지금은 그 호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 지금 속보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서 또 상선 한 대가 피격을 받은 걸로 불상의 발사체에 맞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승무원들은 무사하다라고 하는데 유조선 한 척이 불상 발사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발사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아직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잡음은 좀 있는데 어쨌든 양국 다 다시 전쟁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 그렇죠.
1: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2: 네.
1: 현재 미 의회에서 전쟁 예산을 놓고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비용 보전이라든지
1: 네.
2: 무기 확보 등을 위해서 700억 달러, 약 108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이 전쟁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상원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바뀐단 말이죠. 선거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공화당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22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번 선거에 나서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에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중요한 건 는 무기 재고 부족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미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란전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무기를 다 끌어모아서 이란 하나만 박살내고 말 거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미국이 방어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중국 견제도 마찬가지고
1: 네네.
0: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번 이란전에 쏟아부은 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100발.
1: 네.
0: 그리고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 1,000발 이상. 패트리엇 미사일도 1,200발. 정밀 타격 미사일과 에이테큼스 지대지 미사일도 각각 1,000발 이상씩 사용이 돼서 재고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서 빨리 좀 생산을 해달라라고 네네네. 촉구를 했어요.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알겠다. 우리가 생산 라인도 늘리고 빨리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정식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은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만 믿고 돈도 받지 않은 채 무턱대고 생산 라인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1: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 있었어요. 굉장히
0: 그렇습니다.
1: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네. 지난 24일 오후 6시 4분쯤에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 인근 카리브해 연안 모론 서부 지역에서 처음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39초 뒤에 규모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214차례나 되는 여진이 발생을 했어요.
1: 네.
0: 자, 이 강진으로 인해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서 676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일단 사망자가 지금 현재 집계된 게 920명이고
1: 네.
0: 부상자 수도 집계된 숫자만 3,360명, 이재민 수도 4,000명을 넘어섰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직접 실종자를 신고하는 네네.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실종자가 무려 5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1: 네.
0: 게다가 앞서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42%에 달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그 베네수엘라 네네.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도 지진으로 파손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1,400여 개의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재산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가
1: 네.
0: 베네수엘라 GDP의 최소 1%에서 최대 7%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지금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던데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중장비 부족이라든지 네. 이 역량 미비로 속도가 늦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웃 주민이라든지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지금 잔해를 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구조대원들은 손전등이 없어가지고 휴대폰 불빛으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이 라과이라 주와 카라카스인데 여기서는 비상사태가 일단 선포가 됐고요. 문제는 이 지진 여파로 주요 정유소나 발전소가 멈췄다는 겁니다. 핵심 항구도 폐쇄가 됐는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병원 운용이라든지 부상자 수송 또 구호품 분배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엔 측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5개 팀 천여 명의 구조 인력이 투입이 됐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와 네. 제재 완화를 약속을 했고요. 활동을 지원

0: 지원하겠다, 구조활동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엘살바도르 구조대원들이 먼저 투입이 돼서 10층짜리 건물 3채의 잔해를 수색하면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에 투입이 됐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네네. 우리도 구조대를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가장 큰 공항이 파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공항을 비롯해서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거의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호품조차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어쨌든 빨리 조금 수습돼서 희생자들이 좀 줄었으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피해가 큰 규모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은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스타머 총리가 취임 2년 만에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9월 1일 날 의회가 다시 개회를 하는데 그 전에 노동당의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총선 압승으로 14년 만에 탄생한 노동당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1: 네.
0: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지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약간 우측으로 잘못 가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참패를 해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요. 무엇보다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던 피터 맨덜슨을 주미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리더십 위기가 자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내부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사태 압박을 엄청나게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노동당 내에서 스타머 총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네.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중요한 건 강력한 대안이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 노동당의 거물이라고 하는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지난 18일에 치러진 메이커필드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 후보를 굉장히 큰 차이 로 이기면서
1: 네.
0: 스타머 총리 대신 우리는 버넘을 다시 새로운 대표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에서 40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노동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뭐 총리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5년마다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일단은 2029년까지는 노동당 대표가 총리로 재임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1위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조기 총선을 치르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노동당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겠죠. 예, 어쨌든 버넘 의원은 스타머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에 공식적으로 차기 총리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7년간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고요. 지난 2017년부터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1: 네.
0: 게다가 노동당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쟁자가 없다면 뭐 경선 없이 차기 노동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영국이 브렉시트 10년 동안 무려 6명의 지금 총리가 사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영국 내부에서는 EU 재가입 얘기도 지금 나온다면서요?
0: 네, 하필이면 제가 국제정치평론을 딱 시작할 때가 2016년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저기 나가서 이 브렉시트 관련 얘기를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자, 당시 영국은 2016년 6월 23일에 국민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브렉시트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때 찬성합니다가 51.9%, 반대합니다가 48.1%로 아주 미세하게 사람들이 우리 유럽연합 탈퇴하겠습니다를 선택을 한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고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가입 요구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브렉시트와 후회를 의미하는 리그렛을 합친 브레그렛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싱크탱크 모호인 커먼 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28세 영국 응답자의 50.2%가 브렉시트를 실패로 평가를 했고요.
1: 네.
0: 61.9%는 EU 재가입 여부를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59.8%

0: 68%는 재가입을 희망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네네. 왜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2016년 당시에 어려서 투표를 하지 못했던 세대가 새 유권자로 편입이 되면서 재가입 여론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탈퇴한 것은 잘못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국민투표 당시 잔류운동을 벌였던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를 경제적 자해라고 비판하면서 EU 재가입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1: 네네.
0: 반면 당시에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나이절 페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브렉시트 결정 자체는 옳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걸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당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일단 스타머 정부는 EU 재가입이라든지 관세동맹, 단일시장 복귀에는 선을 그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도 지금 영국이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안보 분야에서는 EU 측과 협력을 확대하는 관계 재설정을 추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영국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들 EU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EU 측에서는 영국의 재가입뿐만 아니라 영국의 선별적 접근에도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당시에 브렉시트 결정으로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1: 우리 상처받았어. 네.
0: 그때 유럽연합 전체가 흔들리는 모양새였거든요. 기존 특혜들을 다시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럼 무엇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1: 네.
0: 다음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EU 측에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결국에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0: 그렇죠.
1: 국민들은 지금 다시 EU 체제로 갑시다. 우리 EU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0: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네.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수많은 유럽의 물건들이
1: 네.
0: 화물차를 통해서 들어와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국경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트럭 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물건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슈퍼마켓에는 다 솔드아웃 상황이 벌어지고
1: 네.
0: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가 왜 미국산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1: 바로 옆에 네. 이탈리아가 있는데.
0: 이탈리아 스페인산을 먹었는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미국산밖에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1: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실제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면 경제 지표로 보면 실제로 잔류했을 때랑 탈퇴했을 때 뭐 차이나 뭐 이런
0: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지금.
1: 네네.
0: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브렉시트가 손해보는 결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서야 EU 탈퇴를 명목상으로 완료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혼란이 지속이 됐고요. 자, 그 사실은 그 사이에 혼란 때문에 더 영국의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GDP 손실 규모가 그 이전 추세와 비교해서 4%에서 10%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에서도 지난해 말까지 영국 GDP가 만약에 EU 탈퇴를 안 했을 때와 가정을 해본다면 비교를 해본다면 6에서 8%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1: 네.
0: 여기서 투자는 12에서 18%가 감소를 했고 생산성과 고용은 최대 4%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 네.
0: 브렉시트에 이어가지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그 경제 위기가 가중된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브렉시트 투표 후에 영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G7 국가들 중에서 6위를 기록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서유럽 네.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식량과 에너지 등 필수품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영국 국채가 다른
1: 네.
0: G7 국가들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지위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 사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프랑스 정부가 훨씬 높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유로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정부가 영국보다 더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1: 유럽의 폭염 소식도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0: 지금 유럽의 폭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네. 유럽 전역의 기후

0: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8도 높은 수준입니다.
1: 평년 기온이요?
0: 네, 평년보다 18도가 높은 네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 각지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요.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열차 운행 취소, 휴교, 관광지 운영 차질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중심부의 고기압 그리고 양옆에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제트기류가 정체되고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온 열기가 서유럽 상공에 지금 갇힌 상태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은 워낙 선선했기 때문에 에어컨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유럽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해달은 잠을 잘 때 동료 해달의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잠을 자는데 잠든 사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무리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정박하게 해주는 건 역시 곁에 있는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유럽 폭염 얘기 좀 했었는데요. 그간 기후가 유럽이 좀 선선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유럽은 환경하고 문화재 보존 뭐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에어컨 사용도 좀 적고요.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할 수 없는 뭐 규정 이런 것들도 파리는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에어컨을 덜 달고 덜 쓰고 있었다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는 이거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럽 가시는 분들은 폭염 대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덥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끝곡은 비틀드의 Here Comes the Sun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범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통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고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며 증축까지는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재건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는데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어젯밤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앞서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치렀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면서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 한때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사전 통보 없이 4시간가량 순차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전주 30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계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혹시 근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테크는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니까 재테크하듯이 근육을 미리미리 쌓아두자는 의미로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50대 이후부터 근육 손실이 빨라지는데요. 근력이 없으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워져서 근육을 잘 관리해야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근육, 여러분은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중에 특히 까치발 운동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까치발, 뭔지 아시죠? 발끝에 힘을 주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인데 이 동작만 열심히 해줘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첫 곡 나가는 동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케니 로긴스의 풋루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근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해요. 돈을 모으는 재테크처럼 근육 재테크.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차곡차곡 저축해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근육을 조금씩 저축해 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0: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아리 근육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조금씩 해 나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하는 모여라 우리 동호회 준비돼 있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만나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또 사연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일에 치이고 또 더위에 치이느라 고된 요즘이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어떤 힐링 포인트 선사해 주실지 오늘 만나볼 분들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동호회 만나보나요 오늘?
2: 힐링이라고 하니까 혹시 젠디는 힐링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힐링하면은 조금 이제 쉬는 느낌으로 쉼. 아니면 뭐랄까 뭐가 있을까요? 음악? 저는 노래 들으면서도 힐링하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들 떠오르는데 어때요?
2: 많은 분들이 사실 근데 보통 힐링하면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여행도 아니죠 떠올리실 것 같아요.
1: 여행 너무 좋죠.
2: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왠지 초록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온전한 내 시간을 즐길 때 이건 뭐 정말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힐링 타임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오늘은 한 달에 일주일만큼은 매일매일 여행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이분들이 추구하는 모임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1: 네.
2: 4050 힐링 캠핑 동호회. 이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나만을 위한 공간 속에서 잔잔한 힐링을 즐기고 있었던 이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일단은 작년 10월 초 4050 힐링 캠핑 동호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던 이유, 진흥형 방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3: 40대에서 50대 위주의 캠핑하면서 힐링을 찾고자 하는 모임이거든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수 인원이 모여갖고 만들었는데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6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70명 정도 됐어요. 각자 직업들도 다양하니까 얘기의 소재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잘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 직접 요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서 잔치하면 음식해갖고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여럿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캠핑도 이왕 가는 거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그런 게 처음에 취지였어요.
1: 40대에서 50대 위주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4050 힐링 캠핑 동호회군요.
2: 네.
1: 근데 6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170명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모임에 대한 관심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각각 음식 만들어서 나누면 진짜 잔치집 저리가라 할 정도로 한상이 뚝딱 나올 것 같아요.
2: 진짜로 이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걸 즐긴다는 표현이 맞는 게
1: 네.
2: 제가 찾아갔던 시간이 저녁 시간대였어요.
1: 네.
2: 갔더니 대형 텐트 안에

0: 다섯 명 남짓한 분들이 모여 앉아서 테이블 위로 다양한 음식을 두고 막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와 딱 가니까 빨리 이리 와서 앉아서 음식 먹으라고 막 권유도 해주시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은은한 캠핑 조명 딱 켜두고 너무 잘 차려진 테이블을 보니까 아, 저 사실 밥을 먹고 갔는데 네. 금세 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1: 오, 진짜요. 특히 또 4050 연령대라면 음식에 일가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 해서 드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일단 캠핑하면은 뭐 삼겹살, 목살 등의 바베큐는 당연하고요. 네. 제철 식재료를 가져와서 즉석에서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기도 하고 각자 이제 집에서 미리 비장의 메뉴를 하나씩 요리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와. 그래서 여름에는 뭐 과일 화채나 냉국, 샐러드, 초밥 이런 다양한 종류로 준비를 하시고 네. 겨울에는 어묵탕부터 매운탕, 찌개류 등등등 서로 미리 좀 메뉴를 공유를 해서 겹치지 않게 일종의 포틀럭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 그래요.
0: 많게는 20명 남짓한 분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우왕좌왕 좀 혼잡할 법도 한데요. 나누는 즐거움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힐링 캠핑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1: 아무래도 캠핑은 음식뿐 아니라 텐트를 펼치는 것부터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0: 그쵸.
1: 이렇게 모여서 가면 초보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장점이 많을 것 같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누구는 텐트를 펼치는 피칭을 하고 또 누구는 텐트를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청소를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좀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호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캠핑 해보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했던 초보분들도 네. 이번 기회에 와서 조금 더 쉽게 캠핑에 발을 들이게 되고요. 특히나 지난번 백패킹 모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밖에서 1박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들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미리 동호회분들의 장비도 좀 사용해보고 추천과 도움도 좀 받으면서 낭비도 줄이고 이 네. 캠핑 문화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호회분들은 초보분들이 이제 처음 딱 찾아왔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저도 할 수 있나요?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막 거부감 없이 이런 캠핑 문화를 받아들여서 막 쓱쓱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딱 녹아들었을 때 그 뿌듯함. 특히 이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선뜻 나가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 네.
0: 이 캠핑이라는 걸 딱 보면은 집 하나를 지어두고 다양한 취미들을 찾아가는 베이스 캠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권경희 씨에게 관련한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2: 아무래도 캠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취미를 접목시킨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이랑 취미도 있을 거고 뭐 요리 취미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낚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캠핑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또 그런 취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핑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겨울에 텐트 문을 열었는데 눈이 와 있다든가 아니면 자다가 막 빗소리가 막 들리면 비가 또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노을 질 때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에 좀 와닿죠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사실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집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도 또 힘든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0: 네, 맞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 집에서의 안락함도 좋지만 자연 속에 들어와서 인위적인 것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재미가 좋아서 자꾸만 이 캠핑 모임을 기다리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은 텐트로만 캠핑을 즐기는 게 아니라 힐링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떠나고 싶다 할 때는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을 즐기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장박이라고 해서 한 계절 동안 캠핑장을 빌려서 내내 텐트를 쳐두고 텐트를 펼치는 피칭이나 뭐 철수에 어려움 없이 꾸준하게 캠핑을 즐기는 등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캠핑 자체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보통 어디로 캠핑을 떠나시나요?
0: 보통은 좀 색다른 곳이나 뭐 새로운 곳에 좀 많이 떠나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4050 힐링 캠핑 동호회는 수도권에서 100km를 넘어가는 곳은 좀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1: 아, 멀리는 안 가시는군요.
0: 네. 이 주거지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캠핑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김포나 영종도 또 강화도 내에 있는 캠핑장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고집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능형 모임장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3: 한 달에 4박 5일 정도는 월요일 날부터 해서 출퇴근하면서 캠핑해요. 퇴근하면서 캠핑장으로 오고 캠핑장에서 캠핑하고

0: 출근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주는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음악 듣는 경우도 있고 뭐 책을 좋아하면 책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살림해야 돼갖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캠핑을 나오게 되면 오롯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해서 캠핑 갈 생각하면 그 하루가 로또 사놓고 일주일 기다리는 것처럼 기분 좋아요.
1: 와, 캠핑장에서 바로 출근을 하시고 또 퇴근하고 바로 캠핑장으로 오시고 이런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1: 진짜 로또 사놓고 일주일 기다리는 것 같다는 말씀이 얼마나 즐거우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월요병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씩 밖으로 나가면 가족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2: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물어보니까 오히려 좀 응원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1: 그래요.
2: 이제는 대부분 이제 자녀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좀 독립해 있는 분들도 많고
1: 네.
2: 같이 나가자고 해도 같이 안 나가 돼요. 그래서 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에서 쉬고 싶어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1: 네.
2: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모습이 좀 항상 안타까웠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함께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오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도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인지 4050 힐링캠핑 동호회원들도요. 집에 있을 때는 더 가족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좀 더 당당하게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왜 동호회 이름을 힐링이라고 굳이 붙였는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공감 가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방송 들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겠는데요.
2: 네. 혹시라도 집에 캠핑 장비는 있지만 쉽사리 솔로 캠핑, 이 솔캠에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은 연령대만 맞는다면 누구나 환영이라고 하니까요. 채소마켓에 4050 힐링캠핑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데 이렇게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처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1: 네.
2: 이 회원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이 많아서 신입 회원들이 와도 금방 녹아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닉네임 연두님도요. 처음에는 아, 이 거대한 텐트를 어떻게 쳐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20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정도로 또 금방 적응했다고 하니까요. 꼭 힐링캠핑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두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팩도 박을 줄 모르고 못하는데 하나 둘씩 배우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쳐졌을 때 그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막 뿌듯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처음에 기분으로 1시간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한 20분 정도? 캠핑 안 하는 친구들 데려왔을 때 내가 스스로 막 텐트 탁 쳐주고 다 이렇게 세팅된 자리에 딱 초대해서 했을 때 진짜 그런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나도 진짜 이제 캠핑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달력 딱 보고 언제 어디 갈까 막 그거 짤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일 기분 좋을 때 새소리 날 때 딱 그 잠을 깼을 때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햇살이 텐트 이렇게 살짝 비춰올 때 그것만으로도 막 그냥 행복해요.
1: 연두님 목소리에서 활력이 정말 느껴집니다. 가끔씩 문 열고 나가며 지금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할 때 있잖아요. 일상과 캠핑이 함께 공존하는 그 일주일 동안 이분들은 뭔가 차원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즐거운 캠핑 더욱더 많은 분들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2: 네, 또 캠핑하면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1: 네.
2: 오늘 소개 드린 4050 힐링캠핑 동호회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6월의 마지막 주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 특히 서쪽 지역과 경북 서부의 열기가 집중되면서 서울은 32도까지,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부 호남과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는데 특히 수도권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는 편이 낫겠고요. 내일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양은

0: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치며 요란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성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다성입니다.
0: 활동가님, 오당제 앞으로 5732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당제 환경살리기 코너 오늘은 지구편 너무 좋네요. 몇 번을 들어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박스를 활용해서 바구니 만들기에 푹 빠져 있어요. 다시 쓰고 서로 바꿔 쓰고 또 아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활동가님과 사진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여기 종이로 직접 만드신 것 같죠? 바구니를?
1: 네, 박스로 바구니를 만드셨네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데요.
0: 그러니까요. 이 박스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방 세제도 올려놓으시고 또 옷도 정리를 네, 해놓으신 네.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신데요?
1: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다시 쓰고 아끼는 마음부터 지구 지키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5732님 멋진 실천 응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0: 네. 아,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랑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지구편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오늘의 주제는 요즘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핫한 곤충이죠. 네. 바로 러브버그입니다. 오. 원래 이름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인데요. 생태계 전체로 보면 익충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박멸 대상이 되었어요. 오늘 이 러브버그가 대체 어떤 곤충인지 그리고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러브버그 요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네. 여름 불 청객,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렇게 불러요 원래?
1: 이게 원래 이름이래요.
0: 아, 네. 그렇군요. 최근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러브버그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로 보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이번 달 15일부터 29일 사이를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가 개체수가 가장 많은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백년산이나 계양산 주변에서 대량 발생해서 민원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방제 작업을 해서 작년보다는 개체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그 러브버그가 원래는 잘 보이지 않다가 한 4, 5년 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활동가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건가요?
1: 원래 중국 남부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 따뜻한 곳에서 봄, 가을에 발생하던 곤충이에요.
0: 아.
1: 기온이 충분히 높아야 활동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건 해외에서 유입된 종으로 추정되는데요.
0: 네.
1: 지난 2022년부터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떼를 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 성충들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주로 출현해요.
0: 네.
1: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나고 6월쯤 번데기가 되었다가 딱 장마가 시작될 무렵에 성충이 돼서 집단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성충의 수명은 3일에서 6일 정도로 아주 짧은데요.
0: 네.
1: 이 짧은 기간 동안 짝짓기를 한 뒤에 흙 표면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0: 러브버그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1: 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나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러브버그는 특별한 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포식자들이 이 곤충을 기피한다고 해요. 해외 유입종이다 보니 국내 생태계에도 뚜렷한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 조절이 힘든 상황인 거죠.
0: 네.
1: 다만 러브버그는 장마가 시작될 때 반짝 나타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전문가들은 화학 살충제를 뿌리면 오히려 생태계에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잠깐만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0: 다양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1: 그렇군요. 러브버그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 러브버그가 처음 발견된 곳이 인천항 근처였다고 해요. 선박 화물 같은 국제 교육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유입된 러브버그가 도심의 고온, 고습,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라는 조건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도심의 열섬 현상,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과 습도 상승, 그리고 밤새 꺼지지 않는 도시 조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거죠. 네. 도심 열섬 현상 때문에 인근 산과 토양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애벌레의 생존율이 확 올라갔고요. 도심 공원의 낙엽 더미들이 이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준 겁니다.
1: 네. 러브버그가 또 이충으로 분류돼 있고 아까 활동가님 말씀도 하셨지만 살충제를 뿌리면 오히려 생태계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네. 해서 사용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미운 이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러브버그가 익충, 이로운 곤충인가요?
0: 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도 않고 감염병을 옮기지도 않는 곤충이에요. 애벌레 때는 숲속의 낙엽이나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성충이 되어서는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청소부이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곤충으로 생태계 입장에서 익충이 맞습니다.
1: 생태계 입장에서는 익충이 맞는데 이제 사람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네. 이게 또 몸에 달라붙고 이렇다 보니까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러브버그를 그러면은 바로 방제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0: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죠. 전문가들도 단지 보기 싫다, 너무 많다는 이유로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뿌리면 생태계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화학방제를 해버리면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까지 다 죽게 되고 결국 먹이사슬이 깨져서 또 다른 해충이 대량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곤충들이 약에 내성이 생기면 더 독한 약을 써야 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들도 살충제를 마구 뿌리기보다는 빛으로 유인하는 트랩을 설치하거나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방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생활 불편을 줄이면서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현명한 타협점을 찾고 있는 중인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단지 개체수가 많아서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다른 생명을 죽일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지도 들여다봐야겠죠. 네. 사실 러브버그가 살 수 있는 환경 또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1: 그렇군요. 오늘은 러브버그에 대해서 활동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 스위스로우가 함께한 어려운 말 듣고 올게요.

0: 조규찬 스위스로우가 함께한 어려운 말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여름 불청객이죠. 러브버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러브버그 출몰 지도라는 것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활동가님도 네. 혹시 보셨어요?
1: 네, 저도 봤습니다. 수도권 시구별로 러브버그가 얼마나 나오는지 색상과 점수로 보여주는 지도 웹사이트더라고요.
0: 네.
1: 보면서 러브버그 발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1: 네.
0: 러브버그 출몰 지도까지 만들어질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익충이라서 살충제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러브버그가 몸에 붙었을 때나 집에도 자주 들어오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나요?
1: 먼저 러브버그가 몸이나 옷에 붙었을 때는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서 떨어뜨린 뒤에 빗자루로 쓸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러브버그가 불빛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커튼을 치고 실내 조명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차량이 부딪혀서 묻었다면 산성 성분 때문에 도장이 상할 수 있으니 바로 세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하실 때는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밝은색 옷보다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덜 달라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0: 차량에 붙으면 산성 성분이 또 있어서 도장이 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세차를 하라고 하신 거구나.
1: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러브버그가 덜 달라붙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러브버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활동가님이 추천해주시는 지구를 위한 실천 만나보겠습니다.
1: 오늘 러브버그 이야기를 나눈 만큼 이번 주 실천 과제는 지구를 위한 10분 소등으로 정해봤습니다. 곤충들이 도심으로 몰려든 이유 중 하나가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오늘 저녁 딱 10분만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지구에게도 그리고 도심 속 생물들에게도 온전한 휴식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에너지도 아끼고 도심 열섬 현상도 줄이는 작은 시작이 될 겁니다.
0: 지구를 위한 10분 소등.
1: 네.
0: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오당자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직접 실천한 뒤에 어땠는지 또 느낀 점도 오당자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5220님의 신청곡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0365님이 그동안 제 곁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준 디젤차를 떠나보내고 전기차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많이 애써준 떠나가는 차에게 감사를 보내고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차에게는 또 무사고를 바라며 잘 달려주기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20년 동안 탔던 함께했던 차를 떠나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우실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좋은 차를 맞이하셨으니까 우리 0365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즐겁고 또 항상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새 차와 함께 좋은 곳도 많이 다니시고 행복한 추억 가득 만드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우리 0365님이 신청해주신 빌리 아이리쉬의 Birds of a Feather 듣고 저는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리기 4분 전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야권이 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용수 부족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과 SK가

0: 자발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명 또한 유체이탈의 극치라며 뒤에서는 기업의 팔목을 사정없이 비틀어주고선 앞에서는 자발적 투자인 척 포장하는 위선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7일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상 발사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지난 25일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려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고 이에 대응해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기지를 공습하자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126년 만에 최악의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를 맞아 실종자 구조를 위한 72시간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따른 사망자는 최소 920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도 5만 1000명에 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대구 17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전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소한 일이 반복돼서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인데요. 농어촌 지역의 폐기름 문제가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농기계나 어선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량의 폐기름이 나오는데 양이 적다는 이유로 땅과 바다에 흘려버릴 때가 있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잘 모았다가 처리장에 보내야 하지만 일부 농어민이 번거롭다며 무단 배출을 하는데요. 오랜 세월 피해가 쌓여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윤상의 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0892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윤상의 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윤상 씨 여름밤의 꿈은 제목만 들어도 뭔가 여름밤 그 특유의 감성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죠. 김현식 씨, 김건모 씨, 아이유 씨까지 많은 분들이 부른 곡인데 오늘은 신청해 주신 대로 이 곡을 작곡한 윤상 씨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최자 이적이 함께한 두 와라이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5625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즘 주말도 없이 일하고 밤 8시 반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축 처져 보여서 마음이 찡하네요. 17개월 된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말이죠. 우리 새 식구 언젠가 떠날 휴가를 위해서 서로의 자리에서 힘내보길. 남편이 씻고 나와서 듣게 된다면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요 하면서 최자 이적의 두 와라이두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남편분이 진짜 주말도 없이 일하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17개월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크실 텐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더 아쉬운 마음 드실 것 같고 또 그런 남편분 보면서 우리 5625님도 마음이 짠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분이 흘리고 계신 땀과 또 시간이 결국은

가족을 위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다 보면 우리 새 식구가 함께 행복한 휴가 떠나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휴가 한번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하루라도 좀 온전히 가족과 함께 웃고 쉬는 시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8128님은 퇴근길에 매번 들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한로로에 재신청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퇴근길마다 함께해 주시는 8128님 감사드리고요. 요즘 한로로 씨 노래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 특유의 담백한 목소리에 솔직한 가사까지 뭔가 이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퇴근길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덜해졌으면 좋겠고요. 8128님에 이어서 8182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번호가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5톤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합니다. 반갑습니다. 8182님. 우리가 이렇게 잠든 새벽 시간에 늦은 밤에 또 묵묵히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 신청해주신 나는 반딧불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화려하게 빛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세상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오당재 가족들 중에도. 그래서 이 노래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8128님이 신청해주신 할로로의 재 그리고 8182님의 신청곡입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한로로의 재, 그리고 이어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5856님이 저는 택시 운전하면서 매일 청취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죠.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또그긴 시간 동안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또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한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또 라디오가 좋은 동행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98님은 오당제 앞으로 딸에게 생일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태연아, 아홉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엄마에게 너는 언제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란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엄마는 언제나 태연이를 사랑하고 응원해. 항상 잘해야 하는 것도 늘 강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기쁠 때는 마음껏 웃고 힘들 때는 실컷 울어도 돼.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도전하길 바라.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 생일 축하해. 엄마가. 딸이 방과 후에 방송 댄스 수업에서 배워와서 좋아하게 된 노래, 에스파의 슈퍼노바 신청합니다. 와, 이렇게 엄마.

나의 마음이 정말 가득 담긴 편지를 오당대 앞으로도 보내주셨습니다. 태연이의 9번째 생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엄마가 보내는 편지 중에서 항상 잘해야 하는 것도, 늘 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 특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진짜 그 무엇보다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춤또 신나게 추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도전하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너무 좋네요. 태연이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에스파의 슈퍼노바. 요즘은 아니고요. 조금 된 노래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태연이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에스파의 슈퍼노바 전해드릴게요. I'm like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대기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 곳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도 크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정오부터 저녁 사이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햇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후에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8190님은 요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퇴근에서도 불안하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어요. 부족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과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눈물까지 쏟았는데 너무 창피합니다. 직장인이 된 지도 어느덧 10년 차인데 아직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약한 제 자신. 그럼에도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폴킴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 신청합니다. 아,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8190님. 과장님 앞에서 눈물 보인 게 창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창피한 일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만큼 책임감 있게 버텨왔고 또 혼자서 끌어안고 있던 마음이 많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일이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차가 쌓일수록 책임도 더 커지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더 커지니까요. 그렇다 보면 우리 8190님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번아웃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8190님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시고 충분히 잘해왔다고 좀 자기 자신을 도닥이면서 칭찬해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폴킴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 이 노래 이따가 들려드릴 거고요. 임채영님은 젠디 운동 나왔어요. 꾸준히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신청합니다. 오당대만 있다면 뛸 수 있어 하셨네요. 우리 채영님 운동하러 나오셨군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사실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항상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핑계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요. 우리 채영님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 잘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먼저 폴킴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 8190님의 신청곡 듣고요. 이어서 채영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올게요.

폴킴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 그리고 이어서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왔습니다. 7057님, 몇 주째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느라 집에 못 오던 아들이 종강했다고 밤늦게 집에 온다고 하네요. 장어도 굽고 회도 사뒀어요.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시계만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시던 마음을 이럴 때 알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 7057님의 문자만 봐도 그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몇 주째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바쁘게 지내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 또 종강하고 집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지실까요. 장어도 굽고 회도 사두셨다는 걸 보니까 아마 아드님이 좋아하는 음식들 잔뜩 준비해 두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또 아드님하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행복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종강이군요. 벌써 너무 아드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 건데요. 7725님이 신청해주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그리고 3651님의 신청곡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구예찬님이 지난주에는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원작 소설 앤디 위버의 프로젝트 헤일메리 완독했어요. 흥미로운 스토리, 그레이스와 로키의 우정에 크게 감동했네요. 번역도 매끄러워서 읽기 편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영화도 한번 봐야겠어요 하면서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프로젝트 헤일메리 완독하셨군요. 요즘 진짜 인기더라고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얼마 전에 개봉했었잖아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 책이 또 한번 읽기 시작하면 너무 궁금해가지고 손에서 놓기 어려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상상했던 그 장면들이 스크린에서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예찬님. 오늘 끝곡 예찬님이 신청해주신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7일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상 발사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지난 25일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려던 컨테이너 선을 공격했고, 이에 대응해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기지를 공습하자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통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층 집인데 1층 더 올리고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며 증축까지는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재건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코어 지지층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코어 지지층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방미 후 입국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코어 지지층은 어려울수록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시민 작가께서 ABC로 나누고 B그룹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돌 던질 사람이라고 평가했지.

0: 만 코어 지지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SNS에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쓴 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하며 내일 오전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전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올린 지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인상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데요. 원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거란 전망에 달러 몸값이 치솟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금리를 올릴수록 자국의 경제 성장세는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또 다른 요인이 우리 원화에도 같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동남아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자취.

0: 건강기능식품
1: 철새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필수.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독특한 인터뷰,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출연자 이진우가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시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들이 여름에 그냥 부담 없이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방문지로 자주 결정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4: 네.
3: 이 주제인데 요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금리는 또 자꾸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피곤하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아유 뭐 그 나라 국가들 뭐 좋은 적이 뭐 몇 번 있었나 그냥 어려운가 보다가 아니라, 요게 이제 중국하고도 연결되고 뭐 우리하고도 연결되고 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볼 게 꽤 있다는 얘기를 들려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상황이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모든 나라를 다 모니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니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기준금리표 업데이트를 딱 시켜보면 갑자기 기준금리가 크게 점핑됐거나 아니면 크게 변곡점이 생긴 국가들이 있습니다.
3: 예.
4: 그럼 그건 그 나라의 무슨 나름대로 사단이 난 거죠.
3: 이유가 있는 거죠.
4: 그렇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요. 불과 1개월 만에 1%포인트로 올렸어요.
3: 와.
4: 예.
3: 우리로 치면 4번 정도 올린 꼴이네요.
4: 맞습니다. 정확하게 일정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요. 5월 20일 날 원래 예상은 25BP 0.25%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기준금리가 4.75%였거든요. 그런데 50BP 두 계단을 동시에 올려서 5.25%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3: 한 달쯤 전에.
4: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가 달러당 가장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 두 단계를 올렸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3: 아, 루피아가 계속 떨어졌어요?
4: 네. 그래가지고 비정기 긴급회의를 6월 9일 날 추가로 열어버립니다.
3: 아.
4: 금통위회의 날짜가 아닌데.
3: 아닌데.
4: 네, 지금은 급하게 뭘 해야 된다.
3: 금리 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4: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긴급회의를 통해서 25BP를 또 올립니다.
3: 와우.
4: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6월 18일 날 다시 25BP를 또 올립니다.
3: 세상에.
4: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를 올린 게 돼버린 거죠.
3: 아, 그걸 한 달 새 올린 거구나.
4: 네. 그래서 기준금리 1%포인트 올라갈 수 있죠. 이긴 하지만 이게 한 달 만에 그런 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3: 네.
4: 그래서 그럼 도대체 루피아라는 인도네시아 화폐가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냐 했었을 때 연초 대비 거의 10% 가까이 떨어져서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확대가 우려된다 하면서 자본 이탈의

0: 작용할 수 있으니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우리 화폐를 좀 방어해야 될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해명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말레이시아는 일단 외환 위기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외국인 빠져나가고 하니까 뭐 작든 크든 위기의 구조네요.
0: 네.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이유로 올렸고요.
1: 예.
0: 바로 옆에 있던 필리핀. 필리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인플레이션이 6.8%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환이 돼서 4월 달에 25BP 올리고 5월 달에 25BP 또 올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4월, 5월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도 이걸로 수습이 안 될 경우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지금 전반적인 전망들이고요.
1: 필리핀은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0: 네.
1: 근데 물가가 오르면 또 그 나라 돈 가치는 곧 떨어지는 게 교과서 나오는 룰이죠, 그게.
0: 네. 어찌 보면 뭐 두 개가 맞물려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1: 그러기도
0: 있고요.
1: 그러기도 하고.
0: 예. 예.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게 바로 태국인데요.
1: 예.
0: 태국은 아직도 기준금리가 1%입니다. 그러니 야 태국은 뭐 경제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태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총 150BP를 낮추는 거예요.
1: 최근까지?
0: 네. 그러니까 150BP를 낮췄으니까 이것도 6단계를 낮춘 거지 않습니까?
1: 여기는 굳이 왜 낮췄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물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 화폐같이 방어해야 되는 데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은 경기 살려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물가 잡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태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150BP를 낮춰가면서 아니야 지금 물가와의 싸움을 할 게 아니라 경기가 박살났어.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이 우리 중진국 이하에서는 우리가 기록해야 예.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이 촉발될 수 있다 해서 1%포인트를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워낙 중동 충격이 크다 보니까 원래는 추가 인하하지 않겠느냐가 태국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였는데
1: 예.
0: 이제 추가 인하보다는 그냥 동결로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에 지금 처한 게 태국입니다. 자, 그다음에 베트남 하나 말씀드릴게요.
1: 예.
0: 베트남은 베트남도 목표를 강하게 잡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목표가 뭐였냐면요. 10% 경제 성장률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0%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는데 또 베트남도 똑같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정부는 너무 높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놓은 상황에서 이걸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단 잠시 대기, 동결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경제 성장률로 치면 높은 편이니까 금리도 높아야 되는데 근데 또 낮춰야 되는 이유도 있나 봐요.
0: 정확히 말하면요. 10% 경제 성장률을
1: 예.
0: 본인들이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나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정도를 달성해줘야 지금 경제가 별 무리 없이 가동되는 숫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좀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률 10%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던 게 베트남이거든요.
1: 그렇다 보니.
0: 예, 그러니 이게 지금 10%를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올려서 자금 경색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베트남부터 아니 왜 꼭 10% 경제 성장률을 맞춰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미국발 트리거 때문인데요. 원래 베트남은 중국 제품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 내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니까 전부 미국이 관세를 높이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 기계 가지고 와서 베트남 근로자들 고용하고 일부 중국인들 넘어와서 베트남에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고 다른 나라에 보냈던 일을 했는데 미국이 베트남 것도 이제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 건지 베트남 건지.

0: 너희도 관세 내야 되고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일부 옛날만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중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본인들도 원래 본인들 경제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 과잉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거 갖다 팔려고 했는데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공장 같이 짓고 니들이 이거 같이 생산해서 팔아줘 해서 네. 과잉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우리 안 사 해버리니까 이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줄도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 어떻게든 경제성장률 10%를 우리가 달성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수 기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활로를 통해 이걸 팔아주겠다. 이걸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쉽게 못 올리는 거죠.
1: 이야, 복잡한 사정들이 다 있네요.
0: 네.
1: 태국 요즘 여행 가는 분들은 바트가 비싸서 우리 태국 물가가 너무 오르게 느껴져서 나 태국은 여행 못 가겠어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 관광객이 자꾸 주변국으로 가다 보니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또 힘들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선택은 저마다 다른 거예요.
1: 야, 상황도 다르고 대책도 다르고.
0: 네. 그렇지만 상황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 잡아야 되는데 경기도 방어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각각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1: 아, 그런데 어디는 경기를 선택해야 될 만큼 경기가 나쁘고 어디는 물가를 선택해야 될 만큼 물가가 심각하고.
0: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이렇게 물가 부담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준금리를 단기적으로 올릴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역시 가장 큰 트리커는 뭐 이란 전쟁 사태가 제일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게 아니 방금 진행자하고 뭐 다 같이 언급했던 나라들 산유국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산유국이고
1: 예.
0: 그런데 무슨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정제시설이 부족해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순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무역 흑자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를 본인들도 사와야 되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유 가격 급등했다. 무역 흑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럼 달러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루피아가 당연히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되는 거죠.
1: 가치가 떨어지고 오르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필리핀은 원래부터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는데요. 에너지의 80% 가까이 또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입 물가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받아오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대한 위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 예?
0: 오늘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화폐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이들 나라의 화폐 가치가 안정화될 거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들 국가들이 달러 벌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구조로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화폐를 전공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중론입니다.
1: 무슨 얘기예요 그게?
0: 예, 설명 좀 드릴게요.
1: 예, 예.
0: 지금 일본과 영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거점 금융 그 기관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양쪽 진영에서 지금 대폭 법리적으로 바꾸고 있는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이합 집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예.
0: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조만간 뭐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세상에 올까요?
1: 손경제.
0: 그런 세상 오면 좋겠네요, 진짜. 그런데 아마 AI가 아닐까 다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건 이미 온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네.
0: 우리나라 같은

0: 경우는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AI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 이거 없으면 나도 일 못하겠습니다 하는 개인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이제 회사 못 꾸려갈 것 같아요라고 전망하는 기업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더 확산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못지않게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AI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 AI의 이용료를 무조건 달러로만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미국계 회사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용료 내려면 달러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냥 달러로 지금 신용카드나 아니면 계좌이체에서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려는 걸 유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많아요.
1: 유도를요?
0: 예. 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의 우리 메커니즘을 보면 쉽게 이해가 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코인 하나가 1달러와 똑같습니다. 이걸 개런티 해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개런티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코인을 발행한 개수만큼 본인들이 바로 미 국채를 사둡니다. 그냥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뭐 소득이 안 생기니까 미 국채를 사두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걸로 본인들 뭐 월급도 주고 회사도 꾸려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원래 우리 국채 제일 많이 사줬던 중국이 우리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다음 또 우리 국채 많이 사줬던 나라들이 즐비했던 중동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또 미 국채를 사줄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곳에서도 시큰둥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우리 2030년 중반까지 계속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걸 이미 전망을 했고 거든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국채를 앞으로 누가 더 사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필수제에 해당되는 AI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도록 하자. 요금을.
1: 그거 결제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해 오는 사람한테만 결제가 되도록 하면.
0: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미 국채를 더 많이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1: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잔액만큼의 국채 매수량. 국채 보유량이 항상 있을 거 아니냐?
0: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국채 수요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1: 예.
0: 이런 생각으로 점점 지금 미국 내 법안들을 교정하고 바꿔가고 있는 추세예요.
1: 네.
0: 자 그러면 이거를 이미 돈 그 외환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들을 쭉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일본의 메이저 세 개 은행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우리 셋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발행합시다. 우리들이 각각 스테이블 코인 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봤자 이 큰 쓰나미 못 이깁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해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든 막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그래도 견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1: 네.
0: 이런 흐름들 일본도 관치금융하잖아요.
1: 네.
0: 아유 정부에서 컨펌 없이 이런 행동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정부도 야 지금 급하다.
1: 일단
0: 우리가 다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단 해봐. 이렇게 한 거고요.
1: 예.
0: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금융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발행하려는 것들에 대한 여러 뭐랄까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지금 추세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1년 전과 180도 바뀐 추세입니다.
1: 그래, 1년 전만 해도 그거, 야, 그거 일반 꼭 필요해? 내지는 하더라도 하면 중앙은행이 하면 되지? 부터 시작해서 야, 일단은 좀 일단 제껴놔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1: 미국이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야, 잘못하면 우리가 미국 돈 써야 되겠다. 야,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나 봐요.
0: 그렇죠. 그래서 원래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이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부터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뒤부터

0: 예.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육성하려고 하는 걸로 기조가 바뀌었고.
1: 대통령 바뀐 뒤부터.
0: 그렇죠. 그럼 쟤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노선을 바꾼 거야? 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살펴보니까 야, 이제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될 AI 이용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려는 생각들을 슬슬 수면 위로 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덩치가 큰 영국도 일본도 예.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본토, 예. 유럽 본토도 한 10개 은행들이 또 연합군을 거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유로를 만들자. 그럼 이 디지털 유로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 하자가 이건 벌써 출범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조들이 벌써 큰 나라들도 뭔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얼굴색이 많이 보이는데
1: 네.
0: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이 태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고 에라이 이런 생각까지 심리적인 기조가 많이 형성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아니 경상수지 숫자라든가 수출입의 동향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닌데 싶었는데 너무 큰 지금 낙폭을 화폐 가치들이 보이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1: 아 그러니까 그럼 동남아 국가들은 각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체로는 경제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수선하면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동남아 국가들 돈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들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
0: 예,
1: 말씀인데.
0: 맞습니다.
1: 동남아시아 돈 가치를 어떤 걸로 떨어뜨린다는 건지 이건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0: 네.
1: 아마 2부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렇겠죠?
0: 네. 그럼 2부에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경제 상황 짚어보면서 스테이블코인 이슈까지 듣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메커니즘.
3: 네. 이게 여러 가지 추측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아마 방송 듣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냥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달러 쓰임이 더 높아지니,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그들 화폐 가치가 약해진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 물론 그것도 있죠. 달러가 좀 더, 지금은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예. 석유에 기반한 달러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큰 실물의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석유 살려면 달러로 사 해야 돼라고 하니까 달러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달러 가치가 그래도 유지된다. 미국이 그렇죠. 계속 그 쌍둥이 적자니 뭐니 하더라도 예. 그런 설명이 있죠.
3: 예. 그런데 이제는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달러 기반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돼버리면 이제 AI가 석유와 똑같은 필수제가 돼버리니 그것 때문에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시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릴 텐데 이게 결제를 그냥 달러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견조해지고 동남아 경제는 부실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주 쉬운 메커니즘 하나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진우 나라라는 나라에 방문한 외국 손님이에요.
2: 네, welcome to 이진우 country.
3: 네, 예. 그래서 이진우 나라의 이진우 호텔에 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2: 네.
3: 결제를 했는데 이 결제의 중요성을 지금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딱 결제를

0: 뭐 1박에 좋은 호텔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 냈습니다. 큰 돈 내서 묵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가서 100만 원 냈는데 그런데 이진우 호텔은 갚아야 될 돈이 있었어요. 우리 그 뭐라 할까요? 하청업체 중에 하나에게 100만 원 돈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100만 원 결제를 해버리니 돈 100만 원 들어왔잖아요.
1: 혹시 호텔 경제학 시작하는 건 아니죠?
0: 아유, 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유, 하여튼, 근데 이게 네. 비유를 들면, 네. 비유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엄정한 설명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달리 해석하다 보니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원래 취지가 뭔지 좋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기측이 호텔에서 하청업체인 뭐, 레스토랑 용품 납품하는 업체에 100만원 돈 받은 걸 결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하청업체들은 100만 원 돈을 받았어요.
1: 네.
0: 근데 그 식당 하청업체도 식자재 업체에게 또 돈을 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돈 받은 걸 다시 아, 웃지 마세요.
1: 호텔 경제학이잖아.
0: 그렇네. 자, 들어보세요.
1: 네.
0: 그래서 그 호텔에서 돈 받은 걸로 자기가 다시 식자재 회사에게 돈 100만
1: 좋겠죠.
0: 원을 줬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식자재 회사에게 돈 받아서 지금 결제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그 식자재 회사는 알고 봤더니 자기 식자재 회사도 또 이 호텔에게 돈 줄 게 있는 거예요.
1: 있었겠죠. 네. 뭐 외상이든 뭐든. 네. 뭐든.
0: 그래서 다시 호텔에 100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박정호란 손님이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일정이 바뀌어서 이 호텔에 못 묵게 됐어요.
1: 내지는 뭐 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네. 그냥 나갈래요. 나든 뭐든.
0: 그래서 결제를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해버렸어요.
1: 네.
0: 그러면 아무 경제활동이 촉발이 안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뒷단에 있었던 그 병목 현상들은 전부 다 해소가 돼버렸잖아요.
1: 그렇죠. 외상값들 다 갚았죠, 덕분에.
0: 다 순간 채권 채무부터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있었던 것들이 이 한 번 결제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이 행위만으로 싹 다 해소돼서 결제는 다시 취소됐지만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상황도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수시내에서 다시 건전성이 일부 어떤 회사들은 확보가 돼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
0: 자, 바로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실제 결제 게이트웨이만 갖고 있어도 경제 전반에 우리 경제를 그래서 피가 도는 혈액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 순환의 원활함만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고
1: 돈 도는 데 있어서 나를 거쳐가주기만 하더라도
0: 그렇죠.
1: 내 돈은 아니고 나 어차피 이틀 후에 나갈 돈이지만
0: 네.
1: 이틀 동안 항상 나한테는 돈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내 돈이지 뭐냐 그 얘기군요.
0: 그렇죠. 실제 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이틀이 아니라 두 달, 2년 우리 경제권 안에 그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2초가 아니라 한 2시간 만에 결제가 만약에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결제 시스템들 간의 원활함만
1: 있어요. 그 2시간 동안은 경제가 돌아간 거니까.
0: 그렇죠. 그래서
1: 그 위메프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그래서 고객한테 줄 돈을 자기들이 저수지에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멈췄어. 이제 이 사달이 나서 고객 돈 어디 가서 싸웠지만
0: 네.
1: 멈추지만 않았으면 지금도 고객들 돈으로
0: 굴러가는
1: 거였으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0: 예. 예. 그러니 그동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자기네들 화폐를 통한 어떤 게이트웨이들 뭐 태국 시중은행 뭐 말레이시아 시중은행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전개됐던 것들인데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어떤 형태로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이 돼버리면 그 생태계 안에서만 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블록체인 기반이든 등등 해서. 그러다 보니 게이트웨이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유 어차피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경제 굴러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해당 국가들의 자국 화폐 가치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게 야, 이 나라들이 앞으로 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영국도 일본도 유럽 본토도 대응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 화폐 가치가 이게 뭐 빨리 올라오겠어? 이런 우려는 생겼고 그러다 보니 화폐 가치가 자꾸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 화폐 가치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 동남아 국가는 자꾸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0: 나오는 게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러면 그 말씀은 똑같은 인공지능,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유료로 쓰게 되면, 지금도 이제 유료로 쓰지만, 쓰게 되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로 우리가 결제한다 말이에요?
0: 네.
1: 그거는 이제 한국 돈으로 결제하는 걸 테고.
0: 네.
1: 궁극적으로는 제미나이니까 구글한테 달러로 나가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른바 결제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되면 말씀대로 이제 바로 달러가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0: 네.
1: 평소에 우리가 달러로 환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하고 이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0: 네.
1: 그 말씀이죠?
0: 예. 왜냐하면 예. 네이버나 아니면 우리 뭐 그냥 시중 우리 은행에 어떤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1: 예.
0: 이걸로 결제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호텔을 이용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 글로 들어왔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제미나이 이용하고 일단 네이버에 돈 줬죠. 네이버페이를 썼다면.
0: 네. 그럼 그 네이버페이는 아까 이진 호텔 같이 그
1: 네이버 직원들한테 월급 줬겠죠, 그럼?
0: 네이버 직원한테도 월급 주고 네이버의 하청업체에게도 돈 줄 거 주고 예.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1: 돌다가 마지막에 제미나이한테 돈 넘겨주겠죠.
0: 그렇죠. 그럼 한 바퀴 그래도 우리 쪽 내부에서 돌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국내인데
1: 예예.
0: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뭐 서클이니 테더니 이쪽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돈이 나가버리면
1: 그럼 서클 직원 월급 주게 된다 그 돈으로
0: 그리고 거기 하청업체 가고 그쪽으로 돈 피가 도니까
1: 그 차이
0: 그렇죠.
1: 그거는 결제 업체 매출 차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 그 정도도 크다 아니면 그 정도 차이가 아니다.
0: 그것도 굉장히 큰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어난 변화들 중에서
1: 예.
0: 뭐 그 요인도 하나 있고
1: 어허.
0: 또 다른 요인은 이제 경제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 비중이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AI 기업들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1: 예, 예.
0: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회사를 차렸는데 매출이 한 천억 원대 되는 회사라고 쳐보겠습니다.
1: 얼마나 좋을까.
0: 그러다
1: 예,
0: 보니
1: 예.
0: 종업원 숫자도 많고 협력회사도 많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종업원 숫자만 하더라도 인건비로 우리가 연간 지급하는 돈이 절반 정도 돼서 500억 원 정도 인건비 지급하는 회사다.
1: 네.
0: 천억 매출해서. 그러면 500억 원 정도 우리 국내에 낙수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진우 형님이 저한테 와서 야 정화야 우리도 이제 AI 전환하면 회사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AI로 싹 다 전환하고 직원들 대신 로봇 도입하고 우리 그 사무직은 AI 에이전트들 써 하신 거예요. 그러면 500억 인건비를 지급했던 돈이 500억 AI 사용료로 바뀌어버리겠죠.
1: 다 이제 구글한테 줘야 되죠, 그 돈.
0: 그러면 국내 경제에서 500억이 국내 경제가 아닌
1: 맞아요. 맞아요.
0: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0: 바로 이런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그건 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효과가 아니라 AI의 효과죠.
0: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개되는 흐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으니 야 이들 나라들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
1: 아,
0: 이런 중장기적인 전망이 있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0: 예. 예. 자 그래서 뭐 코인도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자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거기다가 또 얹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웠을 때는 뭔가 큰형님이 딱 와가지고 어렵다며 내가 좀 도와줄게 해줘야 되는데
1: 네.
0: 모두 지금 큰형님들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동남아 도와주는 큰형님이 누구였는데요?
0: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와서 도와주는 척하려는 게 일본이고 나머지 중국은 야 이게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1: 요즘.
0: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1: 네.
0: 일단 중국도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판매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 대상지로 중국이 영순위로 생각한 곳이 아마 동남아시아 시장인 것 같아요. 이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뭐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남아 인구들에게,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최강 경제 강국은 어딥니까? 했더니 동남아시아 국가들 국민들 중에 55.9%가 당연히 중국이에요. 하고 설명을 했고
1: 예.
0: 미국이라고 답변한 국민들은 15.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이미 상당 부분 이 설문조사 하나로 대변하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미 중국

0: 이 자기 물건 더 싸게 만드는 발주처를 동남아시아에 부탁을 했고 또 자기 물건을 파는 곳을 동남아 시장으로 선정을 했고 해서 네. 동남아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1: 예.
0: 사실 그것 때문에 동남아 경제가 또 단기간에 살아나지 못해서 동남아시아가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저평가될 거라고 보는데요.
1: 예.
0: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이 과잉 설비 투자를 했던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걸 헐값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태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이게 바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제조품의 범람 때문입니다. 이 범람이란 단어는 태국 일간 신문들이 자주 썼던 단어를 그대로 제가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중견 기업 이상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망한 이유가 중국산 저가 철강과 제조업 그 품이 넘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다 팔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역시도 중국의 과잉 생산품이 넘어오다 보니까 2025년 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만 4만 2천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일부는
1: 예.
0: 중국산 물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정도로 중국 물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중국 입장에 돌아와서 본인이 동남아시아를 뭐 아우르는 큰형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내가 신경 쓰는 나라인데 좀 어려운 것 같으네. 원조 좀 해줘. 네. 이렇게도
1: 예,
0: 하고
1: 예.
0: 그 달라도 차관 형태로 좀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준 적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이들 국가에 그럼 어렵네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지속적으로 저가의 물건을 내다 팔 뭐랄까 모색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큰 형님에게 도움을 못 받는 거죠.
1: 조금 더 거칠게 기억하면 형님들이 다 제코가 석자들이시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자동차 왕국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어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태국에서 물건 만들거나 태국에서 자동차 부품 만들어서 그 자동차 부품 교체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에 막 나눠주고 했었던 예, 거점 역할을 예.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면서 태국의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생태계도 완전히 부실해진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들이 왜 이렇게 부실해졌느냐 했었을 때 바로 중국의 큰형님의 어떻게 보면 공략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로 일단 동남아 국가들 전부 압박했죠.
1: 네.
0: 너희들 지금 중국 제품 판매 수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다 관세 부과할 거야. 하면서 그다음에 양자 간에 각각 딜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폭 양보한 국가들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포섭을 일분했어요. 이 얘기는 큰형님이니까 무조건 아이 중국하고 이렇게 놀지 마. 내가 니들 물건 사줄게. 내가 니들 경제들 잘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윽박을 지른 거거든요. 그리고 양보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 미국에게서도 오히려 도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나마 기웃기웃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본입니다.
1: 일본은 좀 도와줄 만한 형편이거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새로 생겼거나 그래요?
0: 사실 어떤 의미에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건 제 개인 판단인데 정말 찾아갈 데 없었구나. 왜냐하면 일본의 도움을 부탁했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때문에 야 이걸 일본에다 부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하면 일본과 일본은 비축류가 좀 있거든요.
1: 예.
0: 비축류 수합을 하자고 일본을 찾아간 거예요.
1: 오?
0: 일본도 사실 석유를 전량 거의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1: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비축류 수업 MOU 맺었어요, 최근에.
0: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좀 어디서 저기가 캐와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1: 같은 비축류를 여러 나라랑 지금 MOU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일본은.
0: 그러니까요. 다들 뭔가 국가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예.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아시아에서 좀 뭔가 튼실해 보이는 큰 형님이었던 분이 일본이다 보니 일본을 찾아가서요. 필리핀, 베트남이 일본 석유 비축 협력에 공식 협조를 해주길 요.

0: 초청을 했고 인력의 일본의 전략 비축유를 아세안의 일부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긴급 전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ADB가 이미 인가가 어느 정도 나서 가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프로젝트가 조만간 이건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버렸어요. 이것도 서류 내야 되고 저것도 서류 내야 되고 저것도 서류 내야 되는 걸 대폭 간소화해서
1: 예.
0: 빨리 해라. 그냥 니들 정도면 할 게 뻔해 보이니 다 간소해 줄 테니 빨리 에너지 전환해. 이런 것들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좀 부탁해 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어렵다고 하고 이러니 본인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세안 플러스 3개국이 공동 외환 보유 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점점 귀결되고 있는 게 지금 동남아시아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본인들끼리 의지하는 걸로
0: 그렇죠. 그러니 네. 외환 시장에서 이들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들여다봤을 때
1: 불안하지.
0: 야, 얘네들 이거 답을 못 찾고 있네. 아니 일본 가서 석유 좀 얻어올라라고 하는 게 사우디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1: 이 나라가 좀 살아나려면 이른바 큰 나라들이 좀 여유롭고 자비로워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멀리 내다보고 도와줘서 그 햇빛을 쬐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경쟁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자니 중국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네요.
0: 네.
1: 동남아시아가.
0: 네.
1: 산업 발전 단계에서 중국이랑 많이 부딪히네.
0: 많이 부딪히죠. 그리고 사실 중국과 어떻게 보면 합작을 하거나
1: 예.
0: 중국의 하청으로 물건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의 1등 수출지는 다 미국이었는데
1: 예.
0: 미국이 또 이렇게 태클들을 거니 그러니 야 양쪽 사이에서 샌드위치 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1: 예.
0: 그런데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제조 거점이나 생태계는 산업 실질 부분의 생태계는 중국이 다 야금야금 먹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이 가장 우려되는 강국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아 그러면 금융과
1: 예.
0: IT와 소프트웨어로 나는 역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AI 이용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도 절대 미국이 우리는 거긴 이제 중국 거니까 포기했어요. 이런 논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그럼 자기 물건 팔 거 별로 없는 동남아시아 입장에서는 좀 전반적으로는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옛날 기억이라 지금하고는 별 관계는 없나요? 우리나라가 1997년 뭐 98년 외환위기
0: 네.
1: 기억하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위기가 그때를 떠올리면 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겪은 것부터 시작해서 요게 이제 전염돼서 야, 한국은 괜찮아? 뭐 그러면서 야, 뭐 괜찮고 뭐 일단 돈 빼 뭐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불붙었다고 그러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요즘 이 동남아시아들 불안불안하고 들썩들썩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0: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율 아니겠습니까?
1: 예.
0: 바로 이제 그 관점에서 저도 동남아시아 국가를 먼저 찾아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IMF 때도 거기서부터 뭔가 트리거가 생겨서 우리까지 넘어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면 요즘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폐 가치는 어떤 수준인지 또 어떤 국제적인 여건에 있는지 봤더니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동아시아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좀 미리 예방책을 만들어놔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예방책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요즘 1,500원을 넘어가 버린 수준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겠고요. 아니야 이것도 우리나라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 예.
0: 그럼 뭐 조금 다시도 안정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설명을 좀 드리면
1: 예.
0: 지금까지 해외 여러 국가들 얘기했었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연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시중 3개 은행이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은 시중 한 10개 은행이 연대를 하고, 그리고 다른 또 다른 국가들도 뭔가 연대를 좀 해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참 우리나라만큼 외로운 나라가 없어요. 유럽은 EU라고 똘똘 뭉쳐 있고,

0: 예.
1: 그래도 아세안은 본인들이 아세안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 등치가 작긴 하지만 같이 뭉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런 걸 통해서 외환 보유고도 같이 쓰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미국도 뭐 서로 울고 웃고 같이 하는 사이긴 하지만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세 개 나라가 연대해서 옛날 나프타죠. 예. 서로 그래도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사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적 블락 아니면 공동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 급한 불 있었을 때 어디 달려가서 도움 요청하기가 막막한 거죠.
0: 네.
1: 그나마 일본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원유 수합 우리도 해보자 했더니 일본이 야 너도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의 탄탄한 연대를 꿈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 도와준다 하더라도 파격적인 수준과 엄청난 양의 도움은 아니겠죠.
0: 예.
1: 자 그러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분야의 외교적인 의미에서의 고립무원이었구나.
0: 예.
1: 이런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저도 이게 무조건 도입하자라는 생각 아닙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냐하면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그잖아요. 기존 금융회사들.
0: 중복 투자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기존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고요. 그건 당연히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영국은 우리 같은 그런 걱정 없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는 거겠지. 그분들은 그냥 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해봐.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 당국들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쓰나미에 대응을 해가고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바뀐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금융 생태계에 우리는 그럼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했을 때 속도가 너무 늦는 거예요.
0: 근데 우리나라도 금융정책 전문가들 많을 텐데 일본과 영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건지를 설명을 못하고 야 걔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겠지가 우리의 최선이에요?
1: 아 이게 실제 이제 현장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나 큰 포럼들을 나가보면요. 100% 장점만 있고 100% 단점만 있는 제도가 전 세계 어디 있을까요?
0: 그런 게 어딨어요, 당연히. 네. 그러나 그 장단점이 뭔지는 우리도 알고 해야지.
1: 예.
0: 설명하다가 설명 안 되면 영국, 일본도 생각이 있겠지. 우리 따라하자가 그게 설명이냐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예.
1: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다 확인이 끝났어요. 다 알아요. 네. 뭐 그래서 새로 과장님 오셨다고 해서 똑같은 거 또 설명드리고 똑같은 비슷한 공청회 또 하고 그것까지 다 했어요.
0: 우리가 제일 마음에 걸려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미국보다 더 먼저 가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1: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키맨들. 정책도 결국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요.
0: 그 말은 그분들을 설득 못한다는 뜻인데 하자는 분이.
1: 아닙니다. 그게 설득 못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다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다 하더라도.
0: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1: 그러면 단점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결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민간은 또 대응하거든요. 근데 장점 때문에 하자라고 하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민간도 대응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면 그 사이에 장단점이 크게 뭐 개선되거나 바뀌는 거 소소한 거 변화도 있겠지만 결정에 대한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완벽하게 단점이 생겼을 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완벽하게 못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도
0: 네 동남아시아 여행 갔던 것 같네. 아이 재밌어라.
1: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0: 야외 염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반도체라는 핵심 국책 사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을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존하면 또 다른 지역 갈등만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 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전력, 인력, 부지, 소부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물만 얘기하느냐며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 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 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국민의힘이 용수 부족,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못 먹는 감질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그동안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용수 인프라가 없었던 것은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 정권들이 호남을 농업기지로만 한정하여 첨단 산업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발전에 싹을 자르려는 맹목적인 비난은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획기적인 기술 호황 속 상생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무력 충돌에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면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 해군 다섯 함대가 주둔 중인 바레인은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에 서명한 지 9일째가 되는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싱가포르 상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자 이를 계기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108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경비 행기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끝으로 날씨.

0: 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4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전주 30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에 공색과 군색이 있습니다. 공색하다는 아주 가난하다는 뜻일 땐 공색한 살림처럼 쓰고, 말이나 행동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부족하다는 뜻으론 공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니은 받침에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딱하다는 뜻일 땐 군색한 살림처럼 쓰고, 떳떳하지 못하고 거북하다는 뜻으론 군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문맥에 맞게 골라 쓰는 말, 공색과 군색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미국의 락밴드 토토의 데뷔곡이었던 이 노래가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 토토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루카서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지금 라디오에서 너희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얼른 라디오를 켜보라고요. 그때 스티브 루카서는 속옷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라디오에 나온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키보디스트 데이비 페이지는 더했어요. 보컬을 맡은 바비 킴볼이 이 곡이 라디오에서 나오자 데이비 페이지에게 들어보라고 전화를 했다는데 라디오를 켜려고 가다가 그만 넘어졌다고 하거든요.

6월 27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토토 홀더 라인이었어요. 김남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재밌죠? 보통 제가 이 첫 곡을 소개해드릴 때 이 골든디스크를 여는 이야기로 첫 곡에 얽힌 이야기들을 종종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노래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노래가 처음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 이 토토 멤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 되게 인간적이지 않나요? 막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라디오에 나온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막 라디오 켜려고 사실은 내가 녹음하고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걸 그걸 듣겠다고 라디오를 켜려다가 넘어지고 막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 토토 멤버들이 그 세션으로 굉장히 좀 활약을 했었던 뮤지션들이 모인 거라서 그전에도 음악 활동을 계속했고 자기 음악이 이렇게 세상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런데도 막 우리 이름으로 발표한 첫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온다, 방송에서 나온다. 이것 자체로 이렇게 감격할 일인가 싶게 굉장히 감격한 느낌이죠. 오히려 그 음악 한 곡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감정의 진폭이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짐작도 들기도 하고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정말 실력 있는 뮤지션들도 한 땀 한 땀 힘들게 만들어서 그리고 힘들게 방송에 송출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귀까지 들리게 만든 그런 좋은 음악들 고르고 골라서 골든디스크에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용한 신청곡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요.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글을 좀 길게 쓰고 싶으시다거나 사진 같은 거 첨부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시간과 상관없이 글 남기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절세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선형성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7: 우와,
6: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권희경님 신청곡이었어요. Wham, Everything She Wants 였습니다. 7759님, 소통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지금입니다. 나나무스구리의 사랑의 기쁨, 평안하게 듣고픈 마음 두 손에 올려요 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예쁘게 골라서 쓰세요. 소통,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평안하게 두 손에 그 마음을 올린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말이 사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서 잘 정리한 다음에 가장 나다운 언어를 꺼내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문자로 쓰든 사람들한테 말로 표현하든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어떤 성격이나 성정이나 그때의 그 느낌이 이 언어에 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759님의 문자를 보고 있자니 와, 정말 정갈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짧은 문장 아래서 다 느껴집니다. 나나무스크리의 사랑의 기쁨, 저도 평안하게 들으시라고 정말 깨끗한 어떤 손님용 접시에 담아가지고 접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1403님, 낙원상가 1층에서 공연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서 노래를 하신 분이 여러 가지 올드팝도 많이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었던 For Sentimental Reasons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공연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 가수분의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뭐 라디오에서 들을 때, 그리고 내가 음원으로 들을 때, 앨범이나 그 LP, 바이닐로 들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들을 때, 똑같은 노래인데도 그 느낌이 다 달라지죠. 저는 음악이 항상 좀 여러 가지로 신비로운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노래인데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듣는 감동이 저는 가장 크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감동은 1403님이 그 현장에서 들으셨던 것에는 미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노래 가장 유명한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라 피지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먼저 나나무스구리의 사랑의 기쁨부터 듣고 이어듣죠. 블레즈 다무흐.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비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1961년생 아일랜드 가수 애니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니아는 아일랜드 전통음악이죠. 켈틱 음악 위에 뉴에이지와 팝을 섞은 노래를 들려줬는데요. 그 시작은 1987년 첫 앨범에서 선보인 첫 싱글 I Want Tomorrow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나 앨범은 처음부터 막 큰 반응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든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작을 발판으로 이 집에서 오리노코 플로어가 아일랜드와 영국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애니아가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Anywhere Is라든가 Only Time 같은 음악들로 신비롭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가진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들려줬었는데요. 그런 애니아가 현재까지 발표한 마지막 앨범은 2015년에 선보인 8집이었습니다. 아, 벌써 앨범이 나오지 않은 지 10년이 지났네요. 이 8집 앨범에서 들려준 첫 싱글이자 또 마지막 싱글 Echoes in Rain이라는 곡인데요.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싱글이 예, 10년 전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시간 차이가 있는 데뷔곡하고 최근 싱글을 같이 들어보면 그 가수 목소리가 좀 변화한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요. 네, 애냐는 음악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소리가 영원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중간이나 뭐 특별히 변화가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도 이건 애냐다. 한 100m 달리기 하다가 들어도 이건 애냐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들어도 이건 애냐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것도 참, 네,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음악이 신비로워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애니아의 데뷔곡 I Want Tomorrow.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15년에 나왔습니다. Echoes in Rain.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애냐의 데뷔곡 I Want Tomorrow.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에 나온 8집 앨범에서 Echoes in Rain 들었습니다. 7443님,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아주 예전에 낮 11시에 방송하셨을 때는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못 들었는데 자정으로 바뀌고 또 밤 11시로 한 번 더 바뀐 이후로 저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게 되네요. 항상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하나 남깁니다. 커팅크루 I Just Died In Your Arms. 특별히 2020년에 나온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020년에 나온 오케스트라 버전 원곡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데 역시 우리나라에 이 음원이 정식으로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저작권상 방송에서 들려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쉬워요. 어저께 휴먼리그 노래도 그래가지고 다른 노래로 대신 전해드리기도 했잖아요. 약간의 이 좀 방송이라는 것이 좀 복잡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커팅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원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오케스트라 버전은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좋겠고 또 언젠가 방송에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되면 그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디스크가 밤 11시로 오면서 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낮 11시에 할 때는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주시기는 했는데

확실히 낮 시간대에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분하고 밤 시간대에 들으실 수 있는 분하고는 굉장히 좀 그 생활 리듬이 많이 다른 분들이어서 청취자가 겹치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밤 12시보다는 그래도 11시가 하루 마무리하는 데에도 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찍 하니까 여러분들 수면하시는 데에도 약간 좀 더 도움이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 밤 11시로 온 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덕분에 7443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자, 커팅 크로의 I Just Died in Your Arms 이 노래와 함께 김학규님이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이어서 드릴게요. 먼저 커팅 크루의 노래와 연주부터 만나보시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2412님이 골라주셨어요. Will to Power의 I'm Not in Love. 텐시스의 음악을 다시 불렀죠?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입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의 영향으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상청은 현지 시간 27일 오덴세의 기온이 36.6도로 측정돼 187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연중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북서부 독산이에서 수온주가 40.6도까지 올라 2012년 관측된 연중 최고 기온 기록인 40.4도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이른바 오메가 열덤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폭염이 중부 유럽을 거쳐 발칸반도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108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출동해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오후 단발 2인승 경량 스포츠 항공기 한 대가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면서 기내에는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으며 조종사는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 대구 16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 등 일부 중부 지방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이 5에서 30mm, 충남 북부 지역이 5에서 20mm로 예보됐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글을 쓰고 노래하는 이랑 작가의 새 책, 엄마와 딸들의 미친 연애 역사에는 읽다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장면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시간의 기록을 읽은 사람들은 종종 작가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도 했답니다. 이랑 씨 인생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작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도 저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상처와 실패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랑 작가는 그 아픈 시간을 지나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도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내는 일. 어쩌면 삶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이랑 작가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제목만으로도 파격적인 신간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님의 깊은 속 마음까지 풍성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선용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0: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말과 글 그리고 노래로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을 풀어내주시는 아티스트십니다. 정규 앨범 윤윤슨, 신의 놀이 늑대가 나타났다를 발표하면서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영화 연출을 전공한 뒤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고요. 또 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은 책으로는 대체 뭐 하자는 인간이지 싶었다, 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기타를 작게 치면서 등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 에세이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요. 이랑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0: 아, 동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은
1: 네,
0: 처음입니다.
1: 저는 제가 사는 동네 자부심이 있어서.
0: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라디오 출연은 혹시 얼마 만이신가요?
1: 잘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라디오 출연이 그렇게 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가지고.
0: 그럼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과성님을 보고 싶어서 왔지요.
0: 아, 정말요? 저도 오늘 이랑 작가님께서 게스트라고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도 일요일에 달려왔습니다.
1: 네, 마찬가지입니다.
0: 네. 작가님이 최근에 펴내신 아주 강렬하고도 뜨거운 신작의

0: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제목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먼저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이 책은 2021년 12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저희 언니의 죽음 이후로 제가 4년 정도 쓴 책이고요. 너무 소중한 사람을 상실한 뒤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 책 서문에 쓴 것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써서 엮은 책입니다. 일본에서 먼저 책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작년 가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초에 대만에서 발표를 하고 한국에서는 가장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신간 발표 관련한 행사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한국에서는 언제 정확히 나온 거죠?
1: 3월이었나?
0: 네.
1: 아, 3월인가 봐요. 네. 네. 초판 3월.
0: 하긴 이제 해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한국에까지 도달했군요. 그런데 놀라웠던 부분이 이 책이 원래는 한국에서 출간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떻게 맞아요. 된 건가요?
1: 이 책 제목과 동명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원고이고 그 원고는 일본 문예지에 맨 처음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쓴 한 편의 원고였어요. 그때 주제가 엄마였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궁금해했던 질문을 엄마한테 하면서 그 원고가 시작이 돼요. 그거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엄마가 이 얘기에 가족의 내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셨고 제가 이거는 그러면 일본에만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쓴 거라서 그 문예지 원고가 나온 이후에 일본 출판사에서 먼저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한 4년에 걸쳐서 쓰면서 그냥 저도 너무 당연하게 아 이거는 일본에만 내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한국의 수많은 엄마와 딸들이 읽어야 가장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4년간 저도 모르게 지키고 있었던 한국에는 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 쓴 원고를 가지고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협의를 해서 무사히 한국에 내게 됐습니다.
0: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은
1: 너무 쉽지 않았어요.
0: 큰 산을 계속 넘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되었을 때 뭔가 해방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있었고 네. 저는 이 해방감을 꼭 글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창작자분들, 창작자가 아닌 분들도 어떻게든 이 해방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국내에서 말이나 노래를 하는 것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뭔가를 발표했을 때 이거를 가장 가까운 뭐 친구,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무래도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0: 그쵸.
1: 근데 그것이 아, 나 외국에다만 내는 거니까 아무도 안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쓸 때 너무 자유로웠어가지고 나중에 자유로운 상태로 쓴 것을 한국에 발표할 때에는 편집에 들어갔어요. 엄마의 검열이 들어갔고
0: 아 그렇죠.
1: 네, 이제 편집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교정교열을 하고 어느 정도 편집이 들어갔는데 쓰는 순간에는 진짜 자유롭게 썼던 그 느낌이 정말 해방감 그 자체여서
0: 네.
1: 그 기분을 다른 창작자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0: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내밀한 가족사가 담겨 있어요. 읽다 보면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인터뷰 형식에 임하실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정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좀 전에 말씀드린 1년에 책을 내는 과정을 굉장히 제가 지금 어려

0: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1: 네.
0: 사실 과정에서는 드자비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1: 느껴져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어요.
0: 아, 뭐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어쨌든 이 책을 내는 것에 동참을 했냐 하면 그 드자비의 과정에서 거의 결론에 다다랐을 때는 저도 엄마도 너무 지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마는 내지 마라. 저는 내겠다. 이것으로 이제 싸움이 됐는데 엄마 70이 가까운 엄마 입장에서는 40대인 제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린 네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한 20년 후에 나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논리는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나는 이 시간에 살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라고 한 사람들이 이 기간에 나를 살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한테 고맙고,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그렇다면 나도 글을 써야겠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나의 글도 한편 실어달라라는 요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같은 가족이지만 이것을 겪고 있는 이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보다는 더 훨씬 산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넣게 해달라라고 해서 다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엄마가 글을 쓰실 때까지 7개월을 기다리는
1: 그런 과정이 또
0: 네,
1: 있었군요.
0: 모두가 홀드하고 7개월을 기다리는 그런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책 내용도 읽은 사람으로서 정말 감명 깊게 읽었지만 이 과정을 작가님께 직접 들으니 더욱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이 책에 관련된 굉장한 호기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손길로 마지막으로 담긴 이 한국판 제목이 뭘까요?
0: 이랑 엄마 김경영의 이야기라는 별책으로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글한편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한 편을 한 서문 정도의 길이로 생각을 했어요. 한 A4 한장 반에서 두장 정도의 길이를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이 걸리게 된 연유는 아마 엄마도 어떤 글이 나오실지 잘 몰랐던 것 같고 일단은 자신의 탄생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굽이굽이 긴 세월을 거쳐 컴퓨터를 못 하시기 때문에 손으로 쓰셔서 한 A4 19장을 7개월 동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19페이지에 쓰시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별책으로 따로 만들기로 하고 이랑 엄마 김경영의 이야기라는 별책으로 초판에 같이 나왔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현재는 그 별책이 다 소진돼서 무료 전자책으로 배포가 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전자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19페이지에 달하는 어머님의 말씀도 들어야 뭔가 이 이야기가
0: 완성돼요. 정말.
1: 엄마와 딸들의 역사가 완성될 것 같은 그런
0: 맞습니다.
1: 느낌이 듭니다. 저는 라디오 북클럽을 하면서 정말 일주일에 한 권씩 매번 책을 읽고 있지만 이번 책의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경험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 새로움일까 읽으면서 또 따로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일단 책 내용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작두를 탄다는 아티스트로서의 이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작두를 탈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한 3, 4cm 정도 되는
0: 네.
1: 두께인 책을 한 번도 집중을 흐트리지 않고 핸드폰도 한 번도 안 보고 시간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책을 온전히 집중해서 읽는 건 저는 독자의 작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렇게 읽으셨어요?
1: 네.
0: 너무 신기하네요. 이 책은 제가 요즘 북독

0: 하면서 북토크를 뭐 일본, 대만, 한국에서 다 하고 많은 독자분들의 책 읽는 속도에 대해서 되게 다양성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읽으시는 분들도 드물어요. 어떤 분들은 각자의 아마 트라우마나 트리거가 영향이 있을 텐데 저를 너무 잘 아는 친한 친구여도 한 서문만 읽고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저한테 사과하고 나는 지금 나의 상태로는 나는 이거 못 읽을 것 같아. 하고 나중에 내가 좀 안정되면 읽을게라는 분도 있고 뭐 너무 오열을 해서 그냥 막 물바다가 눈물바다가 되면서 고생하면서 읽는 분들도 있고 어떤 장녀분들은 제 언니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차녀의 입장에서 장녀 얘기를 썼으니까 장녀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저도 막 눈물이 나지만 당사자 장녀들은 비슷하니까 오히려 아 그렇지 뭐 이렇지 뭐 하면서
1: 덤덤하게 되는군요.
0: 읽다가 고양이가 나오는 부분에서 오열하시고 그런 다양한 흐름으로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장녀라는 게 요즘 말로 K장녀라는 말도 있고 어떤 한국 문화 안에서만 특정된 이런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권에서도 비슷한 공감을 해주시는군요.
0: 너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1: 또 첫째 딸만이 가진 그런
0: 대만에서는 장녀병이라는 똑같은 워딩을 쓰고 그런 제목의 소설도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독자들의 후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읽는 게 고통스럽지만 멈출 수는 없다. 라는 게저 또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 마음으로 저도 작두를 타면서 끝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특히 언니의 죽음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0: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달라진 건 당연히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제가 막 해온 작업이나 작품들에서도 죽고 싶다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생을 감각하는 게 어려웠고, 너무 고돼서, 누구보다 먼저 죽고 싶다고 맨날 노래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고, 지금 40대를 맞이하였고, 저의 언니가 맞이하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몇몇의 아주 친한 친구들도 30대에, 20대에 사망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걸좀 체감을 하게 돼요.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굉장한 큰일이구나를 체감하면서 여전히 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걸 느끼고 있는 저라는 존재를 좀 감각하면서 살게 된 것이 좀 변화랄까? 이전에는
1: 그렇군요.
0: 그런 감각 자체도 다 차단해버리고 정말 멍한 공기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었는데 지금은 그 감각 자체를 느끼면서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구나 나는 큰일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뭔가 단명할 거라고 예전부터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단명의 정의가 29살이래요. 저는 많이 지났고 1학년도
0: 네.
1: 많이 지났고
0: 많이 지났는데, 막, 예술 직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1: 그쵸.
0: 천재들은 20대 때, 27살 때
1: 맞아요.
0: 죽는다든지. 근데, 마치 굉장히 비극적 인생을 빨리 살고 짧게 끝내는 것이

0: 이 예술인의 숙명처럼 막이 예술 문화계에 울려 퍼지고
1: 그쵸?
0: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살아있는 게 진짜 어려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1: 맞아요.
0: 이것을 계속 느껴보고 싶다라는 희망 같은 게좀 생겼어요.
1: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0: 최대한 길게 살아서 끝까지 느끼는 것으로.
1: 맞아요. 진짜 옛날 얘기 끝까지 하면서
0: 네.
1: 막 2030년대생들한테도 옛날 얘기 해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0: 맞아요.
1: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북클럽 숏에서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랑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저와 이랑 작가님께서 직접 고른 책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회사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2: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랑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책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랑아, 나 이거 작성해서 캐나다랑 한국 사촌들한테 다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안녕,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지? 한국의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병도 많아 많이 아프셔서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나와 우리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책임지고 돌보는 중이야. 엄마 아빠도 나이가 많고 돈을 안 버시니 병원비는 모두 내가 냈어. 최소 500만 원 이상 내가 지불한 것 같아. 우리 윗세대에서의 갈등은 너무 복잡하고 나는 모르겠고 할머니의 손주들은 다들 동등한 상황인데 왜 나 혼자 이렇게 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지 억울해서 너희들도 어떤 생각인지 알려줘. 이번에 할머니가 퇴원하시면서 15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이 없어서 엄마가 사채를 쓴다고 협박해서 내가 또 지불했어. 일단 그 돈이라도 우리끼리 나눠서 지불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전화주면 알려줄게. 너희도 생각과 양심이 있다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그럼 안녕. 물론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 드디어 언니가 장녀병을 탈출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장녀병 탈출, 인간 이슬인생 화이팅! 이라고 답장을 보내며

0: 언니의 걸음마를 응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언니는 7월에 내게 보여준 문자를 사촌들에게 곧바로 보내지 않고 계속 다듬어 나갔다. 그렇게 글을 다듬기만 하다 5개월이 지나서도 사촌들에게 보내지 못하고 12월에 죽어버렸다. 언니가 단정하게 다듬어 완성해둔 글은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언니의 핸드폰 메모장에서 발견했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언니의 수정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골라왔습니다. 어떤가요?
1: 저는 이걸 텍스트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로 듣는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슬프네요.
0: 저도 읽기만 했지 골라왔지만 막상 읽으면서 이상하게 너무 현실적이고 지긋지긋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부분을 골라오셨을까 궁금합니다.
1: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게 결론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챕터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것이 전부라는 챕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후반부를 골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내내 고민하다가 1부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냥 이 존재함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동시에 압도적이고 살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쓴 내용입니다. 인간 종은 약하고 그래서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민감하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까지도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괴로워한다. 매 순간 죽음을 감지하고 그 감지력이 있기에 생성된 능력과 함께 살아간다. 이야기도 그 능력의 하나다. 인간종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갈구한다. 나는 그게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 하나의 데이터로는 풀 수 없는 무섭고 심각한 사건 사고가 동시에 수없이 벌어지는 곳이 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종은 조심하기 위해 자신의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수집한다. 나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인간을 좋아한다.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하는 인간이 좋다. 살아나가는 두려움을 아는 인간이 좋다. 살아갈 방법을 무언가에 의탁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려는 인간이 좋다. 자신의 방법을 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좋다. 더 탁월한 방법으로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 좋다. 말과 글이 좋다. 말과 글을 좋아하는 인간이 좋다. 겪지 않은 이야기로 끝없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좋다. 나는 인간으로 현재 존재하는 인간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다음을 살아갈 인간들을 상상하면서.
0: 잘 쓰신다. 아니 읽을 때도 느꼈지만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명문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참 아이러니해요. 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과 고양이까지 존재하는데 이 작가님의 쓰시는 삶의 의지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저도 이렇게 제가 삶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글을 쓰면서 저도 스스로 되게 놀라워하면서 알게 됐고 거기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0: 아까의 어떻게 보면 질문을 다시 이어서 답해 주시는군요.
1: 이 책을 이제 출간해 주신 이야기장수 출판사 대표님이 어떤 작가들한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낼 수 있는 책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책이 저한테는 그런 책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0: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1: 저도 5년 전에, 딱 2021년에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그냥 은연중에 얘기하다가,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써버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 5년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구나. 새삼 제 자신한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세월도 저는 참 애매하면서 잔인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세게도 썼지만, 그때, 그 일, 이런 식으로밖에 죽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언니가 죽었다라든지, 딸이 죽었다라든지, 그런 말들을 일상에서 꺼낼 수 있게 되면서, 저도, 아, 시간이 흐르면 말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날이 올줄 몰랐는데 하면서 체감을 하게 돼요.
1: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노래로도 또 책으로도 이렇게 남기신 점이 저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럽고 일학님만이 할수 있는, 그리고 딱 이때만 할수 있는 일학님의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랑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가요?
0: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주 작가이신 현홍아선님이 그리신 책 그곳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1: 아,
0: 그냥
1: 정말요?
0: 오로지 종이에 연필로만 그린 그림책인데 이 책을 어떻게 제가 만났냐면 요즘에 계속 북토크를 하면서 다니는 중인데 제주도에 제가 한 13년 만에 갔어요. 제주도에 북토크를 하러 서점을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서점원 분이 이 책을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저한테 건네준 책이 이 그곳에서라는 그림책이었어요.
1: 제주도에서 만난
0: 네,
1: 굉장히 운명 같은 책이군요.
0: 그냥 그분이 한번 보실래요라고 했는데 그림책이니까 뭐 가볍게 한 이렇게 넘기기 시작했는데 아까 아성님이 제 책을 작두 탔다고
1: 네네.
0: 하셨잖아요. 제
1: 네.
0: 책을 읽으면서 작두를 타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작두를 탔어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그림을 보다가 어느 장면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건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제 책을 막 4년 동안 제가 좀 죽기 살기로 쓴 것처럼 이 작가님이 이걸 죽기 살기로 그렸다는 게 너무 알게 되는 압도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서 책을 들고 일어나서 서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1: 너무 궁금하다. 근데 얘기하진 마세요.
0: 네, 얘기
1: 직접
0: 안
1: 사볼
0: 할게요.
1: 거니까.
0: 근데, 내용은 이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해녀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서 해녀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서사가 나옵니다. 주인공과 그의 엄마와 그 엄마의 엄마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더, 제 책하고의 연결고리도 더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 정말 밀도가 높고 압도적인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 저는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았어요. 저는 너무 언어를 다루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집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어가 없이, 말이 없이, 텍스트가 없이, 여기까지 날 데려갈 수 있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했고, 또한 이 작가님이, 오랫동안 다른 직업을 하셨어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시다가 만화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고, 이 책이 저는 첫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많은 독자를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제주에 엄청난 작가가 계시다는 걸 이번에 발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라디오에 출연한 김에 꼭 소개하고 싶었고, 아성님한테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이런 책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0: 네.
1: 현홍아선 작가의 그림책 그곳에서였습니다.

0: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1: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너무 짧았고 너무 아쉽습니다. 가고 싶지 않네요.
0: 저도요. 오늘 대화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앞으로 이랑님이 2070년에도 아, 나 망원동에 사는 이랑인데 옛날에는 망원동에 이런 게 있었어. 네. 이렇게 얘기할수록 정말 장수하시길. 장수하면서 텍스트로든 노래로든 무엇으로든 다 우리에게 많은 빈 공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성님 오늘 처음 뵙지만 많이 뵙고 싶고요. 저도 언제나 씩씩하게 열심히 살 테니 아성님의 씩씩한 모습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0: 네.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GPT.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죠. 김세윤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안 그래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500일의 썸머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500일의 썸머 덕분에 알게 되어서 제가 산 책이 이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영화 속에서 톰이 썸머에게 이 책을 선물하죠. 자기가 읽고 있던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을 썸머에게 선물해요. 거기서 이미 톰은 틀린 거예요. 썸머가 좋아하는 걸 선물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는 데서 이미 톰의 연애는 이미 뭐 결말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또 어쨌든 영화 속에서 주인공 톰은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던 청년인 것이고 그 톰이 읽고 있던 책이 행복의 건축이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궁금해서 저도 사보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책을 읽고 있더군요.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알랭드 보통이고요. 저 사실 고백하자면 알랭드 보통의 소설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소설을 쓰신 소설가인데 소설보다는 그 사람이 쓴 에세이들이나 그쵸? 다른 인문학 서적을 주로 읽게 되었죠. 여행의 기술. 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 좋아했고 또 불안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고 제가 기억하는 책 중에는 공항에서 일주일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아마 히드로공항,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아예 알랭드 보통한테 책을 써달라고 의뢰를 해서 공항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서 그 책을 쓰게 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정말 알랭드 보통 덕분에 공항이란 공간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행복의 건축도 바로 그런 경험을 좀 선물하는 책이고 사실 건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책을 샀단 말이죠.
0: 네.
1: 근데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심리학 서적 같아요. 희한하게. 건축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더 중요하게는 그 건축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신기한 인문학 서적이었거든요. 왜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에 보면 그 고윤정 씨가 연기하는 변은아의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께서 그 말을 하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어떠한 감정이 갑자기 좀 올라올 때 가만히 그 감정을 잡고 그 감정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런 조언을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랭드 보통은 내가 어떤 건축물 앞에서 느끼는 감정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우리에게 시켜요. 그러면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0: 어떤 시대에 특정한 건축의 어떤 양식이 유행한다는 건 그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뭘 좋아했는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서구의 주요한 예술 형식에서는 뭔가 자연스러운 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뭔가 사람들은 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옷, 또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인 소설, 또 건축에서도 많이 꾸미지 않는 건축 양식, 이런 게 유행했다는 건 그때 사람들이 자연에 더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예술 양식을 추구했다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쭉그 수많은 건축의 형태와 실제 건축물,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과 이거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이 중에 과연 어떤 건축이 당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느냐고 계속 묻고 있어요.
1: 네.
0: 그걸 아름답게 느낀다면 당신 마음속에 그걸 아름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
1: 일종의 심리 테스트네요.
0: 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좀 잔인한 말을 쓰고 있어요. 살면서 건축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 뭐라고 썼냐면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거나 중년이 될 때까지 보람없는 일만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나서야 비로소 건축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1: 역시 알랭드 보통.
0: 네. 독일의 어떤 그 신학자의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엄마, 아빠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해 주어도 늘 냉랭한 마음으로 나는 예술을 대했다. 예술에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휴가를 나와서 미술관에 갔는데 그림 앞에서 울어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름다움을 대하고 예술을 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선 슬픔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약간은 슬퍼야 비로소 건축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전혀 다른 각도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물론 건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거리를 지날 때, 건축물을 보는데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나왜 저게 멋있어 보이지? 왜지? 뭐가 문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축을 좀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존재하는 것들을 조금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책을 500일의 썸머에 톰이 읽고 있었고 자기가 했던 경험을 썸머도 해보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에 선물했겠지만 걔는 그래서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0: 네.
1: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선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3: 환인제약
1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고아성의 에필로그. 박준 시인의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읽다가 유독 마음이 머무는 구절을 만났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립되어 있고 또 저마다의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그늘에 들어가 앉아 함께 바람을 맞거나 나의 그늘을 넓혀 누군가를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늘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슬픔이나 가슴 깊이 묻어둔 외로움 같은 것들 말이죠. 시인의 말처럼 어쩌면 가장 다정한 구원은 서로의 그늘을 나누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뜨거운 볕을 견디느라 고되고 힘드셨죠? 이 시간만큼은 편히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늘을 힘껏 넓혀둘게요. 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오늘 끝곡으로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반부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 해군 5함대가 주둔 중인 바레인은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한 척이 불상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론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지역을 타격했다고 레바논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 워싱턴에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슴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성명을 통해 전날 합의는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합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도 영상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에게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장기 주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반도체라는 핵심 국책사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을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존하면 또 다른 지역 갈등만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 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거론하며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돼지라고 입틀막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국민의힘이 용수 부족,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0: 0.5m로 일겠습니다. 이영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유튜버 신시연입니다. 사실 저는 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았어요. 팬 사인회니 강연이니 하자고 하면 아직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자꾸 물러섰는데요. 이 도발적인 문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신념이 강하는 유연하지 않고 유연하지 않으면 섹시하지 않아. 저를 가둔 건 세상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제 신념이더라고요. 저도 해내는데 우리 좀 유연하게 살아요. 아무렴 어때? 하는 마음이면 어려울 것도 없던데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례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무인소 장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변화에 담겨있는 시대의 변화상은 무엇인지, 이걸 오늘 테마 시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1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0: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의 테마는 애도, 이제 애도 문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계기는 무빈소 장례 때문입니다. 근데 무빈소 장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장례 문화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떠오르는 기억은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이 부모상을 당하면 심효살이 했다고 그러죠? 옛날에. 예. 그죠?
3: 네.
0: 저는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그래, 양반은 그랬다 치고, 양인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뭐 기록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못 여쭤보는 거예요.
1: 뭐, 평민들에 대한, 평민들이 했던 뭐, 장례에다 그러면 뭐 상여 메고 뭐 묘에 가서 뭐
0: 심효살이 이런 거는 할래야 할 수가 없었겠죠.
1: 그렇죠. 뭐 3년 상한다 양반들기도 하고, 뭐 왕족들 같은 경우 주고, 뭐 예속 논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직계인 경우는 3년 동안은 상을 치러야 된다. 반계인 경우 뭐 장남이 아닌 경우는 1년만 하면 된다. 이거 논쟁 때문에 송시효라고 장희빈하고 붙어가지고 결국 노론 소론 막 갈라지고 뭐 이렇게까지 되지. 장례 문화가 특히 유교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어라고 하는 책, 그 유교 경전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인용을 하고 있는 현대에 와서도 거기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효라 그래요. 효. 예, 효, 이런 인, 이런 단어들이 많이. 그러니까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효의 궁극의 효는 결국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그걸 아주 예를 갖춰서 뭔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거 경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좀 서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죠.
0: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조선시대까지 뭐지면 저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저희 외가 먼 친척 중에 한학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쌀 한 마루고 김 한 톡 갖다 주면서 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천자문, 그 다음에 충문 쓰는 법,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쓰는 법.
1: 네네.
0: 아, 진짜로 배웠어요. 무릎 꿇고.
3: 언제적인가요,
1: 대체?
0: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소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지방보다. 소상 치른다, 대상 치른다. 그리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가는 것까지 하는 거.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세 분은 안 그랬나요?
1: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좀 했죠.
0: 그러니까. 오찬호 작가님 왜 이렇게 뚱한 표정을
2: 하시는지. 지금 그 여러 가지 옛날 그 장례식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장례를 치르셨거든요. 뭐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다시는 못 가볼 줄을 몰랐던 거죠.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0: 그렇죠.
2: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어떤 걸 받았냐면, 어떤 친인척이 오셨는데, 별로 우리 집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으아! 하고 이제 우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아니, 별거, 3초 전까지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는데? 근데 또 우시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장단을 맞추면서 한 3분 정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0: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 네.
0: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1992년인데,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곡을 하는 또, 저기.
1: 전문 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0: 아니, 네. 그, 부른 게 아니라.
1: 집안에.
0: 집안에 어르신인데 그렇죠. 주로 네. 여성분들이.
1: 네.
0: 곡을 그렇게 잘해.
1: 네.
0: 방금 전까지 막 웃고 하다가 갑자기 누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곡을 해요. 근데 너무 잘해. 네. 그거 보면서 어릴 때 그거,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네. 정말 구슬프게 곡을 네. 잘해요.
2: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97년이면 이미 서양이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지를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필라델피아 같은 걸 보면 톰 행크스가 에이즈 걸려가 사망을 하는데 장례식이 약간 뭐 축제입니다. 뭐 와서 뭐 웃고 떠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슬픔을 최대한 표출하는 장례 문화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슬픔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고인을 위한 것이다.
0: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뭐 네. 축제를 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2: 그래서 그런 차이가 참 재밌었고.
0: 그랬죠. 미국 영화 보면 장례 뭐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네. 관에 모신 다음에 관을 열고 네. 조목에 따라서 이제 그

0: 고인의 이마에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1: 그리고 뭐 당일날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뭐 입간이고요. 내일 발인이고 이런 게 없죠. 시간을 좀 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공유하는 식으로 하죠.
0: 근데 그러니까 전화 우리 오찬호 작가처럼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는 게 거의 90년대 지금 얘기한 게 네. 그 뒤로는 이건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2: 네,
0: 지금은
2: 맞습니다.
0: 아파트 이런 데서 어떻게 네, 집에서 맞습니다. 장례를 치러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화된 거의 일색화되어 버린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역사적으로.
2: 네.
0: 그죠? 한 2,30년?
2: 네.
0: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3: 제가 예전에 부동산 얘기할 때, 주제로 얘기할 때, 아파트 문화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마당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당이 있어야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데,
0: 그렇죠.
3: 마당 없는 주거 공간에 살다 보니까,
0: 예.
3: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전문 장례식장, 또는 병원에 딸려있는 장례식장, 이런 데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장례라는 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장례를 소재로 많이 다뤘었고요. 뭐 서구에서는 뭐 장례를 코미디물로 뭐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뭐 휴그랜트 나오는 그런 영화들은 코미디 영화에서도 장례를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례 문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장례의 형식만 남았다.
0: 그렇죠.
3: 이게 변화됐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꽤 빠르게 변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그맨들은 일단 모르는 선배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일단 갑니다. 전 이제 개그맨 출신이니까.
0: 네.
2: 그래서 이제 후배들 하는 역할은 오시는 조문객분들 안내하고 선배님들 뒤치다꺼리하고 그리고 밤새 그 이 장례식장을 지키는 게
0: 네네네.
2: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선배님들은 와서 이제 뭐 고스톱도 치기도 하고 뭐
0: 그렇죠.
2: 그게 그때 당시엔 예의였거든요. 시끌벅적하게 사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네. 예,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이 고인을 애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0: 그렇죠.
2: 늘 그렇게 하는 게 이 신입 개그맨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10시 넘어가고 11시, 12시 되면
0: 안 받아요.
2: 안 받고
0: 안 받아요. 네.
2: 그리고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퇴근하세요.
0: 네, 맞아요.
2: 그래서 밤에 이제 거기에 있는 게 오히려 결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도 완전히 사라졌고 또 이제 종교에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절차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0: 근데 제가
2: 절을 안 하기도 하고 뭐
0: 기동연 교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장례 문화도 상당히 이제 그 외색이 많이 묻어 있는 일제
2: 네,
0: 강점기를 거치는
2: 네,
0: 그
2: 맞습니다.
0: 대표적인 게 어떤 그 저기 국화
2: 네. 네.
0: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장례 문화 이런 데서는 등장을 안 했던.
2: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례 문화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본풍인.
2: 아.
0: 이게 많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0: 그
3: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문화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이제 잠식해 들어왔는데 장례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던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 문화를 일본의 역사를 아예 국화와 칼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쓴 네. 저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색이 아주 짙어 보이는
0: 그렇죠.
3: 예, 그런 뭐라고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여간 이제 그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보통 이제 온 동네에서 이제 그 물품 이런 것도 출연해 주고 옛날에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세 분이 다 모른다고 이제 그 외면했던 상폭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2: 네.
0: 동네마다 상폭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뭐 이제 경조사 있으면 막 동네 출렴해서 물품 다 대주고 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고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되어버리는.
3: 네, 있습니다.
0: 평균 한 1,500만 원 뭐 이쯤 든다면서요?
3: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뭐 1,500만 원 거의 기본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과거에는 어떤 직함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동네마다 그냥 한 명씩 다 계셨죠.
0: 그렇죠.
1: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뭐 자격증도 있고
0: 예.
1: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비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3: 아니 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염하는 분들 굉장히 아주 고급한 어떤 그 전문직이에요. 염하는 분들은
0: 네네네.
3: 전문직이기도 하고
1: 그래서 사실 그 지금은 누가 돌아가시면 첫날에는 사실상 뭐 예도는 뭐 불가능하죠. 너무 행정적으로 처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그때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기가 막히게 또 이용을 하거든요. 아 이걸 해야 됩니다. 사진을 요거 찍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꽃은 이걸로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는 자리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못하게 되고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숙제가 한 번이는 이제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숙제였었는데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왜 육개장이냐? 도대체 육개장인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보고 했죠.
0: 왜래요?
1: 억지로 따져보면 이제 붉은 네, 어떤 그 어떤 애군을 막아주는
0: 그런 느낌으로. 그런 뜻이래요?

0: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뭐 유지되어 왔던 게 아니라 근데 뭐 또 하나 찾아보면 옛날에는 이제 멀리서 오니까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여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상 가장 그냥 하나의 틀로 잡혀가지고 그냥 자신의 선택권이 없죠. 어떤 누구도 선택권이 없고 다 이제 일회용 국그릇에 육개장 한 그릇 받아야 되는 네. 그런 것도 대단히 좀 재밌죠. 상업적이죠. 어떻게
1: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연락들을 지인들로부터 많이 받잖아요. 뭐 경사도 있고 애사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의 정서가 그럴 것 같아요. 경사인 경우,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는 굳이 가지 않고 돈만 보내도 된다. 그런데 장례식은
2: 꼭 간다.
1: 어지간하면 가야 된다.
2: 꼭 간다.
1: 그러니까 예. 그런 식,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문화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애사에는 직접 가는 게 예의고 경사 같은 경우. 뭐 성의 표시만은 되는
2: 거예요. 아니면 가더라도 바로 네. 눈바로 맺고 뭐,
1: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벌써 8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유일한 상주여서 그 이제 장례식장을 계속 지켰는데 무릎 까질 뻔했어요. 저를 방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절을 한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오는 사람마다 상주가 다 맞절을 해주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절을 하고 절을 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른 기간 동안 어머니의 그 상실에 대해서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늘 손님 접대해야 되고 뭐 술 따라주면 술 마셔야 되고 밤늦게까지 그때만 해도 밤늦게까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야 이런 장례식이 과연 이 유족들에게 어떤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장례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혼자 강변에 가갖고 새벽녘에 강변에 가갖고 혼자 넋을 놓고 강변에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가 된 거죠, 이제. 울고 나니까 조금 어머니의 상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했던데. 그래서 이제는 무빈소 장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용 절감이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자라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유족들이 제대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저런 형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야말로 애도의 공간, 또는 애도의 시간을 유족들이 온전히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무빈소 장로는 저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가족들의 진정한 애도는 사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2: 그럴 수도 있죠.
3: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중에 성동일 씨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자녀들이 그런 아빠를 보면서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보면서 왜 아빠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웃고 떠들어? 이상하다. 아빠는 슬프지도 않은가 봐.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끝나고 나서야 외국에 살던 큰형님이 돌아오셔요. 그 큰형님 보자마자 두 분 둘이 껴안고선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제가 그랬던 거죠.
3: 그러니까 원래 그 이 고인의 주변 지인분들이 와서 또 인사했을 때는 가족들이 그걸 또 이제 옆에서 보조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일단 절차고 진정한 애도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장례식을 좀 간소화하고 빨리 가족들에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애도의 한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결국 인류가 장례 문화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산자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마무리하는 의식이 있어야지만 어떤 경계가 선명하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누구나 죽는 거구나.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장례식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장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일상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알게 되면서 장례 문화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측면이 좀 강한데 나라마다 좀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막 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뭐 장례식장 가보면 이 사람 옛날에 왕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또 장례식장 가보면 여기가 공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변화가 좀 심하죠.
2: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가 그게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주인공인데 장례식은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상주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 채무 관계를 확인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일단 부고 문자가 왔어. 내 친구 이름이 나오면서 뭐에 부친 뭐 이렇게 소식이 전해오는 거죠. 그럼 한 10초 정도 아이고 하다가

0: 한 11초부터는 얘가 우리 장례식 때 왔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넘어가면서 그 채무관계적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는 속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1: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조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식은 안 가도 되고 가도 눈도장만 찍고 나온다. 근데 장례식은 웬만하면 간다. 단 직계일 경우에는 간다. 예를 들어서 아 시부 시모상 그죠? 네. 그다음에
2: 빙부상
1: 빙부 빙모상은 웬만하면 안 간다. 왜냐하면 상 내가 아는 지인이 상주가 되는데 상주의 어떤 직계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데 이것까지 지금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3: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1: 왜요?
3: 그 또 혹시 뭐 아내의 어떤 그런 부모 이런 경우는 안 간다는 그
2: 아니 양쪽 다죠.
3: 아, 양쪽 다 간다.
1: 아, 그럼요.
3: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근데 아까 그 오찬호 작가가 얘기했던 게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안 가도 정승지 개가 죽으면 간다. 그러니까 고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상주냐, 상주가 나하고 어떤 영향을 가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상주 역할을 맡 같은 사람의 대인관계가 곧 그 문상객들의 수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 근래 나온 책 중에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책이 손절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승현 씨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인간관계도 자본주의가 이제 깊어지면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장례식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것을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들 많고요. 그리고 야속할 때 있잖아요. 연락 생전 안 하다가 뭐 그렇게 뭐 돈 빌려고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삑 하고 결혼한다 또는 삑 하고 장례 부고 오면은 이거 갈까 말까.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 내지가 하는 그런 한국적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2: 듭니다. 네.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의 행사고 부모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부모의 장례식은 자녀의 행사다.
1: 그러니까.
2: 자녀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1: 네. 그러니까.
2: 네. 그 자꾸 드라마 얘기하게 되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명작 드라마인데 네. 거기 삼형제가 나오는데 큰아들의 꿈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조화 쫙 깔리고 사람들 엄청 많이 와서 북적북적 하는 게 그게 마지막 효도고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연출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이제 좀 아까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 애도라고 하는 게 꼭 상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문이라고 하는 것도 애도의 하나의 행위, 표현이잖아요. 근데 조문객 입장에서 애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이 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저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확장을 하면은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정말 애도의 성격이 얼마만 정도까지 있는 거냐. 그건 거의 없고 상주와의 그냥 관계 때문에 네, 눈두장 찍으러 가는 게 훨씬 많지 않느냐.
2: 네,
1: 그러면 이런 식의 장례 문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저는 한번 도발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역시 프리랜서는 다르다. 우리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나는 돌아가시면 운구 하나 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고립되어서 일을 하거든요. 인간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막 이제 요즘은 이제 기업에서도 사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조회 같은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MBC 관련된 저하고 아는 지인이 상이 나가지고 한번 갔는데 슬리퍼도 MBC 슬리퍼를 갖고 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슬리퍼 종이컵 네. 말할 것도 없고 네. 막 직원들이 몇 명 뛰어다녀요. 막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아 나는 저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1: 프리랜서니까 그러지.
0: 예, 예. 근데 막 약간
1: 적극 공감
0: 위축되는 느낌도 들고 도대체 애도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지? 이 규격화된 틀에서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애도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아마 이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언론이 그 어떤 경제적인 것만을 보고 있지만 이런 어떤 과시적인 장례 그렇죠. 문화에 대해서 소소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잠깐 끊고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 시장원, 오찬우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애도. 특히 무빈소 시대의 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가 바로 애도입니다. 애도가 뭡니까?
3: 어떤 상실을 당했을 때, 상실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나 일을 당했을 때 즉흥적으로 다가오는 정서적 반응이 슬픔이라면 애도는 그 정서적 반응을 넘어서서 그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상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사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픔과는 좀 격이 다른 게 애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애도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고 애도 문화가 좀 제한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있던 애도 같은 게 좀 이렇게 제한되는 제대로 애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애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혹시 이제 그게 이제 내세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교는 예를 되게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라고 네. 하는 문화도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잖아요.
4: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상실, 슬픔 이런 걸로 바로 직결을 하는데 내세관이 있다면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 내지 끝남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축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예술은 장르를 막론하고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평론가 박영태 씨 같은 경우는 애도하는 미술 그래서 뭐 그 애도 문화 속에서 탄생한 단어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미지라는 단어도 이마고에서 나온 거고 피규라라고 하는 것도 유령이라는 뜻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끊임없이 애도하는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어떤 돌파구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구 예술론에서 나오는 이론이기도 한 겁니다.
5: 이제 그게 재밌는 문화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은 통증이고 그렇죠. 애도는 그 통증에 대한 반응인데 그 목적 있는 거죠. 그 슬픔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고 주로 이제 종교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장례식을 갈 때는 슬픈데.

0: 그 입구에 다다르면서는 야 뭐야 천주교야 교회야 야 국화꽃 꽃을 앞으로 해야 돼 뒤로 해야 돼 막 그러면서
1: 아니,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진짜로 겪은 게 제 그 지인의 그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후배하고 둘이 가서 나란히 갔는데 좀 당연히 절을 한다고 절을 하는데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제 후배가 절을 안 하고 뻣뻣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전에 말을 안 맞춘 거야. 그러니까 저는 무릎은 딱 꺾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 엉거주춤 일어나서 저도 기도를 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애도에 내가 참여를 잘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스무 살 때인데 친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절을 해야 되는데 두 번 하고 상주한테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한 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20분 동안 장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켰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 네. 애도라는 책을 썼던 베레나 카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와 같이 죽는 거다. 나의 일부가 죽는 거다. 그래서 그 나의 일부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의 기간이나 애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다 보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 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이렇게 문학작품에서도 제대로 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린 영화들이 많은데 저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하는 그 케이시 애플런이 나오는 그 네. 주인공이 나오는 그 미셸 윌리엄스하고 같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사랑한 가족들이 아이들이 셋 다 죽었잖아. 자기가 피운 장작불 피웠던 그 네. 화재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걸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보스턴에 와서 그냥 뭐 문지기로 살다가 그게 이제 형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맨체스터 바이더시라고 하는 자기 원래 살았던 마을에 가서 폭발하잖아요. 결국 그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코고나다라고 하는 미국계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콜럼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소도시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에 사는 어떤 케이시라고 하는 여성과 그곳에 장례 때문에 왔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서로의 애도와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절대 치유가 되기 힘들고요. 그 김승석 교수가 했던 사회역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식 개인의 애도도 결국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애도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와 함께 아파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많이 이용해서 좀 그렇긴 한데 로맹가리가 썼던 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여기에 보면은 자크라는 사람이 페루의 어느 해변가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절망감에 직면했을 때 이 절망감이나 그 슬픔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이념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건네는 차 한 잔이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애도를 봤을 때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도를 위로해,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 근데 애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왜 꼭 이 장례 절차, 장례식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사실은 뭐, 오늘의 이제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0: 그 어떤 타인의 시간을 어떤 공간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어떤 틀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장례식이 되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이제 특실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데 근데 뭐 사실상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애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조금 현대사회는 약간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내가 빨리 애도를 더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을 길게 가지 않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어떤 일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걸 털어내지 못한 사람의 상처가 계속 나오지만 요즘 사람들은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만이 과연 애도의 전부일까라는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2: 그래서 이제 융학파에서는 발달적 애도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와의 결별, 그다음에 새로운 나와의 만남.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실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나의 삶과 만나

0: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바로 애도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충분히 갖지 못했을 때 그게 내면 속으로 침잠해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결국은 트라우마라고 형태로 이 사람의 삶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1: 아니 뭐 거거든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네. 우리가 옛말에 그런 적이 있는 기쁨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애도라는 것도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 거죠. 상주의 애도와 전문객의 애도가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상주가 아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애도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가. 그것이 어떤 상주의 어떤 슬픔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부조라고 본다면 그러면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슬픔을 나누는 행위의 절차와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장례식 아니냐.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 맞습니다.
1: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죠. 그런데 네. 그러면 상주가 아닌 다른 어떤 지인들이 어떤 상주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형식이 왜 천편일률적이어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종은 병원에서 뭐 요즘은 집에서 만약에 임종 맞으면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임종은 병원에서 맞아야 되고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는 화장장을 가야 되고 딱 규격화되어 버렸잖아요.
2: 그것도 3일 만에.
1: 그러니까 네. 너무 이건 규격화되어 버렸다.
0: 그 상주에게는 복잡한 절차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종객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간소화의 개념이 있죠. 여러 따질 거 없이 딱 그곳에 가서 기본적인 행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서 규격화해서 그러니까 조문을 하는 사람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이제 노숙인 문학을 오래 했잖아요. 노숙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해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바로 국립의료원에 실려가서 곧바로 화장터로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한 분이 거리에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법적 자격이 안 된다.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법적 자격은 안 되지만 내 수강생들이 합쳐서 한번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 제가 이제 우겨서 억지로 하룻밤 정도의 장례를 치렀는데 현실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든다. 그럼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350억이 그때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의 입혀야 되고 관 짜야 되고 뭐 또 그 공간을 대해야 되고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음식값. 전문객이 왔을 때 음식.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장례를 치러왔는데 놀랄만한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문상객들이 노숙인들이었거든요. 그분이 서울역에 계셨던 분인데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은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돼요. 100명, 200명이 왔는데 나는 처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밥어도 먹으려고 왔구나. 술 한잔 먹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정말 생각도 안 해. 사회복지사가 부의함을 열어봤거든요. 눈물 나는 제가 일어납니다. 제 가난할 권리라는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보통 부조금을 넣을 때 보면 부의함을 열어보면 봉투가 나오잖아요. 이 부의함은 봉투가 없어요. 날 것 그대로 지폐가 있는데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천 원짜리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그 돈이 모여서 이렇게 쌓였는데 꾹 눌러 얇아져요. 하도 오래 꽁꽁 접었던 돈을 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13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돈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밥을 얻으러 먹으러 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슬픔을 대하는 이런 자세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거구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누군가의 슬픔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는 가난한 노숙인들에게도 남아있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했던 그런.
1: 저는 정반대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 지인이 이제 그 모친상을 당해서 조문을 가는데 이제 제 주변에 그 몇 사람이 저한테 봉투를 대신 줬어요. 가서 좀 그러니까 못 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좀 이걸 좀 대신 그러니까 좀 내달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면 딱 들어서면 박명록 이름 쓰고 그렇죠. 네. 부의하면 봉투 놓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조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봉투 놓고 딱 들어가서 보는데 분명히 모친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정사진이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 장례식장에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3: 네, 헷갈리죠.
1: 옆집에 들어가 보니까.
2: 이미 돈은 다른 분.
1: 이미 부의함이 넣는데. 네.
3: 아, 저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1: 아니, 근데, 진짜로 그때 뭐 식은땀이 나는데, 이거를 그럼 내 돈으로 이거 다시 내야 되나 막 하다가, 저 죄송한데요. 잘못해가지고.
4: 거슬러 주세요.
1: 좀, 진짜로 그런 실화가 있을 거죠.
3: 아이고. 아, 저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후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멀다 보니까, 많이 못 가서 전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받은 게 많았었는데, 이게 문제는, 요즘 장례식장에서 그 부의함 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보안이 철저해요. 그래서

0: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또 내가 이 사람께 내가 낸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카톡 다 보여주면서 제가 부탁받은 거를 증명하고 이제 거기 골라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아 현실이구나. 이게 굉장히 돈이 얽혀 있는 굉장히 현실이구나를 그때 그 자리에서 확 느꼈죠.
1: 그러니까 저도 한 그게 20년 전인데 지금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상주님들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 그 이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슬픔과 애도를 노숙자의 사연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맥락이 있는 게 아니라 본성에 가까운 것인데. 네. 근데 그게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 장례식장인 대부분 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 의식을 하는 거니까 그 슬픔과 애도라는 것이 막 희석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선택지가 이렇게 없을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당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절차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1: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눈치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주 입장에서는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문객들 안 받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2: 맞아요.
1: 라는 것도 되게 많이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지.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무빈소 장례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그동안 막혀있던 혀를 하나를 뚫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2: 네, 그리고 생각은.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처럼 남기기도 해요. 무빈소 그러니까. 장례를 무빈소라고 정하지는 않지만 네. 간소하게 하라는 맥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도 의미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꼭 이렇게 너무 규격화된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이제 우리가 애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발적 애도에는 사회적 애도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 때 그잖아요. 참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애도를 했던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정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3: 제가 아까 김승섭의 사회역학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직접 관계된 유족들뿐만 아니라 그런 뉴스를 접하는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족들만을 위한 위로의 어떤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서 국민 전체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 어떤 시스템화된 구조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엘리자베 킬로노스의 5단계 있잖아요. 수용까지 가는 5단계.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결국 분노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협상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빠졌다가 결국 끝내 수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분노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해 줄 만한 정부의 협상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고스란히 집단 우울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딸들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이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절대 치유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군가 진은영 시인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잘 다스리면 약이 되기도 하지만 트라우마는 그 트라우마를 겪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 한번 세월호를 경험한 이 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던가. 외로 외면하고 책임 회피하고 이런 모습들만 계속 보이니까 사회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집단적 어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거죠.
2: 사회적 참사는 사회 구조적 참사인 거잖아요. 사회 구조적 참사라는 것은 나도 죽을 뻔했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있구나라는 질문을 너무나 직관적으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것이 자기하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나도 함께 고발하고 저항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봅니다.
1: 아까 뭐 그 이사장님이 뭐 이제 그 좋은 문장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애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도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도 억누를 수 있고 타율적으로도 억누를 수 있는데 그건 언젠가는 터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표출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억누르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정치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총량의 법

0: 이게 따르면 그걸 언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지금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터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놓고 본 다음에 애도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맞는 어떤 접근법이 되는데.
1: 그게 바로 다섯 단계인 사회적 수용인 겁니다.
0: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을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억눌러버리면 그것이 더 큰. 억누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가서 정치적 참화로 와버리는. 사실 맞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그런 경우는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1: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0: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 그러니까 애도도 사회적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터지고 할 때 학교나 이런 데서 접근해야 될 매뉴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의식적으로 정치권이 이거를 애도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저 사람들이 뭘 뭐 혜택을 바라나? 이런 식의 2차적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학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참사를 여러 번 겪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여전히 이런 논쟁이 굉장히 진흙탕 싸움처럼 갈 때는 되게 아쉽죠.
0: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직접적인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말로 어떤 자발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도하는 마음을 표출했던 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 근데 그때 정말로 어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애도의 심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결국은 자기 감정의 투사로 밖에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 본다 근데 그게 진짜 애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애도하는 마음은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던 눈도장 찍기 위한 애도의 절차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2: 그래서 이제 사회적 참사가 중요, 애도가 중요하다라는까지 학습을 했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뭐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일주일 동안 공무원들 리본 달고 근무하세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이제 애도의 본질이 희석되는
0: 그렇죠.
2: 거죠. 뭐야 이거 그러면
0: 형식화시켜 버리는 네, 거죠.
1: 맞아.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이 나면 전국에 이제 추모 시설들이 세워지잖아요. 천막 같은 거 찍고 역 앞에라든가. 그거 왜 짓냐고 또 시비 걸고 싸우고 정파적 이해를 가지고 이거 뭐 무슨 저는 그 굉장히 안타까운 게 1년에 전국에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노숙인들이 3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점이 아무도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12월 한 20일경쯤에 동짓날 서울역 앞에다가 합동 그 이제 영정사진들을 붙여놓고 차례를 지냈는데 이명박 정권 때인가 그거 경찰들이 침탈해갖고 때려 부셔버렸어요. 정치행위 한다고. 아니 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한번 추모해 주자는 건데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촛불 한번 켜달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정치적 행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회 불법 집회라고 그걸 허물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야 우리 사회가 이 애도를 억압하는 걸 넘어서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보고서 경악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3: 돌아가신 분들을 대하는 사회의 예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죽음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더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생각이 되겠죠. 저렇게 대형 참사가 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사회에서 저렇게 애도를 뭔가 규정 짓고 형식처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죽음도 아, 결국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결국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예우는 산자를 위한 예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산자의 삶에 대한 허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를 가장 실수하는 게 이제 죽음의 원인을 막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왜 놀러 가서 죽었니?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산자에 대한 완전 엄청난 가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빈소 장례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꼭 어떤 뭐냐면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장례 문화 전체, 애도 문화 전체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3: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2: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3: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종합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7: 권용주
6: 강다솜의
7: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8: 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0: 그러게, 그린 이거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11: 노...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가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3: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4: AI는 무엇이

시즌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틀 연속 호르무즈 해협 지역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면서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정찰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기지,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공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에 대응해 이란이 또다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해 종전 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0명으로 집계됐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도 최소 68,900명에 달합니다. 지진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에 달한다는 UN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UN 개발계획은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UN 개발계획은 또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1.5배에서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집에 살던 60대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이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이 5에서 20mm, 제주 산지가 5mm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

설명? 3. 왜 싸웠어? 이유가 뭐였니? 4.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언뜻 4번인가 싶지만 정답은 모두 아니답니다. 아이에게 해줄 첫 번째 말은 바로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기.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정다희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해 자동차 컬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1: 흡연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비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0: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1: 철도역과 승강장에서 흡연하면 철도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0: 그동안은 어땠기에 이런 법이 발의가 된 건가요?
1: 지금은 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만 철도 경찰이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역사와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담당했던 거죠.
0: 당장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네요.
1: 그렇죠. 그 흡연자 입장에서는 승강장이나 역사 대합실이 살짝 그 한 대 피울 수 있는 공간인데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단속 사각지대 피해를 봤던 겁니다.
0: 법안이 발의돼서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줘야 될 것 같아요. 흡연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1: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흡연은 그냥 흡연실에서 네. 주말 오전은 권용주 정도의 차카차카와 함께 출발합니다.

0: 첫 곡으로 문희옥의 평행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올데카는 로봇팔 이야기입니다.
0: 세심한 카멜리에 박재용 실장의 구매 상담도 기다리고 있고요. 자동차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1: 철도의 날이죠. MBC의 기차 PD, 전현민 PD 다시 모셨습니다. KTX 이음과 청룡 ITX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기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 로봇 팔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요.
1: 자동차 공장 가보셨어요?
0: 아니요, 안 가봤어요.
1: 가보면 로봇 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0: 오.
1: 그리고 로봇들이 막 용접도 하고 막 손이 진짜? 움직여요.
0: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 등장한 게 1961년인데 미국의 발명가 조지 찰스 데블 주니어가 로봇 특허를 신청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물품을 이송하는 자동장치에 유니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0: 예.
1: 이거를 누가 주목했냐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어라? 사람을 대신하겠는데? 라고 해서 뜨거운 쇳덩이 옮길 때 이 로봇을 공장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0: 예.
1: 아주 성공적이죠. 저 집, 뒷집, 앞집 죄다 소문 듣고 우리도 해가지고 미국에 흔히 말하는 산업용 로봇팔이 자동차 공장에 적극 도입됐던 겁니다.
0: 예.
1: 미국에서 이제 도입되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어라? 저거 봐라. 우리도 해가지고 이제 유럽 내에 몇 군데의 이 로봇 자동 공장들이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쿠카라는 회사는 파퓰러스라는 로봇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와 스웨덴 합작 기업 ABB도 이제 로봇팔 경쟁에 가세하면서 자동차 공장에 수많은 산업용 로봇들이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0: 예.
1: 근데 로봇팔은 대부분 다 고정돼

0: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최근에 이제 공장은 이동식을 넣자라는 거예요. 그 이동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방식.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니는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수많은 로봇들을 네. 이제 넣자고 하시는 건데 두 다리로 걷게 할 수도 있고 바퀴를 달 수도 있겠죠. 또 다리 숫자를 늘리거나 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형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동식 로봇은 공장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거나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핵심이고. 그러니까 로봇팔은 안전펜스 치고 공장 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설치가 가능한데 바꾸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냥 인간 크기와 동선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보셨죠?
1: 네, 너무
0: 물건 신기해요. 뭐 집어 던지는 수준을 넘어서 다섯 손가락이 달린 정밀한 로봇 손을 가지고 얇은 철판을 정확한 틈새에 끼워 넣거나 배터리 부품 다르고 볼트까지 조여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한 거죠. 또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서 부품이 비뚤어지게 놓여 있어도 알아서 방향 바로 잡아서 집어 올리기도 하고 돌발 상황 생기면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하는 능력이죠. 예, 이렇게 지금의 속도로 발전하면 흔히 공장불이 꺼져도 로봇이 일하면서 제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다크팩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자동차를 이제 인간이 만들지 않고 로봇이 만든다면 인간은 뭐하지? 이런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의 모든 것, MBC 라디오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가요?
0: 국산차 살까, 수입차 살까, 승용차 살까, SUV 살까, 신차 살까, 중고차 살까, 외제차 살까, 독일차 살까, 미국차 살까, 뭐 살까 대체?
1: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믈리의 박 실장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0: 섬세하고 예리한 영업실장, 메타리버 테크놀로지의 박재용 이사, 웰컴.
3: 안녕하세요. 자동차 구매 미각 담당 실장 박실장입니다.
1: 아유, 산뜻한 인사를 시작해 주셨어요.
0: 일곱 번째 구매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사연자의 얘기를 들어보죠.
1: 7224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차를 사려고 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해서 옷을 차에 걸어야 하고요. 최소 7인승 이상 12인승까지 탈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3-4천만 원 정도. 연료는 LPG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이 장애인이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스타렉스를 탔는데요. 이번에도 또 스타렉스를 사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말고 다른 차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박 실장님 도와주세요.
3: 네. 이번 사연의 주인공님은 저희 세대가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죠. 1980년대 동네 세탁소 느낌은 가게 문 앞에 큰 가로봉에 수많은 세탁물을 걸어놓은 그쵸. 그림이 눈에 선합니다. 네. 가게 안에는 큰 세탁기가 돌아가고 입구에는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하면서 스팀 다림질을 하는 세탁소 아저씨가 떠오르죠. 대부분 이제 세탁물 배달은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그 자전거를 자동차가 대체했습니다. 벌써 언급하신 스타렉스. 그런데 이제는 스타렉스가 단종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0: 저 어렸을 때 이제 지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요. 네. 뭐라고 불렀냐면 어이 탁소! 탁소!
1: 탁소!
0: 그 뭐였죠? 세탁소 주인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어이 탁소! 탁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1: 친분이 있으셨나 보네요.
0: 그러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오늘 카믈리에는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사연 같은데 자 구매 키워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3: 네, 먼저 세탁소 운영으로 인해서 차 내 옷걸이 최소 7인승에서 12인승까지 탑승. 제일 중요한 가격은 3-4천만 원 정도. 연료는 LPG. 전기차는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혜택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 네.
3: 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스타렉스를 타셨답니다.
0: 그렇죠.
3: 네. 그럼 여기서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0: 끝났어요?
1: 게임 네. 오버요?
0: 자, 뭐가요? 수고하셨습니다.
1: 게임 오버가 무슨 의미죠?
3: 네, 오늘은 여러 후보군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1: 오.
3: 위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는 차종은 국내에 한 차종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연자분이 보내신 키워드에 맞는 차종이 한 차종뿐이라는 것이 너무도 슬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게.
3: 그만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 선택에

0: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1: 네.
2: 한 대밖에 없다면서요.
0: 네.
2: 그럼 한 대 얘기하고 끝내죠, 뭐.
0: 네.
2: 어떤 차입니까?
0: 네. 차량 가격대가 정해지고 연료, 승차 인원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네.
0: 거기에 세탁소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셔야 하고 장애인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종은
2: 예.
0: 결국 현대자동차의 더뉴 스타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 더뉴 스타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자동차. 한 대라서 의외로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많이 복잡합니다.
2: 복잡해요.
0: 네. 현대자동차 더뉴 스타리아입니다. 그냥 편하게 스타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MPV인 승합차 부분에 이 스타리아 차종이 7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택할 차종은 그냥 더뉴 스타리아입니다. 예. 리무진, 라운지, 킨더로 나눠지는데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또 하이브리드로도 나눠집니다.
2: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0: 네. 그런데 이제 추천 차량은 일반 더뉴 스타리아입니다. 항목 안에 다시 또 투어러와 카고 3인승, 5인승으로 나눠지는데
2: 예, 예, 예.
0: 여기서 투어러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투어러 모델을 선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2: 예.
0: 스타리아 이제 투어러 모델은 차량 가격이 3,502만 원, 스마트 트림부터 3,659만 원 모던 트림으로 나눠지고
2: 예.
0: 여기에 선택 사양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택 사양들을 모두 선택하면 4,406만 원이 되게 됩니다.
2: 결국 이제 우리 사연자께서 요청하시는 용도에 맞는 이제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견적 한번 내보시죠.
0: 네. 이제 사연자 분께서 금액적으로 다소 여유롭게 측정하셨기 때문에
2: 네.
0: 더뉴 스타리아 투어러 스마트 트림보다는 한 단계 위 트림인 모던 트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 경제로 여유가 있으니까
0: 네.
2: 이왕이면은 이것저것 품목이 좀 많은 걸로
0: 그렇죠.
2: 구매하셔라.
0: 예, 기본 품목의 상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 트림의 기본 품목은 다 포함하고
2: 예.
0: 추가로 윈드실드 자외선 차단 유리, 핸들 열선, 1열 좌석 상단 수마팜도 있고
2: 예.
0: 인조 가죽이지만 시트의 색상을 블랙과 베이지 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USB-C 타입 단자가 4열에도 적용되어 있고 레인 센서, ECM 룸미러, 하이패스까지 적용됩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2: 네.
0: 그리고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선택 사양 품목은 선택하지 않고 모던 트림 그 자체만으로 딱 하고 한 가지
2: 네.
0: 현대 순정 액세서리 중에 19만 원에 해당하는 멀티 행거를 추천드립니다.
2: 아, 세탁소 하시니까.
0: 네. 그 트렁크 공간에 옷을 걸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행거를 장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33만 원 정도 하는 선반 파티션 모드가 되는 러기지 파티션 테이블을 추가하시면 옷걸이에 거는 옷들을 제외한 이제 포개진 옷들을 아래 수납할 수도 있는 것이죠.
1: 설명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사연자분의 업무 성격에 딱 맞는 자동차를 추천을 잘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천 차량이 한 대인 만큼 장단점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실제로 과거에는 쌍용 자동차에서도 승합차를 만들었습니다.
2: 있었죠?
0: 네.
2: 이 스타나.
0: 네.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와 기아 두 곳뿐이지만 KGM에서는 이제 승합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기아에서도 만약 카니발 LPG 모델을 만들었다면
2: 예.
0: 추천 차종이 두 차종으로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스타리아의 장점이라고 하면 용도상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트 배열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공간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소 업무에 맞춰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현대 그 순정 액세서리를 판매하지 않아서 차량 출고 후에 외부에서 작업을 해서 필요한 액세서리를 맞춤 제작했는데
2: 그렇게 많이 했죠.
0: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순정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사실 그 기아의 PBV도 선택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건 전기차여서
0: 네.
2: 이분이 이제 전기차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추천이 안 되는군요. 몇 년 전부터 국내 제조사도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액세서리에
0: 네.
2: 많은 관심을 두더군요.
0: 네.
2: 멀티행거, 러기지 파티션 테이블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응용성이 뛰어나니까
0: 네.
2: 편의성이 확실히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0: 네. 편의성과 상품성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내 편의성도 그렇고 만약 사열 시트를 접고 네. 간단한

0: 전력을 사용해야 할 이제 기기들은 USB 파워 아웃렛을 사용하면 되죠.
1: 그러니까.
0: 차량 가격 그 3,659만 원에 52만 원을 추가하면 3,711만 원에 네.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단점은 없어요?
0: 있습니다.
1: 뭐가 있어요?
0: LPG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6기통 3.5리터 엔진이라 연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아, 기름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아, 이게 세탁소의 경제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0: 네, 그게 좀 단점입니다.
1: 왜 이렇게 큰 엔진을 넣었을까요?
0: 이거밖에 없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1: 아, 그래요?
0: 네.
1: 너무하네.
0: 그 투어러 11인승의 경우는 리터당 복합 6.7, 도심 5.9, 고속도로 7.9km의 연비를 보여주는데
1: 예.
0: 리터당 가스 가격이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 낮다 하더라도 연비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극단적으로 많다면 연료를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인데 뭐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한번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0: 비쌉니다.
1: 아, 미안합니다.
0: 네.
2: 이 연비가 참 의외의 복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상품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타렉스에 비해서 스타리아로 오면서 차량 내부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운전도 다소 편해졌습니다. 연비를 생각한다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도 좋지만
1: 네.
0: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엔 LPG 연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일단 차량 가격이 800만 원 이상.
1: 아우, 800만 원 이상이면 네. 아, 선택하기가 어렵죠.
0: 네. 비싸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번 LPG 스타리아의 장점은 이제 6기통 3.5리터 엔진이기 때문에 4기통 LPG 차량보다는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부드럽죠. 현대자동차 기아차에서 그랜저나 K8 택시에도 사용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1: 오늘 박 실장의 자동차 추천 차종은 하나였는데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사연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용 실장의 추천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차카차카에 꼭 후기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차카차카 카믈리의 박지용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Have You Never Been Mellow.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떠나간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1: 철도 애호가죠. 이른바 철도 덕후. 기차 PD. 전에 이제 차카차카 담당이었죠. 전현민 PD. 어서 오세요.
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카차카해서 잘린 전현민 PD.
0: 아니 여기 앉아 계신 게 너무 어색해요. 지금 게스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1: 잘렸다기보다 이제 영전하신 거죠.
2: 영전이라니요.
1: 영전했어요. 지난번에 저 KTX 이야기 그리고 이제 동력 집중식 분산식 PP 방식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온갖 수다를 다 떨다 보니까 시간 없어가지고 KTX 이음하고 청룡은 얘기도 못하고 지나갔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때 이제 다음을 계약했는데.
0: 오늘 이렇게 약속을 딱 지키러 오셨군요.
2: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그때 이제 우등생이었던 예. 강다솜 아나운서가 자리에 없으시고 다희 씨가 계시니까 더 좋네요.
0: 저도 오늘 집중해서 다솜 아나운서 못지않게 잘 듣겠습니다.
1: 입술 침 좀 바르시고 하세요.
2: 네. 나를 잡으려다 보니까
1: 그렇지.
2: 또 공교롭게 철도의 날이 있어가지고 네, KTX 이음 그리고 청룡 그리고 ITX 시리즈까지 오늘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1: 자, 그럼 어서 이제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KTX 이음부터 한번 보죠.
2: 네, 동력 분산식 KTX 이음은 2021년 1월 5일 중앙선 청량리에서 안동 구간을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운행 하루 전인 1월 4일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개통식이 열렸고요.
1: 예, 예.
2: KTX 이음이라는 명칭도 발표를 했습니다.
0: 예.
2: 이제 이리저리 있겠다는 얘기죠.
1: 아, 그런 뜻이에요?
0: 아, 이음.
1: 이음이?
0: 커넥트.
2: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다른 이빨 이음은 아니겠죠?
1: 아니, 뭐가 독특한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0: 저도. 그 이음이군요.
2: 네네,
0: 뭐
2: 그렇습니다.
0: 연결 약간 이런
2: 그렇죠.
0: 거죠.
2: 네네네. 영업 최고 속도 260km.
1: 아, 구람이요?
2: 죄송합니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영업 최고 속도 260km의 동력 분산식 열차고요.
1: 예, 예.
2: 한편성에 6량, 좌석은 381석. 1호차가 이 KTX에는 특실이 있었는데 예. 특실이 아니고 우등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우등실은 이제 특실과 같은 3열 좌석 배열은 아니고
1: 예, 예.
2: 일반실과 같은 4열 좌석 배치인데 이 우등실이 이 일반실과 특실 사이에 좀 애매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비행기에 있는 이 AVOD 시스템. 앞좌석 뒤에 달려있는
1: 예, 예.
2: 이 스크린이죠.
1: 예, 예.
2: 이게 이제 달려있습니다.
0: 좋은데요?
2: 우등실에만 달려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KTX 이음과 청룡이 내부 인테리어와 외장 익스테리어가 같아요. 베이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내용은 두 열차에 공통 적용됩니다. 우등실에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있다는 것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우등실에만 있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있어서 터치 스크린으로 뭐 동영상도 시청되고 인터넷 검색도 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마음처럼 그렇게 잘 작동이 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끊기고.
1: 시속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요?
2: 아니요. 볼 파일이 별로 없다든가. 예, 비행기
1: 내용이 부실하다.
2: 내용이. 뭐 그런 면도 좀.

0: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승객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창문인데요. 이 KTX와 KTX 3000의 창문은 가로로 이렇게 긴 형태예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이게 한 좌석 배열로 치면 한 두 열 정도에 걸쳐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좌석 배열하고 이게 가지런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창문 쪽 좌석을 예약했는데 창문이 없고 기둥이 있습니다.
1: 그런 경우가 있죠.
0: 그런 경우가
1: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0: 그리고 이 기둥에 이 옷걸이라든가 이 전원 장치라든가 하는 편의 시설이 있는데 이게 멀어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블라인드도 이렇게 맞아요. 앞좌석이랑 맞아요. 같이 이렇게 써야 되니까
1: 나는 내리고 싶은데 뒷좌석은 왜 내리는 거지?
0: 나는 내리고 싶은데 앞에서는 올리고 싶고 이 마음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1: 많아요,
2: 이제 그런 상황.
0: 이런 이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KTX 이응과 청룡의 이 새로운 이 디자인으로 돌아오면서 이 창문을 좌석 하나에 한 창문
2: 너무 좋다.
0: 개별 정사각형 창문이 됐습니다. 블라인드도 내 거. 네, 이 창문은 내 거.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불편한 부분은 싹 사라지게 됐죠. 네, 좌석 배열하고 딱딱 맞춰가지고 정사각형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1: 잘했네요, 그거.
2: 작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창문이?
0: 창문은 작아졌죠.
2: 아, 네. 그런
1: 작아진 건 어때?
2: 있지만.
1: 네.
0: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KTX랑 KTX 3000은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통창이 보이는데 네. KTX 이응과 청룡은 정사각형 창문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1: 마치 LED처럼.
0: 그렇죠. 네. 비유 감사하고요. KTX 이응이 이제 그 신형 열차긴 한데
2: 네.
0: 300km가 넘는 그러니까 KTX와 KTX 3000은 영업 최고 속도가 305km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보다 최신형인데도 불구하고 260km라서 이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한 불만. 최신형인데 왜 이러냐? 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예.
0: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옹호를 드리자면, 옹호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전체의 철길 중에 3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은 경부 고속선 그리고 호남 고속선 일부 구간에 한정됩니다.
1: 일부 구간에만 한정돼요.
0: 일부. 호남 고속선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300km가 넘는 속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청량리에서 안동을 거쳐 부산까지 가는 중앙선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로 ITX 무궁화호가 다니는 옛날 고속선 말고 재래선 그리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강릉선 멋진 오션뷰의 동해선 모두 200km급 노선입니다. 그래서 KTX 이름이 투입되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 건설되고 개통 예정되어 있는 중부 내륙선 남부 내륙선 서해선, 경전선, 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뭐 달빛 철도 이런 대부분의 그 철길들이 노선들이 200km대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KTX 이음 260km급의 KTX 이음이 우리 철도 환경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쓸모가 많은 기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쓸모 많은 KTX 이음이 우리나라 첫 고속열차 수출의 주인공이라고요?
0: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1: 자, 자.
0: 2024년 야. 6월 우즈베키스탄으로 네. KTX 이음 기반의 고속열차 수출이 확정됐습니다.
1: 아, 우즈베크로 왔군요.
0: 네네. 대한민국 고속열차의 첫 수출 사례로 2억 달러, 2,700억 원 규모인데요. 우즈베키스탄 철도 환경에 맞춰서 개량한 차량을 만들어서 2025년 11월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만든 열차가 마산항을 통해서 첫 수출됐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27년 전인 1998년에
1: 예.
0: 프랑스에서 떼제베 KTX가 첫 수입된 장소가 바로 이 마산항이었어요.
1: 아, 마산항으로 많이 들어오는군요.
0: 마산입니다.
1: 마산이구나. 네.
0: 대한민국이 27년 만에 고속열차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환골탈태한 것이죠. 네. KTX 이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인 노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종으로 앞으로 한국 철도의 주축이 될 전망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마산에 이제 관련 공장들이 좀 있나 봐요?
0: 국내에서 가장 큰 철도 제작업체가 로템인데
1: 예.
0: 로템의 이제 메인 공장이 창원에 있거든요.
1: 아, 마산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오갔고.
0: 네, 네. KTX를 떼제베 프랑스에서 수입했을 그러니까. 때도 그 공장에서 받아서
1: 그렇지.
0: 뭐 점검하고 뭐 이걸 해야 되니까요.
1: 어쨌든 뭐 기분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 다음은 막내. KTX 블루드래곤.
0: 블루드래곤 청룡입니다. 외모 인테리어 이음과 유사 거의 똑같고요.

0: 청룡이라는 명칭은 2024년 4월 1일 KTX 개통 20주년 행사에서 2024년이 청룡의 해라는 이유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요. KTX 이음과 외모는 같지만 260km급인 이음보다 더 빨라서 예. 영업 최고 속도가 320km.
1: 와, 빠르네.
0: 현재 국내에서 제일 빠릅니다.
2: 가장 빠른.
0: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빠르니까요. 마찬가지로 동력 분산식이고요. 한편승의 8량. 이음과 마찬가지로 1호차는 5등식이고 총 좌석은 515석입니다. 요 이제 청룡에는 아직 도입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실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예약하셔가지고는 우연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빠른 속도를 살리기 위해 정차액을 적게 해서 편성 중에 있고요. 이걸 찰떡들은 서대동부라고 하거든요.
2: 아, 서대동부?
0: 서울, 대전 찍고 동대구 찍고 부산까지 간다. 중간에 안 서는 거죠.
2: 안 서, 안 서. 네.
0: 그걸 서대동부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게. 정차액이 없습니다.
2: 아니, 제가 저도 KTX 많이 이용하는데 네. 한 번도 못 타봤어요.
0: 그 우연히 잘 걸려야 됩니다. 하루에 서대동부급이 하루에 하나이면 두 개.
2: 아, 그래요? 아, 나 정말 진짜.
0: 그래서 이 청룡이는 이제 그런데 투입되고 있는데 경부선의 평일 하루 1회 왕복, 주말 하루 2회 왕복, 호남선의 평일 1회 왕복 요게 전부입니다.
2: 이건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탈 수 있는 거네요.
0: 아,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도입량이 초기라 보기 어렵지만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2004년에 운행을 시작해서 곧 30년 내구 연한이 만료되는 초기형 KTX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야, 아니 우리 PD님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떨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지금 마음속으로 엄청 떨고 있습니다.
1: 떨기 하나도 안 떨어요. 나요.
2: 제가 잘 아는데 절대 안 떨어요.
1: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기차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아, 노래는 뭐 들을까요?
0: 네, 정겨운 기차 노래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듣고 싶습니다.

0: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듣고 왔고요. 차카차카 전현민 PD와 기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막내인 KTX 성룡까지 했으니까 이제 KTX 얘기는 끝난 거죠?
1: 운행 중인 KTX는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출시 예정인 신차가 있습니다.
2: 아, 신형 기차가 있군요.
1: 신형 기차가 있습니다. 이거 듣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2: 예예예. 예, 예.

0: 현재 명칭은 EMU 370.
1: 어, 천기 누설.
0: 천기 누설까지는 아닌데.
1: 아, 천기 누설 해줘요.
0: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EMU는 Electric Multiple Unit의 약자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철도 차량을 의미하는 그냥 용어입니다.
1: 예.
0: 주로 이게 상용화 이전 버전에 붙이는 용어예요.
1: 예, 예.
0: 그 뒤에 숫자는 속도고요. 그래서 320km급인 KTX 청룡의 출시 전 모델명은 EMU 320. 260km급인 KTX 이음의 출시 전 모델명은 EMU 260. 이런 식입니다.
1: 아, 그러면 더 빠른 거죠? 가장.
0: 370이 더 빠른 거죠.
1: 그렇죠. 숫자가 높으니까.
0: 현재 가장 빠른 KTX 청룡보다 50km나 더 빠른 열차가 현재 개발을 완료했고요.
1: 예.
0: 2031년쯤 상용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동력 분산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철도 환경이 고속선 제한 속도가 300km고.
1: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 일부를 제외하면 그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1: 예, 예.
0: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지금 KTX 청룡도 320km급인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신차가 370km급이잖아요. 얘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선로 개량 사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로 개량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이 계획대로 선로 개량이 잘 이루어지고 이 370km급의 신차가 잘 도입이 되면 향후에 서울 부산 간 1시간 50분대,
1: 야.
0: 서울 광주 1시간 10분대로 지금보다 20분가량 꽤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 이름이 아직 안 나왔는데.
0: 이름 아직 안 나왔죠.
1: 어, 예상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0: 저는 밀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1: 어, 미세요.
2: 뭐죠? 어.
0: KTX 송골매.
1: 송골매.
0: 이 송골매가 세 중에 가장 빠르거든요.
1: 어.
0: 최고 기록 급강하 속도가 한 390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370km라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 오.
0: 저는 KTX 송골매로 밀고 싶습니다. 철수하시기 때문에.
2: 혹시 관계자분 듣고 계시다면 송골매도 한번
0: 송골매.
2: 좀.
0: 네. 옛날에 보라매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송골매 괜찮잖아요.
2: 좋은데요, 송골매? 네. 저도 한 표 드릴게요.
0: 찬성하시겠습니까?
2: 찬성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70km급 미래 KTX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대로 기대를 하면서 다음 이제 ITX로 한번 넘어가 보죠.
0: 네, 현재 ITX. 운행 중인 ITX입니다. ITX는 이 약자를 모르시는 분이 잘 많,
1: 어, 맞아요.
0: 많아요. KTX는 어, 아는데.
1: 낯설어요.
0: 네.
1: 어.
0: 인터시티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로 ITX 청춘 새마을 마음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1: 이게 삼형제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삼남매일 수도.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어...
0: 네. 먼저 마청 ITX 청춘인데요.
1: 네.
0: 2012년 2월 28일에 운행을 시작했고
2: 네.
0: 이름은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청춘 그리고 청량리에서 춘천을 운행한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용산에서 춘천 구간 경춘선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열차고요. 영업 최고 속도가 180km고요. 이게 고속열차 KTX를 제외하고 가장 빠릅니다. 등급도 ITX 새마을 마을 무궁화는 급행 등급인데 걔네들보다 한급 높은 특급 등급을 받았고요. 한편성의 8량 343석 전객실 일반실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 4호 좌우 5호차에 2층석이 있어요.
1: 아, 2층석이 있어요? 오,
0: 2층석이 있어요. 국내 유일의 2층 열차입니다.
1: 한 번도 못 타봤네요.
2: 타보셨어요?
0: 호주나 미국 이런 데는 좀 있거든요.
1: 2층 열차. 예, 예.
0: 전 많이 타봤죠. 춘천 가느라고.
2: 어떤가요?
0: 천장은 조금 낮아요.
1: 어.
0: 네, 근데 그거는 이제 2호차가 되는 4호차, 5호차가 그 1층석도 천장이 조금 낮고.
1: 그렇죠.
0: 2호차도 천장이 조금 낮은데 경치가 조금 좋습니다. 자전거 같은 거 타면 쭉 올라가잖아요. 네.
1: 내려보는 맛이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2층석을 반드시 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이거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0: 아, 경쟁 좀 치열.
1: 서로 앉으려고?
0: 예. 네. 어. 그리고 예매 코레 앱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좌석 분류를 2층석으로 변경해서 별도 지정을 해줘야 뜹니다. 이걸 모르고 어디서 뭐 없는데 이래서
2: 요 꿀팁이네요.
0: 그냥 1층석이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고 2층석은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2: 네,
0: 검색이 따로 뜹니다. 그리고 이 ITX 청춘은 춘천 방면이 자전거 라이딩의 명소임을 감안해서 1호차와 8호차에는 자전거 전용 거치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영업 최고 속도가 180km가 아주 빠른 거라서 용산 춘천 구간을 1시간 10분대에 주파하는데 이게 같은 구간 수도권 전철과 비교했을 때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 타고 춘천 가려면 2시간 걸려요. 근데 요거 타면 1시간 10분이면 가거든요. 훨씬 빠르죠. 게다가 용산역, 청량리역까지 서울 도심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여행객은 물론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출퇴근 통근 수요도 많습니다.

0: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군인들도 외박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 어, 그럼요, 그럼요.
0: 서울 나와야죠. 이 수가 많으니까 완전 이 열차가 히트입니다. 경춘선에서만 운행하는 특정 구간, 2층열차라는 재미있는 특징, 그리고 이 많은 수요, 빠른 속도, 하, 이런 히트 상품 요소를 다 갖춰 이런 열차가 우리나라에 많아져야 한다고 이연사 주장합니다.
2: 이 ITX가 들어오기 전에 그 구간이 이제 옛날에 무궁화로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0: 그때도 갬성이 있었잖아요.
2: 어, 경춘열차 막 기타 메고
0: 춘천 가는 어머 다 우리 현철이 형
2: 벌써 어,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막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가 시끄럽다 이놈들아
0: 그렇죠. 어?
2: 아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0: 강풍 내리고 아,
2: 그렇죠. 네.
0: 김유정 형 내리고
2: 대성역 가서
0: 그렇죠.
2: MT 가고
3: 진짜 기차에서 기타를 쳤어요?
2: 아 그럼요.
3: 그 기차 담배 피던 시절인가요 혹시?
2: 네.
3: 아, 그 시절에 낭만 있는 그때
0: 기억해는 못 들으셔가지고 그 기차 개방돼 있던 그 옛날 얘기 다 했거든요.
3: 아 다시 듣기로 제가 그러니까. 꼭 듣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자 이렇게 첫째 맏형을 일단 살펴봤고요. 둘째 ITX 새마을도 한번 살펴볼게요.
2: 새마을 익숙하죠? 새마을.
0: 둘째 셋째 이야기할 텐데 이 형만한 아우는 없습니다.
2: 아 그렇죠.
0: 네네. ITX 새마을 2014년 5월 12일에 첫 운행을 했고 과거 한국철도의 기암 플래그십이었던 새마을호에서 이름은 이어지지만 차량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동력분산식으로 영업최고속도 150km 한편성 6량에 일반석으로 좌석은 376석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등 전국에서 운행 중인데 KTX보다는 훨씬 느리고 무궁화호보다는 조금 빠른데 가격은 좀 많이 비싸요.
2: 네.
0: 이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가성비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2: 애매하니까.
0: 네.
2: 어, 수출이나 잘 되도록 빌기 위해서.
0: 그래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2: 그러니까.
0: 2021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의 수출이 총 3,354억 원 규모로 낙찰됐고요.
2: 네.
0: 이 ITX 새마을 열차를 기반으로 현대 로템이 제작한 수출용 차량이 2024년 탄자니아에 수출이 됐습니다. 현재 탄자니아의 도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다르에스살람에서 도도마까지의 구간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야 자랑스러운데요.
0: 자랑스럽습니다.
3: 자, 이제 ITX 삼형제 중 막내 ITX 마음이를 만나볼 텐데
0: 마음이 2023년 9월 1일에 운행을 시작한 최신형 열차 ITX 마음인데요. 곧 내구 연한이 만료되는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열차입니다.
2: 아, 무궁화 대체형이군요.
0: 그렇습니다. 동력 분산식으로 영업 최고 속도 150km, 4량 한편성과 6량 한편성이 있습니다.
2: 네.
0: 이제 수요가 많은 데는 6량, 수요가 적은 데는 4량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동해선 등 전국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열차가 고장이 많아요.
2: 어?
0: 신규 열차인데 도입 초기부터 고장이 많아가지고 잡음이 좀 많았습니다.
2: 아하. 고장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이게 결정적으로는 이 다원, 제작사 다원시스의 문제인데.
2: 아,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회사.
0: 네. 이 심각한 납품 지연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다 한 소리 들었죠.
2: 예.
0: 그리고 이런저런 잔고장들이 많아가지고 이 대표적인 고장은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는.
3: 아.
0: 문이 이제 고장이 나면 이게 닫힌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무슨, 어, 뭘, 인지를 했는지 닫혔다 열리고 닫혔다 열리고 자동문이 그런 개폐문에 이제 고장부터 해서
2: 네.
0: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예, 고장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던 차에 제작사가 심각한 납품 지연을 하는 바람에 코레일이 계약을 전량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호에서 ITX 마음으로 지금 내구 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2: 예.
0: 지금. 심각한 상황.
2: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책이 있어요?
0: 장애물을 맞이했습니다.
2: 저 대화가로서 솔루션 하나 주세요.
0: 그렇습니다. ITX 마음의 납품 지연 사태.
2: 네.
0: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2: 심각합니다.
0: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2: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KTX와 ITX까지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열차까지 다 정리를 해서 좀 후련한 마음입니다.
3: 지금까지, 마이크 뒤에서 보다 앞에서 더 빛나는 남자. 차카차카 전 PD죠? 전현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5: 6월 주제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자동차 이동이죠.
4: 자동차 동승석에 탄 강아지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듯한 모습 본 적 있으시죠?
5: 본 적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쟤들도 좋아할까?
4: 저도 뭐 물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강한 바람이나 벌레 아니면 뭐 작은 돌멩이 같은 거 날아올 때는 좀 싫을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안전도 중요하죠.
4: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크기와 성형에 맞는 카시트나 이동장을 꼭 이용하시고요. 가급적 앞자리 말고 뒷좌석에 앉히세요.
4: 그리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적시된 위법 행위니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5: 전용 카시트 있어요. 반드시 이용하시면 좋아요.
4: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 오늘 지원 주말이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4: 정다희의
5: 차카차카였습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9: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1: MBC
12: 라디오
13: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

0: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산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 해군 5함대가 주둔 중인 바레인은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한 척이 불상 발사체 공격을 받았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드론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드론이 탐지되긴 했지만 목표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반도체라는 핵심 국책사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을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존하면 또 다른 지역 갈등만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 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거론하며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돼지라고 입틀막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국민의힘이 용수 부족,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발전에 싹을 자르려는 맹목적인 비난은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획기적인 기술 호황 속 상생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이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이 5에서 20mm, 제주 산지가 5mm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5.3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